경풍년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조선 전기의 청백리이자 음류를 잘 아는 인물, 관습도감 제조도 지냈던 맹사성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맹사성이 적을 잘 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적은 피리적자를 쓰고 있어서 요즘 말하는 피리를 잘 불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금이란 악기를 표시할 때도 이 피리적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맹사성이 잘 불었다는 건 바로 대금이었던 건데요.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조선 전기 국가음악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맹사성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그가 연주를 잘했던 악기 대금소리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곡 감상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이아람이 연주하는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곡을 들어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 한주안으로 이어진 가락을 서용석이 이어받아 완성한 산조인데요. 명인의 음악성이 풍부한 만큼 짜임새 있는 가락이 다양한 조의 변화와 더불어 전개되고 있고요. 선율이나 장단, 리듬 구성이 충실해서 산조의 음악을 충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조입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머리 자진머리로 구성돼 있는데요. 진양은 우조와 계면조로 바뀌는 조 변화의 묘미가 좋습니다. 진양만이 지닌 선율의 유장미가 청의 울림을 통해 잘 드러나고요. 또 중머리는 곡 중간에 종지 형태가 자주 나와서 간략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중머리의 경우 초반부에 나오는 본청 우조 부분, 이 부분이 참 호방하면서도 장엄한 그런 멋이 있고요. 작은 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드러내서 마치 시나위를 듣는 듯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자진머리는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에서 이 판소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정박대로 차근차근 곡조를 쌓아 올려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박자를 늘어뜨려서 이완시키다가 다시 정박을 찾아가서 감상의 묘미가 있고요. 연주자도 이 부분을 연주할 때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들으실 이아람의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올해죠. 2026년 6월에 이아람의 두 번째 음반으로 발매된 음원입니다. 전체 연주 시간을 보면 진양과 중머리가 비슷한 시간이 소요돼서 진양 16분, 중머리 15분 정도고요. 중중머리 10분, 자진머리 9분 남짓돼서 전체 연주 시간 51분 48초입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 이아람의 대금, 황민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전체 51분 48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이아람의 대금, 황민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아람 서용석류 대금산조라는 이름으로 올해죠. 2026년 6월에 발매된 음원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대금 연주자 이아람은 2008년에 있었던 대금산조 다섯 유파전에서 처음으로 한범수류 대금산조 전바탕을 선보인 이후 2018년에는 국립국악원 목요풍류 무대에서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바탕과 시나위를 연주했고요. 이후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산조대전, 또 남산골 한옥 콘서트, 그리고 야기 스튜디오 공연 시리즈 이아람 살아가다 등 중요 무대에서 대금산조 전바탕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은 대금 연주자와 장구 연주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연주하는 퓨어 레코딩 방식으로 녹음된 자료였고요. 지난 2002년에 나온 황규일 체보 증보 서용석류 대금산조에 실린 악보를 바탕으로 연주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이아람의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곡 들으셨고요. 전곡 감상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가야금 병창 장부가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장부는 대장부를 말하죠. 이 노랫말에 대장부 허랑허여 부귀공명을 하직하고 삼척동 일필려로 승지강산을 유람할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장부가 부귀와 공명을 하직하고 승지강산을 유람할제.

하면서 온갖 풍류를 즐긴다. 이런 내용의 음악입니다. 장부가는 단가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단가 장부가를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부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경기 시나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음이 함께하는 음악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날 경기도 도당굿의 보유자셨던 조한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악사들이 함께하는 연주입니다. 경기 시나위 듣겠습니다.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참 고풍스러우면서도 짜임새 있는 그런 시나위가락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악기 간의 조화 그리고 구음의 멋스러움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많이 하시지도 않았지만 간간이 나오는 구음 멋스러웠죠.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서도 입창 산타령 준비했습니다. 서도 산타령은 네 곡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곡이 놀량, 둘째 곡이 앞산타령, 이 앞산타령은 사거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뒷산타령, 뒷산타령은 중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이 경발림인데요. 경발림은 자진산타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곡으로 이루어진 곡이 서도 선소리 산타령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까지 세 곡을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지숙, 신정의 오복녀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마는 가자고 내 굽을 땅기당 치는데 임은 옥수를 부여잡고 낙루 탄식만 한다. 우지를 말아라, 우지를 말아라. 내가 진정코 우지를 말아라. 너무나 울기만 하여도 정만 떨어진다. 얍산타령에 나오는 노랫말인데요. 가려고 하는 백마 그리고 이별이 아쉬운 임의 모습이 애처롭죠. 서도미뇨 놀량 압산타령 뒷산타령 들으셨는데요. 유지숙 신정의 오봉녀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노랫말 하나하나에 새겨볼 내용이 많습니다만 자연의 경관을 노래하는 내용, 이별의 정한과 아픔, 그리움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승무 반주음악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승무 반주 음악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조선 전기의 청백리 맹사성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그가 지은 연시조 강호사시가를 보면 가을의 한가한 풍경을 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의 가을이더니 고길리마다 살져 있다. 작은 배에 그물 실어 흘러띄워 버려두니 이 몸이 이처럼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이 고기마다 살져 있는 가을강, 그 강에 그물 실은 작은 배를 한 척 띄워두고 한가롭게 나날을 보내는 그런 한가로움, 우리 오늘 같은 일요일에도 누릴 수 있겠죠.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운치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덴마크에서 온 두 청년이 기억에 남는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걸은 후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때쯤에는 무역풍이 불기 시작해 바람을 이용하여 큰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했다. 바이킹의 기질이 핏줄에 흐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김인식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에 나온 말입니다. 김인식 작가가 덴마크 청년들을 보고 바이킹을 떠올렸다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 문득 독립운동가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건이 넉넉지 않아도 옳다고 믿는 일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유난히 고맙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서도밴드의 새야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0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 독립운동가의 핏줄을 말하게 되는 걸까? 그만큼 그 일이 자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겠죠. 시키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렵지만 필요하다 하는 이유 하나로 나서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말씀 나눌 분 소개해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도우미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틈새꽃의 차종관 부대표 모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9월 6일 일요일에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려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 청년센터 김태진 센터장 이야기 듣고 또사님 문자 주셨네요. 청년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나라겠죠.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청년들이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는 사회,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또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이 좋은 어른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광주 청년센터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바로 지금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일하고 또 그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활동이 되는 거, 그게 맞습니다. 광주 청년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청년센터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도 주변에 많이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가야금 앙상블 모던 금의 아리랑 연가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남을 돕는 일에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게 마련인데요. 공익활동을 하는 많은 활동가 중에는 그렇게 애쓰다가 지쳐서 조용히 활동가의 일을 접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도우미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틈새꽃의 차종관 부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도우미 틈새꽃에서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차종관이라고 합니다.
0: 네. 우리 차종관 부대표님은 비영리 스타트업 틈새꽃을 만드셨고 또 공익저널 프로젝트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또 뭐라고 하시면
0: 네. 또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1: 일단 이 자리에서는 틈새꽃의 네. 부대표로서 좀 오니까
0: 네,
1: 이 활동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 저희가 지난 3월 7일 날 창립총회를 치르고 출범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직까지는 6개월밖에 안 된 되게 미숙한 단체인데 벌써부터 저희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영광입니다.
0: 이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너무 예뻐서 틈새꽃.
1: 그러니까 틈새꽃이라는 네. 이름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0: 네네.
1: 그 아스팔트 사이에
0: 네.
1: 이제 피어난 되게 가녀린 꽃 한 송이 네.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이거를 사각지대에서 활동하시는 공익활동가에 좀 비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이 사회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균열들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도 위태롭지만 뿌리를 내리고 버티면서 헌신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책이 닿지 못한 변두리에서
0: 네.
1: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런 곳들에 이제 작은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개인 활동가분들이 어떤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틈새꽃들이 만약에 시든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부각되고 어떤 갈등 비용 이런 것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틈새꽃들에게 생명수를 주고 그리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틈새꽃이라는 단체를 직접 만들게 된 겁니다. 괜찮은 이름이죠?
0: 너무 예쁜 이름이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균열이 생기고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꽃으로 메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게다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틈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잘 돌보기는 어렵잖아요. 남 돌보다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틈도 꽃처럼 메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1: 예, 과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0: 네.
1: 좀 부족한 면들은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려고
0: 네.
1: 길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한번 쭉 소개해 주세요.

0: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일단 미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사학지대 공익활동가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료가 되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사랑의 열매 같은 큰 기관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상근자가 한 명도 없는 비영리단체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활동가 개개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만성적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기부금 시장의 상위 5% 대형단체가 전체 기금의 80% 이상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양극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단체, 작은 단체들은 사람 하나 고용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무급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일이 많아지면 생계를 메우기 위해서 엔잡을 하거나 네.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 행정서류 작업이나 성과 증명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한다거나 지원 사업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을 방치하면 그 어떤 번아웃이 오고 경제적 빈곤을 겪으면서 조용히 현장을 떠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학지대를 방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틈새꽃들이 자생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가 저희가 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0: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세요?
1: 어떤 개인의 경험에서 좀 많이 비롯된 것 같아요. 실은 저부터가 틈새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거의 공익활동을 40가지 이상 했거든요.
0: 네.
1: 근데 활동 주제들이 다 협소했어요. 이를테면 대학 언론의 위기 그리고 언론 자유 아니면 우리 지역의 배리어프리 지도 만들기 막 이런 식들인데
0: 네.
1: 사실 대학 일반 대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런 거에 그다지 관심 없거든요.
0: 네.
1: 근데 다행히 같이 활동한 동료를 모으기는 했지만 후원금까지 끌어모은 건 좀 힘들었어요. 뭐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에 문을 두드렸는데 성공보다는 당연히 실패가 많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근한 동안 스스로 먹고 살 생활비 3천만 원, 사업비 2천만 원, 합치면 5천만 원 이상을 좀 부었는데요. 뭐 당연히 고스란히 저희 부채가 됐지만 결국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 때문에 뭐 할 만한 투자였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 자신의 어떤 경제 생활이 무너지게 됐죠. 저도 역시 빚을 갚기가 허덕이다가
0: 네.
1: 엔잡러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편의점 점원이 됐다가 사인 작가가 됐다가 강의도 나갔다가 공장에도 나갔다가 이런 것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좀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기쁘고 보람찬데요. 그런데 삶이 너무 고달파지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거긴 한데 같은 학과 나와서 막 금융권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탄탄한 앞길 그리고 급여 이런 것들 들어봤을 때 솔직히 부럽다, 후회스럽다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근데 활동하다 보니까 저 같은 틈새꽃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각각의 네. 영역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회 변화를 위해 헌신한 틈새꽃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미션을 품게 됐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은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느라고 정말 좋은 활동을 했고 그 목표도 어느 정도 이루어내긴 성과를 이루어내긴 했지만 내가 나를 돕지 못했구나. 나의 경제 생활. 내가 이걸 부채를 떠안아야 됐고 엔잡러가 됐고. 그런데 내가 또 남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1: 예, 좀 다시 남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 내가 나나 도와야지 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또 누군가를 돕겠어인데 똑같은 내 입장과 똑같은 누군가를 또 돕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1: 좀 이따가 제 사연을 말씀드릴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0: 네네.
1: 결국 이런 타인을 돕는 게 저를 돕는 거기도 하거든요.
0: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1: 그래서 미션이 결국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이 잘 되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제 혼자 하시진 않았고
1: 예.
0: 봉건우 대표님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같이 일을 도모하게 되셨어요?
1: 그러니까 봉건우 대표님은 원래 청년 정치인이세요.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감사에 앞서서 청년 단체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게 되셨는데 이때 제가 만들었던 대학 온라인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참여를 하면서 2년이

0: 이어지게 됐습니다.
1: 네.
0: 제가 이때 정책 지원 활동을 워낙 열심히 했다 보니까 저희 어떤 좋은 면들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선천성 폐기형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폐 이상한 조직이 있어서 막 폐렴을 발생시키는 막 이런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어요.
1: 아, 그래서 부대표님이요?
0: 예, 예. 그래서 네. 수술을 했습니다. 폐를 좀 잘라낸 건데.
1: 네.
0: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 객혈이 너무 심해서 이거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쉽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봉건우 대표님께서 병원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병 문안이 코로나 이후에 좀 쉽지 않아서 친구들 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서로의 미션, 비전, 경험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렇게 좀 사학지대 공익활동을 돌보자라는 생각에서 틈새꽃이라는 이름이 기획이 됐고 좀 몇 달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다가 올해 3월에 창립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 100명 정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1: 아니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몸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 활동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뭔가가 비전이라든가 뭔가 있으시니까 이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겠죠. 공익활동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0: 공익활동 일단은 저는 공익활동을 좀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본업처럼 헌신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처럼 아니면 저 이상으로 막 교과서에 나올 위인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공익활동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동네에 이런 빈틈이 있네 라는 게 보이시면 그것을 좀 풀어보고자 가볍게 좀 실천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아니면은 이제 500ml 그냥 생수 대신 이제 개인 텀블러 같은 걸 챙기고 다니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깅을 하다가 동네 쓰레기를 주워서 플로깅을 한다든지 일상 속에서
1: 네.
0: 그런 것 역시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만드는 공익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막 단체 소속되지 않더라도
1: 네.
0: 어떤 소소한 실천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좀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게 앞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1: 부대표님이 공익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된 사연은 뭔가요?
0: 좀 아픈 과거가 하나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좀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좀 심하게 당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일진 무리들이 뭐 교실에 앞뒷문을 걸어 잠그고 수십 명이 구경하는 가운데 저를 뭐 샌드백처럼 돌아가면서 때린다거나 뭐 짓밟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1: 네.
0: 선생님들도 못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힘이 논리를 깨달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좀 저처럼 막 깁스하고 있고 막 이렇게 힘없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일종의 좀 스포츠이자 볼거리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좀 마음의 병이 생겼고 20대 초반까지도 되게 좀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좀 몇 달 동안 노숙을 한 적도 있었고 되게 힘겨운 어떤 좀 좀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좀 차별 아니면 혐오 아니면 배제를 겪으면서 상처 입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대학 새내기 때 했던 공익활동이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저한테 좀 압도적인 성취감과 기쁨을 줬고
1: 네.
0: 결국 저를 누군가를 살리는 게 저를 살리게 만든 길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 있는 좀 어떤 비극의 총량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1: 보통 깁스를 한 친구는 좀 더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닌 건가요?
0: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1: 네.
0: 이제 당시에 제가 깁스 푼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되게 몸이 약한 상태였는데
1: 네.
0: 이제 뭐 그 힘이 센 친구들한테 제가 좀 밉보였나 봐요.
1: 아.
0: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맞았었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학교 간 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1: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지현의 소금 연주 스트리트 플라워 듣겠습니다.

0: 전지현의 소금 연주 Street Flower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틈새꽃 노래 같지 않으세요? Street Flower.
1: 아, 너무 노래 선곡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0: 네.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N호 틈새꽃 이라는 게 눈에 띄어서 보니까 이게 1호, 2호, 3호, 4호, 5호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N호, N잡러처럼 N호 틈새꽃이라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이거 어떤 활동이에요?
1: 그러니까 사학지대 공익활동가 분들을 1호, 2호, 3호 이렇게 좀 모으고 이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서로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서로의 자원을 좀 연계해주고
0: 네.
1: 서로의 활동을 돕고 이런 어떤 품아지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틈새꽃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모아서 서로를 돕게 만드는 걸 좀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0: 네.
1: 그 직접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거는 뭐 기업 사회공헌 기금을 좀 연계를 해드리든
0: 아.
1: 아니면 같은 활동 분야의 멘토를 연계해주든 그리고 봉사 프로그램에 이제 시민들을 모아주든 아니면 정책 제안이나 공론장 조성을 돕거나 그리고 성과를 알릴 브랜딩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무엇이 되었든 예, 애노툰새꽃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사회공익활동을 혼자 하셨던 때와 이렇게 뭔가 틈새꽃이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할 때 확실히 좀 힘을 얻으시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다른 어딘가에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임팩트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위안이 많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사실 저가 있는 세계에서 이를테면 뭐 학교 아니면 뭐 그냥 어디 지역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 찾기 진짜 힘들어요. 되게 외롭고요.
1: 네.
0: 저 혼자 유난인 것 같고요. 막
1: 네.
0: 그런데요. 근데 다른 지역에 또 그런 다른 공동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마주하는 게 서로에게 되게 큰 위안이 되고 자부심과 그런 게나나 말고도 이렇게 현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1: 네.
0: 되게 좋죠.
1: 든든하고 일단 외롭지 않고
0: 예.
1: 그리고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0: 예.
1: 역량 품앗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이게 이렇게 좀 그냥 지원해 주는 거랑 좀 다른 거던데.
0: 예, 그러니까 대다수 재단의 지원 사업이
1: 네.
0: 정해진 금액을 계획 세워서 딱딱하게 막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일 필요한 도움을 동료로서 내어주는 걸 약간 친정집 같은 역할을 좀 하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아 나의 소식을 좀 알릴 좀 유튜브 영상이 필요하다라면은 저희 쪽에 그런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영상 하나 찍어주는 게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정책을 하고 싶은데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저희 쪽에 이제 정계 이제 좀 관련이 있는 친구가 가가지고 이제 방법 알려주거나 본인의 역량으로 또 연기를 해주거나 그런 게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공익활동가들끼리만 돕는 건 아니고 뭐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의 역량까지 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 실제로 이런 도움으로 뭔가 확 나아진 어떤 사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0: 저희가 이제 막 1호 틈새꽃을 선정을 하고 2호 틈새꽃을 만나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초창기라 사례가 많진 않지만 저희 1호 틈새꽃이신 이제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께서는 저희 도움이 여러모로 좀 되게 큰 어떤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9년 동안 환경 분야 활동가를 하셨고 동시에 인플루언서이시기도 한데 생계를 유지하고 단체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뭐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니면은 대형 마트에 와인 판매 막 매대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를 만나시고 나서 여러 어떤 촬영 외주 영역을 같이 수행하면서 수익화도 좀 해내시고 그리고 환경 쪽 정책 제안도 도와드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 기사를 남겨드리고 조만간은 이제 유튜브에 올릴 인터뷰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선거 시즌에 버려지는 현수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랫자루로 리폼을 해서 수해 지역에 모래주머니로 전달하는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런 봉사 현장들을 가서 공짜로 촬영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날 때마다 되게 반갑고 기쁜 동료 사이가 됐고 저도 앞으로도 도움 필요하면 뭐든지 나설 수 있는 공익활동 도우미가 되고자 합니다.
1: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아직 그 N호, 아직은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틈새꽃의 활동을 보면 굉장히 막 반응이 뜨겁지 않은가요?
0: 저희가 반응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까지 얻진 못했고요.
1: 네.
0: 유명해지진 않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국악방송에 나왔으니까
1: 곧 전국으로.
0: 곧 유명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1: 네. 그 공익저널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부대표님이 언론 쪽에 관심이 있고, 그죠? 네.
0: 실제로 기자 일을 몇 년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언론 프로젝트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건가요?
0: 그러니까 공익저널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1: 네.
0: 그 기성의 어떤 영리적인 언론들이 조회수가 되는 이슈 아니면은 이제 광고를 주는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돈만 되는 기사만 쓰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꼭 자극적인 어떤 정치권 얘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류 밖에서 사회 균형을 메꾸기 위해 분투하는 공익적인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1: 네.
0: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발췌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데스크가 뉴스 가치가 없다면서 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활동만을 위한 매체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활동가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언론이라는 컨셉트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 구성원들이 다 본업이 있고
1: 네.
0: 그 와중에 매체를 겸직한다는 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냈다가 바로 내리고 대신 대안적인 공익적인 저널리즘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 전반의 틈새,

0: 에 대한 기사도 쓰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이 외면하는 사학지대 공익 현장들을 기사나 영상 같은 것으로 조명하고자 해요. 그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분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선 최대한 조력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노틈새꽃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애노틈새꽃이란 연재명으로 기사도 연재를 오마이뉴스나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1: 저 지금 너무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말 모두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공익 채널 프로젝트라고 하면
0: 공익 채널, 예.
1: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오히려 제목은 사익 채널처럼 뭔가 자극적인 제목처럼 나쁜 제목을 붙이고 좋은 내용을 계속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요?
0: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전략이군요. 제가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1: 그냥 저는 이게 네. 정말 공익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공익이라고 앞에 내거는 순간 공익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사 같은 거 쓸 때는 네. 되게 공익에 관심이 있든 없든 다들 이거 흥미로운데 싶을 만한 제목을 짓고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네. 좀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네.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고 열어보면 공익이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
0: 아, 그건 저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서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네. 근데 보니까 당사자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었거든요.
0: 예.
1: 공익 저널이 당사자 언론 협의회 이런 거를 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표인 곳은 아니고요.
1: 네.
0: 다 같이 함께 그냥 서로 돕는 공동체예요.
1: 아.
0: 최근에 이제 청소년 당사자 언론이 토끼풀 여기도 나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대학생 당사자 언론인 대학관리 막 이런 곳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기성 언론이 이런 시민들에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언론 활동을 하면서 어떤 대항적인 공론자를 만들게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죠.
1: 네.
0: 하지만 이분들이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충분한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근데 프로 저널리스트들은 이들을 보도 소재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1: 네네.
0: 직접 연대하면서 도울 의향은 없거든요. 선을 좀 그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당사자 언론끼리 필요할 때마다 돕고 챙기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를테면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 언론 네트워크가 청소년 언론인에게 수강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그리고 현업에 있었던 저희 공익저널이 도제식으로 영상 촬영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1: 네.
0: 나중에는 뭐 느린인 뉴스나 마인드포스트 같은 다른 당사자 언론들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에 어떤 거 다루셨어요?
0: 그 당사자 언론으로서 말씀이세요? 아니면 공익저널에서? 공익저널에서 최근에 다룬 기사로는 방금 오늘 아침에는
1: 네.
0: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에 관한 시리즈 기사를 냈고요.
1: 네.
0: 그래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나 공교육 밖의 청소년에게 차별적인 예산 같은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애노틈새꽃 연재를 네. 통해서 사학지대 공익활동가분들의 서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청각 접근성 개선을 이뤄낸 K-POP 이제 공연장의 네. 사회공헌 성과 같은 것도 담기도 했었고요.
1: 네.
0: 그리고 AI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공론장 같은 걸 아카이브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들끼리 만든 봉사단체가 MZ세대 사이에서 엄청 크게 흥행한 이야기 같은 것도 다룹니다.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뭐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해낸 비영리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첨예하게 가자면 올림픽 공원에서 참정권 시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교정 시설에서 대체 복무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첨예한 어떤 이슈들도 다루면서 시민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네, 여기 이거 정책 배틀 청청 이거 있더라고요.
0: 예.
1: 이거 뭐예요?
0: 아, 이거는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1: 청년의 경청 요건 거군요.
0: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정책 배틀 청청이라고 하는데
1: 네.
0: 공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청년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정책 현안을 치열하게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이야기

0: 얘기를 나누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중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나 파티 타운홀 같은 데 참여를 하면서 투표 그리고 댓글로 의견 개진을 실시간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채용차별 방지법, 선거권 연령 하향, 그리고 교권보호구 신설 같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이게 사회적 소통자 파티가 기획을 주도를 하시고요. 대화 관리가 섭외와 진행을 맡고 저희는 현장에서 라이브 스트림하고 기사화하고 그리고 뉴스 펀캐스트라는 프로덕션에서는 장소 대관과 자문을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곳이 서로 막 금전적 대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우리 좋은 거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 그렇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것도 오래 하기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서로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걸 만들어 봐야 되는데 혼자 각자 하려면 돈 드니까 서로의 역량을 모아서 하면은 돈이 안 들어라는 게
1: 역량 품앗이로.
0: 그렇죠. 품앗이죠, 이것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서로가 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1: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물론 비영리라는 건 아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활동비라도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나요?
0: 파티에서 이제 그 섭외된 패널 분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운영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장비 대여비 정도는 좀 도와주시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외부의 지원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제 영업을 다녀야겠죠.
1: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외부의 이런 지원으로, 후원으로 이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 3화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4화, 5화 가면서부터는 저희가 뭐 어떤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라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뭐 어떤 미디어 디자인이나 이런 데 어필하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만 그 사회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잘 탄탄하게 잘 운영되는 그런 국가를 보면 비영리 시민단체인데도 수익을 내는 곳이 있잖아요. 뭐 모델로 하고 있는 뭐 있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꼭 그렇게 될수 있는지 좀 계획이 있으세요?
0: 일단은 저희가 갓 태어난 단체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고유보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도 이게 본업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원금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활동비도 각자 개인 사비로 지출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최근에는 다정한 기금이라는 사업도 따내면서 파일럿 사업을 할 숨통이 좀 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CMS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기 후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후원 회원도 받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만약에 저희가 좀 우리 사회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은 함께 해주시고 이제 1년에 한번 같이 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시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틈새꽃을 여러분 유념해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톤의 그린 애플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리딩톤의 그린 애플 들으셨고요. 함께 걷는 길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도우미로 일하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틈새꽃의 차종관 부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3월에 만들어졌지만 벌써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1: 저는 사실 틈새꽃을 만들면서 네. 이걸 본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0: 네.
1: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되게 아등바등 좀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0: 네.
1: 사실 지금 미션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을 찾아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0: 네.
1: 후원자를 모을 만큼 훌륭한 가치 제안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최근에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0: 네.
1: 그 점이 좀 못내 아쉽지만 언젠가는 본업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평일 저녁과 주말 짬을 내면서 그리고 활동 방향을 명확히 찾아서 좀 성과를 검증하다 보면 그리고 시민들분들께 좀 어필을 하다 보면 먼 미래에는 충분히 후원자를 모아서 좀 독립해서 인건비를 쓴 날도 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제가 이 부대표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인터뷰에서 존버와 킵고잉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계신 건가요?
1: 사실 이 존버라는 단어가 이게 방송에서 탈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0: 우리 괜찮습니다. 괜찮죠, 피디님?
1: 예.
0: 네, 뭐 굉장히 열심히 버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존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네, 맞죠, 대표님?
1: 아, 그렇습니다.
0: 네. 예, 예.
1: 상상하시기 나름의 네.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는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 의미를 좀 더 들어볼까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0: 네.
1: 그때는 되게 막 길고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막 끝나지 않는 새벽에 있는 것 같고.
0: 네.
1: 하지만 열심히 끈질기게 버티다 보면
0: 네.
1: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네. 대해서만 몰두하고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면
0: 네.
1: 어느 순간 터널을 뚫어내고 나와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매일이 좀 힘겨웠고 우울했었는데
0: 네.
1: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걸 설레이면서 또 무슨 작당을 해볼까 기대하면서 좀 지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존버와 킥고잉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어떠세요? 이 공익저널 편집위원장이시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로 이 공익저널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나요? 저는 아까 대체 무슨 일이? 뭐 이렇게 좀 뭔가 자극적인 채널로 이름을 그렇게 하시면은

0: 사실 저는 그 성우님의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 수렴하겠지만 사실 자극적인 맛보다는 약간
1: 네.
0: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1: 그렇죠.
0: 미디어도 되게
1: 네.
0: 무해한 미디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1: 네, 사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은 편집위원 한두 명이서 그냥 기사와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뉴스같이 동감하는 더욱 많은 동료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꼭 저희의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공익활동가라면 자신의 관점을 발견한 어떤 사회의 문제나 뭐 목소리들에 대해서 기고해 주셔도 영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뉴스가치를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의 독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런 대안적인 저항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1: 네.
0: 말씀드립니다.
1: 틈새꽃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지 부대표로서의 포부도 좀 여쭤보려고요.
0: 저희 단체 비전이 엄청나게 거창합니다.
1: 네.
0: 그 임팩트 생태계 파일을 키워서 누구나 자신의 일상 속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이제 세계 어떤 지구의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이제 그걸 달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최종 목표예요. 지금은 정말 작고 귀여운 비영리 단체지만
1: 네.
0: 언젠가는 정말로 비전 시즌에 다가갈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위원 또 조만간 모집을 할 예정인데 각자의 삶을 살면서 조금씩 시간 여유가 나는 정도로만 좀 투자를 해주시면 그게 사학시대 공익활동가들에게 좀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좀 자신이 좋아하거나 전문 역량 있는 부분에서 기여해 주시면 된 거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공익적인 어떤 다큐멘터리에 대한 GV를 열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뭐 내가 뭐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은 뭐그 이제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이제 급식 봉사를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1: 네.
0: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 아니면은 어떤 전문 역량, 좋아하는 거 취미 이런 것들을 공익 활동을 승화시킬 수 있으니까 저희를 좀 만나러 와주시라. 그리고 더욱 많은 시민들께 저희 같이 알릴 테니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그 작은 틈새에서 피어난 꽃이 어떤 바람을 타고 씨앗을 퍼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비전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혐오,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리고 그런 지구를 만들 수
1: 네.
0: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1: 제가 그 편집위원장님께도 여쭤보고 부대표님께도 여쭤봤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개인으로서의 어떤 활동 방향, 삶의 방향, 아니면 이루고 싶은 것? 네. 차종관 개인으로? 네.
0: 제 10대와 20대를 돌이켜보면 사실 되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늘 그런 시기들이었는데요.
1: 네.
0: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버텨서 어떻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30대가 된 지금은 사실 되게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건강하고 현재 누리는 일상과 추구하는 가치들도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을 어찌 보면 과거의 실현에서 구해낸 것 같기도 해요. 남을 도우면서 저 자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대로 쭉 가고 싶어요. 그 미션은 물론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의 성과나 활동 방향도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공익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 변화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잔뜩 기뻐하고 보람찬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뭐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죽기 직전까지 이런 공익 활동을 하면서 후회 없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우리 차종관 부대표님이 인생을 아마 자신을 틈새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균열 때문이 아니라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다는 20대의 어떤 힘든 어떤 나날 속에서 뚫고 나와서 지금은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0: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사실 원래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꽃이었는데 아스팔트를 뚫고 나올 만큼 제가 좀 많이 존버와 기꺼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 부분을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네요. 어딘가에서 혼자 애쓰는 활동가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네.
0: 사실 틈새꽃을 이제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 네.
0: 저희가 내년 초까지 효과적인 활동 방향을 살펴보는 파일럿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빠르게 임팩트를 키워볼 테니까 저희 소식을 계속 접해 주시고 이제 애노틈새꽃으로도 함께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시민분들께도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결국 여러분의 일상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0: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진할 테니 앞으로 저희 이야기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틈새곳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사각지대에도 틈새에도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꽃은 핀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틈새꽃의 차종관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야기 들어서 고맙습니다.

김단비의 해금 연주 Breathe 듣고 계십니다. 아, 사각지대에도 꽃이 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좀 생기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 힘든 환경을 버티면서 계속 가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가 사라져서 애써 버티지 않아도 온 마을에 꽃이 만발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주변이 깔끔하고 조용해야 비로소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어질러진 주변과 약간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일정을 다루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조금씩 차근차근 분량을 나누어 마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임박한 시점이 돼서야 벼락치기로 집중력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죠. 정리된 환경과 착실한 계획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의 어수선함과 긴박함이 불안하게 비치고요. 자유로운 몰입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치밀한 절차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지닌 고유한 성향이고 또 방식일 텐데요. 서로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일하는 방식도 어쩌면 그저 하나의 개성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김용선의 해금, 이상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세븐스송 전해드렸는데요. 영산회상의 일곱 번째 곡, 연불도드리를 재해석한 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기준이 되다 보면 나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상대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곤 하죠. 하지만 뭐 애초에 서로가 다 다른 존재인 걸 어쩌겠어요. 취향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 다르니까요. 내 기준에만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어질러 놓거나 마감을 미루는 게 아닌데도 내 눈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치려고 하면 결국 서로 상처만 남게 되죠. 부부간에도 씻는 거나 정돈하는 문제로 소소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요. 나에게 편안한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듯이 상대에게도 그만의 생각과 기준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알면서도 가끔 속이 상할 때야 있겠지만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을 그린 곡이에요. 박지현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데이 오프 전해드립니다.

박지현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데이 오프 전해드렸어요. 마음을 잠시 비우고 그 공간을

음악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럴 수 있는 시간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만들어드릴게요.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통해서 글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유혜민 작가의 오늘도 고쳤습니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유혜민 작가는 물건 사기를 좋아하던 소비주의자에서 전국을 다니며 수리를 가르치는 전문 수리꾼이 된 활동가입니다. 이 작가가 들려주는 특별한 수리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강나현 작사 작곡의 나는 좀비 들으실 텐데요. 무기력이 점점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휘적휘적 걸어다니는 좀비가 될 바에는 신나게 달려가는 좀비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곡이에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노래로 나는 좀비 만나보시죠.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노래로 나는 좀비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 음악으로 만나보실까요? 솔라 준비했는데요. 태양이라는 뜻이죠. 모던 국악밴드 코스모스의 연주로 솔라 전해드릴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술이 맛집 지도가 하나씩 업데이트 될수록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아는 게 참 아까웠습니다. 같이 요리하던 친구들이 우리 집 칼을 써보며 내 칼도 좀 갈아야 하는데 하고 말할 때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칼의 부활 트럭이 정차하는 자리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숨어있는 수리 맛집을 알릴 수 있는 멋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맛집 지도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기회에 수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동네 수리 맛집의 새로운 단골이 되어주길 바랐던 거죠. 지리산으로 핸드폰 수리 교육 출장을 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수도권과 달리 동네에 수리점이 없어서 수리하려면 광주까지 2시간은 나가야 한다며 불편을 털어놓던 사람들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작은 수리점을 중심으로 동네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리 모임을 하면서 물건뿐만 아니라

오산 수리를 배운 분들이 모임을 만들었고 매주 목요일마다 망원동에 오산 수리소를 열어 그 기술을 다른 지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리를 맡긴 우산을 고치는 한편 서로의 일상을 털어놓고 안 쓰는 물건을 나누며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 혼자 100개가 넘는 우산을 수거하고 분해하고 고쳐야 했다면 금방 포기하고 내 우산이나 고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산 수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수없이 버려지던 우산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고쳐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된 셈입니다. 수리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물건을 오래 쓰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수리비가 저렴해서 혹은 그저 재밌을 것 같아서 찾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점은 참여자의 대부분이 2030 여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홍보 채널이 SNS 중심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치를 직접 실천하고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2030 세대가 수리 상점 곰손의 문화에 깊이 공감했던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사서 쓰는 일상 속에서 내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고쳐 쓰는 경험이 주는 뿌듯함과 성취감도 최근의 삶의 방식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기억의 숨결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유혜민 작가의 오늘도 고쳤습니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이 글을 쓴 유혜민 작가는 수리 상점을 운영하면서 망가지고 버려지는 물건에 새 숨을 불어넣는 수리 활동가인데요. 우리는 뭔가가 고장나면 너무 쉽게 새 것으로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고쳐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헐거워진 나사를 죄고 금이 간 곳을 잇는 그 손길 속에는 물건에 담긴 시간과 추억을 쉽게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있으니까요. 오늘 들으신 글처럼 수리는 결국 물건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돌보고요. 서로의 일상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일일지도 모르죠. 혹시 방 한 구석에 고장난 채 잊힌 물건이 있다면 손때 묻은 그 물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고쳐 쓰는 작지만 소소한 기쁨 느껴보셔도 좋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유혜민 작가의 오늘도 고쳤습니다와 함께 해봤어요. 이하로 작곡의 곰비인비 들으실 텐데요.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자꾸 계속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곰비인비입니다. 박소진, 김도연, 허지원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곰비인비 감상하신 곡이었어요. 박소진, 김도연, 허지원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자연을 소유하지 않고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곡 감상해 보실까요? 나태주의 시를 솔솔이 노래하고 연주한 강물과 나는 전해드려요.

시냇물이 흘러 강을 만들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흐르고 흘러가는 자연의 이치를 그린 곡 일부 끝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차혜림, 김혜리, 윤이나, 박기현의 가야금, 박영식의 장구 연주로 흐름 일부 끝곡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춘향아리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이었어요. 안소은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일요일 2부에서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함께하죠. 오늘도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듀오 버스의 연주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하여 전해드릴게요.

듀오버스의 연주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하여 전해드렸는데요. 장단 안의 긴장감과 빼곡한 시간의 순간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연주곡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48년 전 아들의 기차표값 500원을 500만 원으로 갚은 할머니의 사연 전해드렸었는데요. 남들은 이미 까맣게 잊었거나 또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

0: 마음에만 오랫동안 멍처럼 남아서 자꾸만 마음을 찌르는 고마움이나 미안함 잊지 않으세요? 학창시절에 남들은 모르게 가만히 다가와서 어깨를 다독여주던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이라든지 삶이 유난히 퍽퍽하고 힘들 때 대수롭지 않게 내민 누군가의 작은 손길 하나가 세월이 한참 지나서도 커다란 은혜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툴고 덤덤했던 시절, 마음을 온전히 보듬어주지 못해서 옛사랑이나 첫사랑에게 이상하게 남아있는 미안함도 그렇죠. 그쪽에서는 기억조차 못할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가슴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 시절을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 아닐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첫사랑이나 은사님 또 고마운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아, 나도 한번 나가서 고마운 사람 찾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마음 빛 하나쯤 품고 사는 일.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를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다정한 사람으로 머물게 해주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수려한 산천 경계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풍요를 노래한 소리 전해드립니다. 이선희의 소리, 김수미의 북장단으로 단가 운담 풍경 듣고 오시죠.
1: 운담 풍경

포화로다 붉은 꽃 푸르니 번산의 항행수를 그림하고

한 곳을 점점 날려가니 언덕우와 초동이여 석벽하옹이라 새벽

하고 월

봉봉어 사색은 반공.

차산 수유같이 산봉수갈토록 성수무강사 천천 마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과 함께하겠습니다.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은 창작 국악의 개척자 김희조 선생이 판소리와 산조, 민요의 선율을 현대적인 국악 관현악으로 확장해 선보인 뜻깊은 음반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세 곡을 감상한 데 이어서 오늘은 남은 세 작품을 들려드립니다. 첫 곡은 김희조 편곡의 심청가 중 황성 가는 길인데요. 서양음악을 전공한 김희조 선생은 서양음악에 익숙한 대중이 우리 국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원곡의 멋을 살린 관현악 편곡 작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특히 만정 김소희 명창과 교류하면서 북 하나로 반주하던 판소리에 관현악을 입힌 창과 관현악이라는 새로운 연주 형태를 정착시켰죠. 어제 들으셨던 범피 중류가 죽음을 향해 떠나는 심청의 유장하고 긴박한 길이었다면 오늘 들으실 황성 가는 길은 부녀 재회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길입니다. 황성 맹인잔치로 향하던 신봉사가 뺑덕인의 배신으로 혼자 남아 허탈해하다가도 방아찐

0: 있는 아낙네들의 도움을 받으며 앞날의 희망을 예감하게 되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대목인데요. 선율과 장단의 변화가 무궁무진한 판소리의 해악을 국악관현악이 한층 풍성하게 증폭시켜줍니다. 김소희 명창의 대를 이어 스승의 뜻을 이어온 안숙선 명창의 소리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14분간 펼쳐지는 황성 가는 길 만나보시죠.
1: 그때여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가는 뒤 가다가 날이 저물어오니 한 주막에 들어가 잠을 잤던가 보더라. 잠을 자는 뒤 뺑덕이나가 그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 밤중 도망을 쳤던 것이었다. 신봉사는 아무런 줄 모르고 새벽길을 떠날 양으로 뺑덕이네를 찾으니 도망간 뺑덕이네가 대답할 리가 있겠느냐. 아무리 불러봐도 없으니 허허 인연이 같구나. 신봉사 할 일 없이 뺑덕이네를 잃어버리고 황성길을 떠나는 뒤

동도원이 천리신내 난 청산으로 돌고

이렇듯 목욕을 하고 물가상으로 나와 의복을 입으랴 할 적에 어떤 무지한 도적놈인지 신봉사 의관 의복을 몽땅 도적질해 갔겄다. 신봉사는 목숨 먹줄 탱기듯 줄바르게 쭉 나와 내가 여기다가 분명 옷을 벗어놔뒀는디 그대로 갔을까? 바람에 날라갔나? 하하, 지팽이가 여기 있는 것이 분명 근방에 있겄는걸? 하하, 누가 나하고 장난하려고 슬쩍 감춘 것 아니여 이거? 장난 그만하고 이리 가지고 와. 아, 내 옷 가져오래도? 이리 안 가져와? 아무리 부르고 찾아 헤매어도 청막강 산에 대답이 없거나 그제야 토종 맞은 줄 알고

부잣집 다 버리고 내 것을 가져가니 그게 차마 될 말이냐? 봉사도 가져가면 12개 출봉사 나.

이렇듯 자탄할 적에 때마침 관장이 지내가다 신봉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의관 의복을 내어주니 신봉사 좋아라고 백배 사례하지 간년 후에 의복을 얻어 입고 녹수경을 얼른 지난 낙수경을 당도하니 그 마을에 부인네들이 모여 방아를 찢다가 신봉사를 보고 농을 청하겄다. 아이고, 저 봉사도 황성 맹인 잔치가는 봉사지맹. 여보시오 봉사님,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이리 와서 방아나 좀 찧어주고 가시오. 아이고, 그 방아를 찧어주면 그냥 찧어준단 말이오. 아이고, 방아를 찧어주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계기도 주고 담배도 주지요.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래 봅시다. 일포식도 제수라 하였으니 한번 찧어 봅시다. 신봉사가 방아 위에 올라서서 설소리를 매김에 한번 찧어 보난디.

어른장은 사고도 맹랑하다. 얼굴과 방아요 항상 절려 가는 일에 방아 찍기도 처음이로구나. 얼굴과 방아요 뚝뚝 땅땅 잘 찍는다. 얼굴과 방아요 고소

안숙선 명창의 소리와 관연하기, 길 위에서의 여정을 생생하게 그려낸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황성 가는 길 감상하셨어요.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은 김희조 작곡의 산조 주제에 의한 합주곡입니다. 본래 산조는 독주 악기 한 대가 지닌 정교한 기교와 즉흥성을 바탕으로 가락을 풀어내는 민속악의 꽃이죠. 김희조 선생은 박상근, 성금연 명인으로 이어지는 가야금 산조 특유의 경쾌하면서도 애절한 가락을 토대로 이를 여러 악기가 선율을 주고받는 웅장한 관현악 합주곡으로 재탄생시켰어요. 느린 진양조로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다가 중모리, 잦은모리로 넘어가며 장단이 점차 빨라지는 산조 본연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독주악기의 섬세한 가락과 관현악단 전체가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음향을 팽팽하게 대비시킨 점이 이 곡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깊은 탄식처럼 들리던 가락이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으로 번져나가며 가슴 시원한 신명과 흥을 선사하는데요. 독주 산조가 지닌 기교의 묘미와 관현악이 지닌 다채로운 색채를 동시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 연주로 산조 주제에 의한 합주곡 10분여의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산조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과 신명이 느껴지는 산조 주제에 의한 합주곡 감상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실 마지막 곡은 술비소리입니다. 술비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옛날 바닷가 마을에서 굵은 밧줄을 꼬거나 그물을 들어올릴 때 여럿이 박자를 맞추며 부르던 일종의 노동요이자 민요의 명칭입니다.

거친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던 민초들이 서로의 고단함을 달래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부르던 가장 삶과 가까운 목소리였던 셈이죠. 김희조 선생은 현장에 땀방울이 밴 이 민요를 국악관현악이라는 웅장한 현대적 편주로 확장해냈는데요. 민요 특유의 구수한 질감과 흙냄새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관현악이 지닌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색채를 더해서 우리 삶에 강인한 생명력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리꾼 이정규의 뚝심 있고 힘찬 발성과 KBS 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음향의 울림이 마치 만선을 이루고 폭우로 돌아오는 풍요로운 순간을 떠올리게 할 텐데요.

민요의 힘찬 기운과 삶의 역동성이 배어있는 거문도 술빗소리 전해드렸는데요. 이정규 외 여러분의 노래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어요. 서양 음악에 익숙한 귀로도 우리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서양 음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던 작곡가 김희조. 선생의 말처럼 전통의 뿌리를 단단히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옷을 입혀서

더 완성한 소리들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 가슴 속에 묵직한 울림을 남겨주죠. 익숙한 멜로디 속에 배어있는 우리 소리의 단단한 힘이 지친 일상을 다독이는 기분 좋은 청량제가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틀에 걸쳐서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 함께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거나 며칠 동안 공들여 준비한 일이 생각지도 못한 막다른 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쏟아부은 기대만큼 맥이 풀리고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비어버린 시간은 남을 위해 쓰려던 내 에너지가 통째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잘 됐어. 잠시 숨 고르고 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털어내는 마음도 필요하죠. 그 생각의 전환 하나가 오늘 하루 전체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뜻밖의 선물 같은 시간으로 여겨도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증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이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보면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낯선 오즈라는 곳에 떨어지죠. 여기서 도로시는 머리를 원하는 허수아비와 심장을 원하는 양철나무꾼, 용기를 원하는 사자를 만납니다. 오즈에서 마주치는 이들마다 저마다 갖고 싶은 게 다르지만 도로시의 소원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긴 모험 끝에 도로시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수많은 고난을 겪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들 정말 많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은 흥미진진한 모험담도 있겠지만 주인공이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편안하고 안락한 나의 집에서 일요일 오후의 여유 잘 즐기고 계신가요? 고영렬의 사철가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고영렬의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김란희 가야금 연주자를 만납니다. 김란희 가야금 연주자와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를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분화 여행작가와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로 떠나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강은일 외 여러분의 곡으로 초수대엽 듣겠습니다.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초수대엽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김란희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김란희 가야금 연주자와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고요.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미미의 여행길에서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란희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란희입니다.
0: 반가운 얼굴 또 뵙게 되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0: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야금으로 좋은 마음, 좋은 음악 전하고 싶은 가야금 연주자 김란희입니다.
0: 좋은 마음으로 좋은 연주. 아, 배워야겠는데. 네. 김란희 가야금 연주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온 적 있죠, 저희?
1: 네, 그치? 저 지난번에 한번 왔었었는데.
0: 맞아요.
1: 네, 그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0: 네, 그때 다양한 이야기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요새 제가 학교를 조금 나가게 돼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제가 일주일에 새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이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 벌써 올해가 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네.
0: 아니, 연주자이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그럼 선생님이시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0: 학생들 가르치면서 오히려 내가 연주자로서 깨닫게 되는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1: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한 번 더 정리되는 그런 느낌도 그쵸. 들고,

0: 아, 내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1: 진짜 학생들 가르칠 때는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또
0: 네.
1: 더 공부하게 되고.
0: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1: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저희는 김난이가 요금 연주자 두 번째 뵙는 건데 청취자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지금은 또 전남의 광주 통합특별시. 참
0: 네.
1: 길어요. 이 특별시가 된 동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얘기 나눴던 것
0: 네,
1: 같은데
0: 맞아요.
1: 그때 한예종 대학원 과정이셨다고 들었어요. 대학원 마치셨나요?
0: 네, 무사히 한예종에서 논문 열심히 쓰고 이제 24년 8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해서
1: 아.
0: 전남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 그렇군요. 열심히
0: 네.
1: 공부까지 바쁘실 것 같은데 지난번 인터뷰에서 젊은 국악인들이 모인 분화비즈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0: 네.
1: 분화비즈 소개 좀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분화비즈는 전남대학교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되게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 저 장구의 김민철 연주자님께서도 계시고, 그리고 아쟁의 유서정,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조금 특별한 팀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제 고등학교 동기, 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사실 예고를 나오지 않아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음악 활동하면서 친해졌던 친구인데
1: 네.
0: 이제 코로나 시절에
1: 네.
0: 이제 할게 없어서 그러면 전남대 국악과 석사를 한번 다녀보겠니?를 이렇게 제안했다가 덥석 수락해서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 이렇게 저까지 해서 4명 이렇게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랬군요. 진짜 전통음악에 머무른다기보다는 새로운 장르, 또 장르 경계 없이 여러 가지 음악을 시도하는 팀이라고 말씀해
0: 네.
1: 주신 것 같은데 분화비즈, 인방울국악제에서 표정국악 부문에 상을 받았어요.
0: 받았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요즘에 멤버들 종종 만나세요?
0: 다들 너무 바빠져가지고요.
1: 그쵸?
0: 네, 이게 나이가 이게 없지는 않다 보니까,
1: 맞아요.
0: 네, 점점 이제 저희끼리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매해가 새로 갱신이 된다. 바쁜
1: 그러니까요.
0: 게.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바쁘면 내년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바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로
1: 진짜.
0: 하는데 그 말만큼 더욱 못 보고 있어요.
1: 근데 바쁜 게 좋은 거잖아요.
0: 그래서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1: 2020년부터 국악을 기반으로 광주에서 창단 연주단체 분합이 청년 국악인들인데
0: 네네.
1: 만나면 또 서로 고민도 많을 거고 앞으로 진로나 이런
0: 네.
1: 것들도 얘기 나누세요?
0: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가 같은 연배이고 같은 또래다 보니까
1: 그쵸.
0: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그런 청년으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국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걸더 공부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요즘에는 창작 음악이 굉장히 많이
0: 네.
1: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화비즈들 또한 우리 좀 부흥 좀 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했을 것 같은데
0: 네.
1: 사실은 전통 가야금 사이와 또이 25년의 가야금도
0: 네.
1: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방식 자체가 또 살짝 다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매력이 궁금해요. 그두 개의 매력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0: 제가 이제 요새 공부를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25연 가야금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1: 맞아요.
0: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소리가 맑고 예쁘다.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것 같다면 12연 가야금, 특히 산조 가야금으로 민속악적인 거를 연주를 할 때, 저는 요새 더더욱 전통 음악의 매력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전 가깝게 다가가는 매력과 그리고 우리 음악이 가진 그 매력 그 사이가 너무
1: 맞아요.
0: 네, 그게 너무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요새.
1: 맞아요. 근데 사실은 친숙한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정말 애정하는 것이 더
0: 네.
1: 좋으냐의 문제인데, 사실 문제랄 것도 없죠. 같이 하고 있으니까.
0: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1: 맞아요. 근데 요즘 25연 창작 음악곡들

0: 글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 네.
0: 청년 국악인들은 또 청년 국악인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1: 가장 메인 고민이라고 한다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이제 시급한데,
0: 네.
1: 아무래도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좋아하는 음악으로, 좋아하는 예술로 먹고 살고 싶다 보니,
0: 네.
1: 그래서 그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심지어 또 학생들까지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 고민을 또 끌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깊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1: 네.
0: 자신감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아주 어린 청년 국악인들보다는.
1: 네.
0: 이 시간에 또 전남대 재학 중인 국악인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 또 많이
1: 네, 맞아요.
0: 해줬고, 또 전통과 창작 사이에도 고민이 많으시고, 근데 역시나 항상 기본기, 이 전통을 지키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희가 답을
1: 네.
0: 들어왔는데, 졸업 전과 이 사회에 나와서는 또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1: 졸업 전에는 단순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그냥 저 스스로의 노력을 했다면,
0: 네.
1: 이제는 나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숨어 있는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온라인 상으로 좀 찾아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먼저 컨택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들 에게 오랜만에
0: 네.
1: 연락해서 이렇게 우리 이런 거좀 해보자라고 하던가, 좀 그런 여러 방면을 조금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0: 진짜 모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도전하고
1: 맞아요.
0: 계속 두드려보고.
1: 그래서 사실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한해한 해가 사실 불안한데, 그렇게 이제 도전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방금 또
0: 네.
1: 떠오르는 게 마치 항해하는 것 같지 않을까.
0: 근데 또알수 없어서 흥미로운 것들도 있잖아요.
1: 네,
0: 너무
1: 맞습니다.
0: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싶은 게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흥미로운 걸 계속 찾고 두드릴 때 제일
1: 맞아요.
0: 즐겁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재밌는 순간들을 만나면 너무 짜릿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연주회를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어떤 걸 준비를 하다가 이게 끝나고 나서의 그 네, 성취감?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다 보면 그간 고생했던 것들이 사실 다 녹고, 네, 몇 개월
0: 맞아요.
1: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사실 그 순간 한번 때문에 다
0: 그쵸.
1: 잊어져 버리더라고요.
0: 그리고 지나면 또한번더 성숙해져 있고.
1: 네, 돌아보면 네, 한
0: 네.
1: 단계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0: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사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묻는
1: 네.
0: 질문인데, 저 같으면 이제 이 대화의 문맥상 계속 두드려라. 계속
1: 맞아요.
0: 도전해라.
1: 네.
0: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1: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이게 근래에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도전을 해야 뭐라도 남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실패해도 실패한 어떤 것들이 나중에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조금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한 발짝 이렇게 나가서 뭔가를 해보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그 두드렸다가 상처받으면 또
1: 하면 되죠.
0: 맞아요.
1: 네.
0: 상처받을 용기도 가져야 된다고
1: 네,
0: 하잖아요. 그게
1: 맞습니다.
0: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음원을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음 공연에서 연주했던 세가락 별곡 중 봉등체 울림체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세가락별곡은요, 성금년 선생님께서 바리공주 설화를 듣고 창작하신 가야금 독주곡이고요. 요 곡은 특이하게 이제 저희 산조가야금은 12현으로 연주를 하지만 15현 가야금으로 연주가 되고, 그리고 특이하게 가야금 독주곡 중에서 경기 무속장단을 써서 독주곡을 만들었다는데 되게 의미가 깊은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봉등체와 울림체는 세가락별곡 중에 뒤쪽에 있는 장단 두 개를

0: 저희가 조금 이렇게
1: 편곡을?
0: 편곡 저희가 그 뒤쪽에 있는 장단을
1: 네.
0: 저희가 조금 잘라서 새로
1: 다시,
0: 구성을
1: 네.
0: 해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철연금하고 가야금하고 가락을 어떻게 주고받을지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완성한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연 공연에서 연주했던 세가락 별곡 중 봉등채 올림채 라이브 음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야금의 김나니, 철연금의 유서정 장구의 김민철입니다.

0: 와, 잘 들었습니다. 이 공연, 여음, 라이브 음원을 듣고 보니까 너무 공연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1: 저희가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방면으로 구성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공연인데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무서웠어요. 저희가
0: 어떤 것이요?
1: 이렇게 과감한 도전, 저희 나름대로, 그리고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작품들을 저희의 방식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괜찮은 걸까? 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관객석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잘 맞췄습니다.
0: 진짜 관객들의 피드백이 저의 기쁨이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걸로 무대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 2026 신진 국악 실험 무대, 이 무대에도 서셨어요. 어떤 공연이었나요?
1: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음 공연이 신진국악 실험 무대에서 올렸던 공연인데요.
0: 네.
1: 그 공연 명처럼 저희가 조금의 그런 실험적인 무대, 도전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였었습니다.
0: 오, 역시나 도전적인 무대.
1: 네, 여기도 도전이 들어가네요.
0: 유서정 씨와 같이 함께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네.
0: 어떤 인연인가요?
1: 앞서서 설명드렸던
0: 네.
1: 그 분화비즈 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 아쟁 연주자이시고요.
0: 아,
1: 네, 근데
0: 네.
1: 요번에는 아쟁도 같이 하셨지만 앞서 들으셨던 새가락별곡에서는 철형금으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철형금 연주를 맡아주셨었습니다.
0: 그렇군요. 진짜 창작곡들을 연주할 때 어떻게 보면 연주자 해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근데 김란희 씨의 해석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1: 네.
0: 그런 창작곡에 대해서 연주할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전통은 또 다르잖아요.
1: 창작곡은 정말 직관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음악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고조되는구나 뭐
0: 네.
1: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들었을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연주를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고 혹시나 같은 곡을 연주했던 다른 연주자분들의 그런 연주 영상이나 음원들이 있다면 참고해서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좋은 거는 조금 참고하고 아, 나는 그럼 이 부분은 내 방식대로 표현할래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진짜 요즘에 많은 창작곡이 쏟아졌기 때문에
1: 네.
0: 정말 연주하는 사람의 뭐랄까요? 철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너무 드러나고.
1: 평소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0: 맞아요.
1: 성격이 사실
0: 맞아요.
1: 산조에, 그리고 음악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한 게, 이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걸 보면, 아, 이분은 어떤 성향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0: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게 엔스테이지 오신 연주자분들 연주를 듣고 혹시 그런 성격이신가요라고 종종
1: 네.
0: 이야기 드리거든요. 라니 씨도 그러시군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1: 네.
0: 특히 전통은 나로서 연주를 하니까
1: 그게 안 배워나올 수가 없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가장 잘 드러나는 게
1: 네.
0: 아닌가 싶어요. 올해 공연도 여러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공연인지 어떤 곡들 준비할 예정이신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다가오는 10월 초반에 그 앞서 저희 새가락별곡 같이 했던 유서정 씨가 독주회를 같이 앞두고

0: 있고 있는데 그 독주회에서 저희가 구성했던 세 가락별 곡을 함께 다시 광주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함께 놀러 오셔서 이렇게 철형금의 매력 그리고 가야금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지의 매력에 대해서 좀 들으러 오시면 좋지
1: 네,
0: 않을까
1: 그렇군요.
0: 합니다.
1: 같은 금인데 완전 다른 금이잖아요.
0: 네.
1: 두 가지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금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0: 네.
1: 여러 창작들도 하시고 전통도 하시고, 근데 김난희 씨가 음악 말고 가장 좋아하는 게또 있을까요?
0: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국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1: 네.
0: 너는 뭐를 제일 좋아해라고 물어봤을 때 음악을 제일 좋아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평상시에 음악 많이 들으세요?
0: 그래, 네, 너무 많이 듣는데 이게 국악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장르에서 오는 그 매력을 찾아서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1: 요즘 즐겨 듣는 음악 여쭤볼 수 있을까요?
0: 요즘은 조금 피아노 반주에
1: 네.
0: 혼자 노래, 목소리 하나로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되게 좋아해서 마치 새벽 감성이라고 들리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되게 찾아 듣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알고리즘이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그런 좋은 곡들을 많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1: 약간 앰비언트 음악 감성
0: 네, 그것도
1: 좋아하시는,
0: 좋아해요. 네.
1: 약간 그러실 것 같은. 저도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전 보컬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번 나레이션으로 도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0: 오.
1: 그냥 아무 음악
0: 네네.
1: 없이. 아, 피아노가 있었구나. 근데 약간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면 새로운 영감이 계속 솟잖아요.
0: 네.
1: 거기서 진짜 재밌는 음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도 뭐 물론 부나비즈 활동이나 제 개인 활동을 하면서 전통을 많이 베이스로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제가 여유가 된다면
1: 네.
0: 이런 제가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같이 조금 손을 대서 국악과 이렇게 좀 접목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을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의 소망이 좀 생겼거든요, 요새.
1: 소망이면 이제 결국 이뤄보겠다는.
0: 언젠가? 시기는
1: 그렇군요.
0: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1: 장담은
0: 네.
1: 못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이쯤에서 라이브 한곡더 청해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0: 네, 두 번째 곡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무리와 중중무리 장단을 준비했습니다. 네.
1: 그야말로 전통입니다.
0: 정말 진수죠.
1: 네.
0: 산조야말로, 네.
1: 그냥 김난이 그 자체.
0: 그래서 준비할 때,
1: 네.
0: 어떤 곡을 좀 선보여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산조가 사실 저를 제일 잘 보여줄 수
1: 그렇죠.
0: 있는 음악이기도 하고, 마침 또 가을바람이 또 선선하게 부는 와중에 조금 이렇게 고조되고 흥분된 그런 음악보다는
1: 네,
0: 조금
1: 맞아요.
0: 잔잔하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중몰이랑 중중몰이 준비했습니다.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김난희 가야금 연주자의 연주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중 중몰이에서 중중몰이까지 듣겠습니다.

0: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섬세한 사람이다.
1: 화학이 벌써 끝나시는 것 같은데요.
0: 아니 연주만 가지고 네, 또 네.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살짝 얹어봤습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섬세한 편이신가요?
1: 섬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섬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0: 왜요?
1: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0: 그런, 예민하고
1: 네네네
0: 센스티브한 것이
1: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내려놓고 조금은 당차하고 오. 약간 실수나 이런 거
0: 괜찮다.
1: 해도 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많이 해서
0: 아침에 일어나 막 이불킥 하고
1: 네 오. 집에 가서 이제 잠들면서 오늘은 이런 말을 하지 말 걸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0: 저는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다 각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연주 들으면서 너무 섬세함이 너무 예뻐서
1: 감사해요.
0: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가요금

0: 연주자 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너무
1: 포부를 앞서서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0: 어떤 연주자인지 이미 많이 말씀해
1: 네.
0: 주셔서 개인적인 김나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 싶어서 아까 음악도 어떤 음악 들어보시는지도 여쭤봤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섬세함이 어쩌면은 그런 섬세함, 제가 싫어하는 그런 섬세함도 좀 장점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남들한테 잘 맞춰주고 남들이 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스며들고 하는 것.

0: 많은 분들께서 국악을 더 좋아해 주시고 제가 느끼는 그 국악의 매력을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징검다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국악분들, 국악인들이나 혹은 다른 예술인 분들도 국악을 듣고는 싶어 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연결되는 매개체가 없다던가
1: 어떻게 해야 될지
0: 일단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징검다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국악분들, 국악인들이나 혹은 다른 예술인 분들도 국악을 듣고는 싶어 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연결되는 매개체가 없다던가
1: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0: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간 교육도 하고 같이 뭐 예를 들면 공연을 보고 좀 이렇게 공연 평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해서 그런 공간을 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공간 이름이 갑자기 궁금한데요?
0: 그래서 공간 모음으로 지었어요.
1: 오, 좋아요. 너무 좋은데.
0: 너무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자음 모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모인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모음이 사실 이렇게 어미 모자를 써서 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감싸준다, 품어준다라는 의미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었습니다.
1: 예쁩니다. 참 아니. 많은 분들이 항상 국악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어딜 가야 될지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고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너무 저만 알기 아깝고 저만 즐기기 아까운 이 국악을
1: 맞아요.
0: 많은 분들께서 좀 그 매력에 좀 빠지셨으면 좋겠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응원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진짜 김나니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 가야금 이야기부터 연주자로서의 고민 그리고 또 일상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네. 함께 두루 나눠봤는데요. 전통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새로운 음악들을 또 만들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소리와 무대로 우리를 만나게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김나니 씨 보내면서요. 1부 끝곡으로 김정승의 청송곡 듣겠습니다.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2부 김효영의 서동요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벌써 올해 단풍 어디로 가볼까 계획 짜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단풍 명소 찾다 보면 사람이 많아도 좀 힘들어도 단풍 명소로 간다. 혹은 난 사람 많은 곳은 싫어, 단풍은 좀 적어도 조용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파이신가요? 저는 사람 많은 곳은 싫어, 단풍은 좀 적어도 조용한 곳으로 간다 파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이임의 풍경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로

0: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성고나 여행작가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니 서로 인사를 안 하면은 그냥 방송을 못하게 생겼네요.
1: 아 근데 에리 씨 정말 박자감각이 우리 시그널 나갈 때 딱 그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타이밍. 네.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가서 거기에 제가 정신을 팔려갖고 인사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0: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1: 아 그랬나요?
0: 저는 항상 작가님 이번 주 뭐 하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1: 이번 주에 뭐 하니라는 프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0: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전 이번 주에 제 친구가 자칭 강태공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그 강에서

0: 이렇게 대나무 낚시를 제가 가르쳐 줬는데 그거 해가지고 운전을 한번 잡은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1: 네.
0: 한 번에 잡은 거예요. 곡성
1: 진짜요?
0: 쪽에 섬진강 쪽에서. 그래서
1: 오.
0: 그 녀석이 뭐 물만 보였다 하면 낚시를 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니 정말 낚시에 취미가 붙어갖고
1: 네.
0: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목포에 가면 평화광장 앞에 갈치 낚시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해요. 그래서 내려와! 그래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갈치 낚아가지고 왔습니다.
1: 오, 갈치. 너무
0: 지금
1: 맛있잖아요.
0: 갈치 좋아하세요?
1: 네, 그냥 바로 잡은 갈치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1: 야들야들.
0: 이게 원래 제주 은갈치, 목포 먹갈치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1: 그 파가 나뉘더라고요.
0: 그죠. 근데
1: 네.
0: 종류는 같은 거예요. 이게 잡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1: 네.
0: 그런 이야기가 붙었는데 이제 그 체닭기라고 해가지고
1: 네.
0: 제주나 그쪽에서는 낚시로 갈치를 잡으세요. 그럼 이제 표면이 아주 그냥 반짝이는 은
1: 네.
0: 같잖아요. 근데 그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낚시로 잡으시는데
1: 네.
0: 목포는 그물로 잡으세요. 이쪽 서해안 쪽은.
1: 아, 그래서
0: 그래서
1: 상에서
0: 그쵸.
1: 먹갈치가
0: 서로
1: 되는
0: 이렇게 좀
1: 거예요?
0: 부딪혀서 색깔이 좀 거뭇튀튀해서 먹갈치라고 불리는
1: 와.
0: 거지. 종류는 똑같습니다.
1: 새롭게
0: 갈치.
1: 한 사실이네요.
0: 하지만
1: 네.
0: 지금 목포 평화광장 앞에서 하는 갈치 낚시대회는 은갈치를 그대로 잡을 수 있는 체험인데요. 이게
1: 네.
0: 거의 30년 된 축제예요. 그러니까
1: 네.
0: 지금은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이제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 네.
0: 그 목포에서 낚시배 중에 다 이렇게 응모를 하셔가지고
1: 네.
0: 선발된 17척만 배를 띄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바다 낚시 하시면 배 타고 엄청 멀리 나가거나 갯바위에서 나 홀로 낚시를 하는 게 바다 낚시의 매력인데 이 목포 갈치 낚시는 배 타고 금방 눈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뭐 홍콩이나
1: 네.
0: 이런 야경을 보면서 즐기는 것처럼 목포의 평화광장 야경이 보면서 갈치를
1: 네.
0: 낚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초보자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리 씨도 갈치
1: 네.
0: 좋아하시면 직접 낚아서 바로 회로 먹을 수 있는
1: 네.
0: 매력이 있잖아요.
1: 아니,
0: 그래서
1: 꼭
0: 갈치
1: 낚지
0: 조림이랑.
1: 않더라도 목포에 뭐 널린 게 갈치 아닌가요?
0: 이게 잡아서 먹는 거랑 완전 다르죠.
1: 그래요?
0: 이게 약간 초보자도 잡을 수 있어요.
1: 낚시의 매력을 아직 몰라서.
0: 아, 손맛을 아직 모르는구나. 아,
1: 몰라요.
0: 그거 꼭 한번 해보시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해서, 싫었어. 별로야. 라고 했던
1: 그런
0: 분
1: 사람이
0: 한
1: 없어요.
0: 명도 없었습니다. 네. 꼭 한번
1: 그렇군요.
0: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나 갈치 너무 좋아하는데
0: 갈치 너무
1: 낚시로
0: 맛있어요.
1: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0: 네,
1: 맛있을까.
0: 맛있습니다.
1: 오늘 어디까지 가보는 시간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소식인데 상사화, 초가을에 피는
0: 네,
1: 꽃인가요?
0: 맞습니다. 가을을 여는 꽃이 상사와,
1: 네.
0: 그다음에 가을을 닫는 꽃이 국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 아,
0: 가을 시작할
1: 네.
0: 때쯤 피는 꽃이 상사한데, 사실 영광하면 굴비가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굴비만큼 유명한 곳이 불갑산이고, 불갑산에서도 불갑사 사찰입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불갑사 사찰 경내에 상사 꽃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게 국내 최대 상사 군락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적도 엄청 넓고 오시는 분들도 해마다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상사 축제가 하면 오시는데 지금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창 이제
1: 좋아요.
0: 상사가 꽃필 때여서 축제도 시작이 돼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국내 최대의 상사화 꽃밭 이렇게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꽃밭이 얼마나 큰 거예요?
0: 그 불갑사가 이제 워낙 천년고찰 오래된 이제 백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 백제 불교를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지은 사찰이 불갑사예요. 그래서
1: 네.
0: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다 보니 다양한 이제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 자원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 상사 꽃밭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 군락지가 엄청 역사가 오래됐고
1: 네.
0: 오래되다 보니 꽃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넓어지잖아요. 씨를
1: 네,
0: 날리고
1: 퍼지죠.
0: 퍼지다 보니까 그래서 불갑산에 거짓말 쪽 붙여서 불갑사 아래쪽 불갑사 쪽 면은 온통 다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1: 그
0: 됩니다.
1: 동네는 다
0: 네,
1: 상사화네요.
0: 그렇습니다. 일단 일주문 통과하는 순간부터 상사 꽃밭이 펼쳐져 있고요. 그렇게 그 불갑사 그 안까지 가는 길이 한 2km 정도 되는 숲길이거든요.
1: 네.
0: 공원 같은 숲길인데 거기가 모두 다 상사 꽃밭길입니다. 네.
1: 꽃밭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는 것 같아요. 향기가 막날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상사화가 사실 영광에서 엄청 오래됐다 보니까
1: 네.
0: 유명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는

0: 2000년대 좀 2000년에 주민분들 야 우리만 우리 진짜 상사 전국 최고인데 왜 아무도 모르지? 라는 아쉬움에 꽃밭길 등반대회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한 번 와보신 분들이 꽃이 너무 이쁘니까 거기에 사진작가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꽃사진을 찍어서 네. 이제 전국적으로 보여주다 보니 네.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금 상사 축제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네. 축제만 해도 올해가 26번째 축제니까 축제 역사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1: 축제는 언제까지 열리나요?
0: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개막을 했고요. 네. 27일까지 열리니까요. 추석 연휴 때 뭐 가족들이랑 어디 갈 데 없나 하시는 분들은 영광 불갑사의 상사 축제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상사화가 꽃이랑 잎이 절대 같이 피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 잖아요. 어떤 곳에는 꽃무릇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던데 같은 꽃이죠? 달라요?
0: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혼용해서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꽃무릇은 뭐 순수 한글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예 학명도 좀 다르고 사실은 꽃과 잎이 같이 만나지 않아서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네. 근데 이 상사화는 좀 일찍 피는 7, 8월에 피는 꽃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잎이 나고 그다음 잎이 진 다음에 꽃이 피는 게 상사화고 그다음에 꽃무릇은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먼저 핍니다. 꽃이 네. 지면 그다음에 잎이 피는 거거든요. 근데 모양도 상사화는 약간 노란색, 분홍색에 가깝다면 꽃무릇은 진한 다홍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영광 불갑사에 있는 상사화 친구들은 네. 꽃무릇입니다. 학명으로 따지면. 하지만 원래 이제 상사화라는 이름 브랜딩 자체가 네. 약간 의미도 있고 네. 상사화 하는 게 더 애잔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가을하고 어울려서.
1: 꽃무릇 축제보다는 상사화 축제.
0: 네, 맞습니다. 사찰에 있다 보니. 그래서 상사화 축제지만 뭐 네. 이름이 다르면 뭐 어떻습니까? 네.
1: 이런들 어떠하리?
0: 예쁘면 되죠.
1: 저런들 어떠하리?
0: 네, 그래서 하지만 꽃은 상사화는 좀 이 늦은 여름에 피고 네. 지금 피는 꽃은 꽃무릇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제대로 알고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네.
1: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상사와 축제 가면은 더 애틋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축제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원래는 이제 지역 축제이다 보니까 메인 무대를 마련돼 놓고 공연 위주로 많이들 하셨거든요. 사실 영광 불갑사에 있는 상사와 축제도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올해는 체류형 꽃축제로 거듭나보자 라고 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왁자지껄한 공연 위주의 축제보다는 좀 오랜 시간 호젓하게 여유롭게 꽃을 즐기며 체류와 머물다 가시는 축제로 만들자라고 해서 꽃길 따라서 동선 트레킹 코스를 좀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한번 돌아보셔도 좋고 또 사찰 음식 이제 불갑사에서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사찰 음식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축제 기간에 맞춰서 명상 위주의 템플 스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스테이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밤에는 경관 조명을 해 놓으셔서 꽃밭에 조명을 다 켜 놓으셨거든요. 네. 거기서 프로포즈 하면 백발백중 오케이를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밤길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동선이 올해는 정말 더 많이 예뻐졌는데 거기에 영화도 볼 수 있게 네. 상사와 시네마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대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네. 예쁜 꽃밭에서 영화 한 편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갑자기 그런 메뉴가 생각이 나네요. 동지섣달 꽃번듯이 날 좀 보소.
0: 맞네요.
1: 진짜 꽃번듯이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0: 맞아요. 그리고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는 네. 제가 사진작가분들이 사랑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도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로 그냥 예쁜 사진들 찍어가지고 응모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응모하면 나중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순위를 매기셔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거든요.
1: 그래서 화엄사처럼요.
0: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화엄사는 어떻게 보면 매화나무인데 여기 상사화는 상사화 꽃밭에 나도 찍고 꽃도 찍고 해서 다양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려보시면 꽤 괜찮은 상품을 주시니까 응모해보시기 바랍니다.
1: 포토 콘테스트도 있다는 네. 점. 상사화도 유명한데 영광 불갑사 전국적으로 또 유명한 천년 고찰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꽃 보러 간 김에 사찰까지 이제 쭉 둘러보고 오면 좋겠어요.
0: 네. 이게 불갑사라는 이름 자체가 부처 불자의 첫째 갑이에요. 갑을 병정의 갑 그 갑이어서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첫 번째 사찰이다.

0: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 스님께서 오셔서 배 타고 오셔서 백제 불교를 전파한 첫 사찰이다 보니까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가 여기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은 성지 순례 느낌처럼 영광을 꼭 거쳐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인데 사실 천년 고찰이 이제 많이 하는 표현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냥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이 불갑사가 만들어진 게 서기 384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고찰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불갑사 모습은 사실은 이제 복원되고 많이 이제 그렇겠죠?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 터나 주춧돌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돌아보는 느낌도 있고요. 저는 이제 불갑사 가시면 좀 놓치고 오시니까 꼭 보고 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웅전에 가시면 대웅전 문사를 꼭 보고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문사리 연꽃 모양이랑 모란 모양이랑 너무 예뻐요. 이게 그 백제의 그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만드신 문살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살 꼭 보시고 나오셔서 처마 이렇게 보시면 처마 끝에 이렇게 애군을 막아준다는 정말 다양한 조각품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많이들 놓치시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단청은 좀 바래긴 했는데 그리고 사찰에 상사화나 꽃무릇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1: 모르겠네요.
0: 그 꽃 무릇이 이렇게 진 이겨가지고 그 액으로 단청을 바르시면 벌레가 꼬이는 걸 막아준대요. 목재 건물이 이제 사찰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탱하 위에 덧발라지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사찰 주변에 상사화나 꽃무릇이 많은데 이제 이야기꾼들은 이제 스님을 사랑하는 뭐 여인 이런 이야기 뭐 그래서 상사화가 많은 거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목적은 단청에 바르시려고 했던 방부제, 방충제 역할을 했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사실은 실용성으로 있게 된 꽃입니다.
0: 네. 불갑사 뒤쪽으로도 상사화 되게 많아요. 그래서 흙길 따라서 산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셔도 되게 좋고요. 또 거기가 참나무 군락지라서 이게 수백 년 된 참나무 군락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피톤치드가 팡팡 나와요. 그래서 지금 환절기라 코 막히신 분들 많은데
1: 저요.
0: 예, 거기 한번 가시면 비자나무 숲 못지않게 코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영광 불갑사 저도 말로만 많이 들어봤는데 유명하잖아요.
0: 그럼요.
1: 꽃도 보고 님도 보고
0: 사찰도 보고
1: 사찰도 보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안예은의 상사화 듣겠습니다.

0: 안예은의 상사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오늘은 영광 불갑산 상사와 축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작가님,
1: 네.
0: 상사와 군락지로 유명한 곳 있으면 좀 더 소개해 주세요.
1: 정말 많은데요.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남도 지역에 많이 사찰들이 이제 유명, 물론 이제 강원도나 영남도 많이 있긴 한데 이쪽이 이제 꽃밭이 이루어지기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군락지는 대부분 남도 쪽에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뭐 고창의 선운사도 있고, 근데 이제 바로 불갑산 옆에가 이제 영광과 함평이 행정구역으로 나눠 있긴 하지만 산은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 하나가 한쪽은 불갑산이라고 불리고 능선을 따라서 조금 가시면 함평 모악산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산이 똑같으니까 네. 꽃밭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불갑사에서 쭉 능선 따라서 한평 모악산으로 넘어가면 산 아랫길로 쭉 내려가면 한평에 용천사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리도 엄청 가깝고요. 숲길로 이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산에 그냥 사찰이고 꽃밭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평 용천사에서는 꽃무릇 축제를 하십니다. 여기서는 또 이름을 꽃무릇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꽃은 똑같은데 이제 한평에 이렇게 산길 넘어가면 모악산 꽃무릇까지 보고 오시면 지금 이 가을에 트레킹 여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광 불갑사부터 해가지고 한평 모악산의 용천사까지 해서 숲길, 꽃길 트레킹 즐기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나절 정도면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불갑사에다가 차 주차 하시고 다녀오면 하루 정도 걸려요. 근데 그렇게 다녀오시는 코스가 너무 좋습니다. 나무도 숲길도 좋은데 꽃이 군데군데 피어 있어서 꽃만 따라서 이렇게 네. 따라가시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낭만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지 않나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레드 카펫 하이킹 같은 느낌? 그런 또 붓다 보니까
1: 네.
0: 그런 좀 낭만이 있더라고요. 네.
1: 아니,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찰 주변에 상사화나 꽃무릇이 많이 핀 이유가 단청에 그
0: 네.
1: 벌레가 꼬이지 않기 위해서 심으신 건데, 사실 그래서 더 꽃무릇이나 상사화가 많이 피어 있기도 하고 더 퍼진 것도
0: 그럼요. 네, 그럼요.
1: 있겠군요.
0: 네. 동백이 많은
1: 아,
0: 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이게 그 사찰 주변은 동백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풍림처럼 있는데요.
1: 네.
0: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불이 나면 전소되는 위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동백나무로 한입 이렇게 뭘까 해자처럼 불이 번지지 말라고 동백나무를 많이 심으셔서 사찰 주변에 동백나무 숲도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갑니다. 유익합니다, 아주.
0: 네.
1: 꽃만 보고 가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영광에서 더 돌아볼 곳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0: 영광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 종교의 성지가 모여 있는 곳이 또 영광입니다.
1: 네.
0: 여기 영광이 그 온불교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뻗어나왔는데 우리나라 토종 종교인데요. 온불교가 창시됐던 곳이 또 영광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교하셨던 조선시대랑 그 한참 어려운 시기에 순교하셨던 성지이다 보니까 정말 종교가 다양한 분들이 모두 다 영광에 한 번씩은 다녀가실 정도로 성지의 땅, 뭐 화합의 땅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종교가 좀 다르고 나는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좀 요즘 같은 시기에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4대 종교 흔적이 한 지역에 다 모여 있기도
0: 쉽지
1: 쉽지가
0: 않습니다.
1: 않은데,
0: 네, 맞아요.
1: 신기하네요. 영광 바다도 또 가봐야죠.
0: 가봐야죠. 영광이 또 바다 칠삼 앞바다를 빼놓고는 소개할 수 없는 곳이 또 영광이긴 한데요. 영광에 최근에 칠산타워라고 칠산 바다가 법성포 쪽에 타워 전망대 기능을 하는 타워가 세워져 있는데 칠산 타워 111m거든요. 그래서
1: 네.
0: 초고속 엘리베이터 한 번에 한 1, 2분 만에 슝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 네.
0: 거기서 보시면 칠산 앞바다가 정말 다도의 그 진경산수화의
1: 네.
0: 한 장면처럼 펼쳐져
1: 진짜요?
0: 있습니다. 또 일몰에 가시면 너무 예뻐요, 색감이. 그래서 칠산 타워는 꼭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 영광이 이렇게 예쁜 바다를 품고 있구나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또 영광이 또 백수해안도로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해안 노을길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17km가 해안을 따라서 돌아가는 해안도로거든요. 그래서 백수읍에서 출발해서 쭉 바닷길 따라서 한 바퀴 돈다 생각하시고 드라이브 즐기시면 좋은데 사실 예전에는 여기가 완전 무서웠어요.
1: 네?
0: 절벽길이다 보니까 차를 정찰 여지의 공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1: 네.
0: 드라이브 하기엔 너무 좋으니까 차들이
1: 네.
0: 너무 많이 달려서 위험했던 곳이었는데요.
1: 네.
0: 한 10여 년 전부터
1: 정비를 다시
0: 네,
1: 했군요.
0: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데크길도 좀 까시고 이제 해안 노을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아예 절벽 아래
1: 네.
0: 해상 데크길을 내어 다르셨어요. 그래서 한 5km 남짓은 아예 정말 그 절벽 위에 다도해를 보면서 노을 보면서 걸어가실 수 있게 데크길 조성해 놓으셨으니까 거기 한번 걸어보시면 좋은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가 너무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정말 멋있는 카페랑 베이커리 카페들도 많이들 문을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4~5시쯤 도착하셔서 노을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오시면
1: 네.
0: 되게 좋습니다. 네.
1: 아, 진짜. 그렇게 멋있는 걸 보고 또 영광에서 굴비까지 먹고 오면은, 아, 금상첨인
0: 굴비는
1: 것 같은데요.
0: 좀 디폴트 값이고
1: 그래요?
0: 굴비는 이제 뭐그 가시기 전에 축제 가시기 전에나
1: 네.
0: 그때 보시면 좋고 지금 제가 예전에 말했던 병어보다 큰 덕자가
1: 맞아요.
0: 철이라고
1: 덕자찜.
0: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광이 덕자집도 아주 유명한 맛집입니다. 그래서
1: 네.
0: 지금 가면 덕자 살 두께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엄지손가락만한 두께로 덕자가 통통하게 살이 쪘거든요. 그래서 감자랑 무 깔고 거기에 요즘은 또 고사리 많이 깔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덕자찜 드셔도 좋고요. 또 영광이 이쪽 바다 쪽은 나간도 쪽에서는 백합죽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1: 네.
0: 백합이 정말 손바닥만 하거든요. 거의 백합을 살짝 데쳐서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죽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 먹고 오면 속이 개운합니다. 그래서 한번 드시고 오시면 좋고 오실 때꼭 사와야 될거 모신잎 송편
1: 네.
0: 영광이 원조집이라는 거 거기서 꼭 드시면 사가지고 오시면 되게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아, 백합죽 생각만 해도 시원하네요.
0: 너무 맛있어요. 이 국물이 진짜
1: 네.
0: 조개만 백합 세 개만 넣고 한
1: 네.
0: 냄비에 끓이잖아요. 정말 우유처럼 우러나와요. 국물이 육수가
1: 저는
0: 신기해요.
1: 굴비도

0: 말고 덕자찜도 말고 백합죽. 아,
1: 백합처럼 생겨서 그런가?
2: 어울려요.
0: 백합이라니. 오늘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병옥의 가을꽃 들으면서 성구나 여행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행지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병옥의 가을꽃 들었습니다. 요즘은 OTT로 언제든지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볼 수 있지만 예전에 TV 드라마는 시간이 되면 바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본방사수가 필수였죠. 드라마 모래시계는 드라마가 시작하면 우스갯소리로 거리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또 전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뭐 있을까요? 일단 내 이름은 김삼순 생각나고요. 또 파리의 연인, 대장금, 아내의 유혹. 야인시대도 생각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드라마 생각나세요? 생각날 동안 클래식화의 이별 듣겠습니다.

클래지콰이의 이별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고향 갈 준비 이번 주에 하시겠죠? 고향 갈 때 장거리 운전해야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차량 점검하시고요. 언제나 안전운전 기억하세요. 피곤하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시고요. 추석 연휴가 있는 줄아 이번 주 이것저것 챙기느라 분주하실 것 같은데 미리 청취자분들 풍성한 한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옹기종기 모여서 둥근 보름달 보면서 소원 하나씩 빌어보며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최수연의 비나리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회 끌고 가자. 정치월이 8월 3, 9월 4, 10월 오동지 육서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 기주야 하고 24식 시시때때 드는 애글

3월에 삼진날 은자철이 막아내고 3월에 드는 해 갑인 4월 첫 파일날 석가열에 붙여

7월에 질석일이요 현우직녀 상봉일이라 우작교 다리 놓든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해 8월이라 한가윈 날 우리 손편만 입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부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화능주를 많이 빚어 서이웃새님 오셔다 새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0월에 상딸이라 좋고 좋나를 가리고서 보세요.

막걸리 한잔 웃진 처석 원강의 소멸하니 동으로 가면 재수 소망 서로 가면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KTX가 첫 운행을 시작한 게 2004년이었으니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죠.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도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그날 안에 돌아오는 게 당연해졌는데요. 그만큼 편해졌지만 어쩐지 기차를 타는 재미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옛날 완행 열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야 했을 땐 목적지에서가 아니라 기차 안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그러고 보면 여행의 낭만은 지나치는 길가의 풍경에 있는 것이지 어딘가에 빨리 도달해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 인생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빨리 도달하려 하는 조바심에 이 여행의 핵심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봐야겠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이일주의 소리 흥보가중 제비 노정기로 출발합니다.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견은 조중지 황제라 백주 점구를 맡던 것이었다. 조산에 갔던 무능제비 나오, 논나라 들어갔던 조록제비 나오, 중원에 갔던 맹백이 나오, 조선에 갔던 현주, 조선에 갔던 제비 차례로 들어올제.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날개 공부 심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찰칵 부르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꺼진 흥부 턱대으로 소주 하나도 살았으니 어찌

어명을 어기면 그런 변을 당하느니라. 금년 2월 나갈 적어 그날이 을사일이라. 사불원행이기로 가지 마라 허여도 너 어미 고집으로 나가더니 뱀날 떠났기로 뱀하늘 당했구나. 그러나 흥부씨는 금세의 군자로다. 흥부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본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어라. 삼동을 다 지내고 3월 3일이 가까우니 각색 짐승들이 때를 찾아 발정할 때 다리 봉투의 흥부 제비도 황제전 숙백하니 본표 박씨 하나를 하사커늘 저 제비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디 흑운박 장고 백운 물좀 쓰고 거중어 둥실 높이

내라 나라고 눈찾기러기 가릴 때를 입힌다 물고 일점이점 떨어진 이 평산하가리기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건이 석양천이 여기로다 휴양봉을 넘어 황룡류 들어가 25년 단약으로 반죽지 쉬어 한족 두견성을 화답하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태국 강자유라 황황노를 올라가니 황황질고 분부반 백운청

전에 올라간 정반로 장안을 구경 오고 청량문대 따라 상단문을 지내 본관을 들어가니 살비록기 백이로다 교동 700리를 수호

어고 도봉 왕올 때 솟았구나. 눈물이 빈빈 오고 풍속이 휘휘하여 만만세제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

가서 박씨를 입힌다 부르고 남대문 밭송 내달아 칠패 팔패 정패 배달이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요 남태령 고개 넘어 두쭉 뛰어

0: 함지 표지 내지 배요 뼈드드
1: 속
0: 흥부듣고 귀여겨 가만히 살펴보니 졸구를 양각이 과연 오색 당사로 감은 흔적 가리롱 가리롱 하니 어찌 아니 내 집이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르냐 어르시구나 내 집이 강남은 가르지 않던디 어이호이오 다 버리고 누추헌 이내 집을 허이허이 찾아오느냐 인심은 교사허요 한번 크면 짓건만 너는 오이신객에서 내 주의를 찾아오느냐 원촌 넓은의 구육향 청산 분유연 소식 쩍

이일주의 소리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 함께 들으면서 9월 20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0: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푸짐한 선물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지난주 오프닝에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제리맘님. 안녕하세요. 행복은 큰 게 아니라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하루 지워진 일상, 최선을 다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보내다 보면 저절로 마음과 몸이 건강하며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면 엄청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리맘님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은 멀리 있잖아요. 제리님 말씀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하는 바로 그런 행복 우리 함께 나누실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제리맘님. 그리고 5055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지나고 나면 모두가 그리운 것뿐인데 같이 가는 인생길에 풍류가 좋다 신청곡 남도민요 육자배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5055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요? 귀한 글 보내주신 우리 5055님 다시금 감사드려요. 윤혜석 가시드 친 붉은 장미님도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좋은 풍류 항상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055님의 신청곡 육자배기인데요.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남도 작가의 대표적인 곡인 육자배기. 진한 개명 성음의 반주와 더불어 구슬픈 명창의 소리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영이 이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육자백이었습니다. 한 곡 더 이어갈게요. 유명철 외 여러분의 연주 남원농악 판꽃 중 채꽃입니다. 남원농악은 크게 가락이 중심이 되는 전꽃과 연희가 강조되는 훅꽃이 있는데요. 채꽃은 전꽃에 포함되어 있는 연희이죠. 일제 꽃을 치고 2채, 3채 굿 없이 4채, 5채, 6채, 7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남원농악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셨던 유명철 명인을 중심으로 녹음된 음원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다시 노랫말 본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두메러 꿩 사냥 보내고, 이런 사설로 시작되는 휘몰이 잡가가 있습니다. 사설 첫머리를 따 생매 잡아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사설처럼 잘 훈련된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매사냥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우리 전통 사냥 방식이죠. 하지만 이 생매 잡아라는 노래가 매사냥에 관한 노래는 아닙니다. 이 노래 사설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생매를 잡아서 잘 길들여 꿩사냥을 보내고선 하얀 말을 잘 손질해서 묶어두는 이야기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과연 뭘 하려고 매는 멀리 사냥 보내고 말은 튼튼히 묶어두는 걸까요?

바로 둘째 단락에서 본론이 나오는데요.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이렇게 온 냇가의 고기들을 나열하는 걸 보니 노래 화자는 냇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셋째 단락은 동자야 어디서 날 찾는 선 오거든 이란 말로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수다스럽게 늘어놓는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동자 내가 눈치를 보아 내칠 손님이면 쫓아버리고 초대할 손님이면 낚시도구와 대나무 칼과 초고추장까지 챙겨서 뒷여울로 데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휘모리 잡과 생매 잡아를 전병훈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목주머니 한질 방석 택깨깔 초친 고추장 가지고 뒷여울요.
1: 휘몰이 잡가 생매 잡아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전병훈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제리맘님의 신청곡이었던 최소연의 소리, 정선 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신고상 타령, 궁초댕기 듣고 잠시 후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의 풍요도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앵비의 노래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안에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참여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노래 까라 딩동댕. 그 다음 5055님도 보내주셨네요. 정답 노래 까라입니다. 아이고 맞았어요. 그리고 제리맘님 정답 노래 까라 당연 맞았어요. 그리고 8182님도 보내주셨네요. 경기민요입니다. 노래가락 참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답 사연에 힘이 납니다. 좋은 풍류 잘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장청자는 오늘자 선곡안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먼저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박경수의 가야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김창조, 한성기에게 전수받은 가락에 독자적인 가락을 더해 약 55분 내외의 산조로 만들어진 가야금 독주곡입니다.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부터 새산조시까지 이어지는 장단 구성과 섬세한 농연, 조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박경서의 연주로 함께

0: 아, 청아, 내 부채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둔 것 같은데, 아이, 못 찾겠구나.
1: 아버지, 부채 여기 있어요. 부채를 찾으시는 걸 보니 매우 더우셨나 봐요.
0: 그래, 그래. 아침에 가을인가 싶더니 아직 낮에는 여름이구나, 여름. 아이고, 더워라.
1: 그러니까요. 우조인가 했더니 다시 계면조로 돌아가는 환계락처럼 하루에 계절이 두 개나 공존하네요.
0: 아이고, 내 청아. 어거 지난주부터 왜 자꾸 우조가 어쩌고 아 계면조가 어쩌고 그러는데 아이 도대체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 아 오늘도 풍요 사전을 찾아봐야겠구나.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에는 우조와 개면조라는 두 개의 악조가 쓰이죠. 오늘은 이 중에 먼저 우조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사실 우조라는 이름은 우리 전통음악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건 가곡이나 풍류음악에 쓰인 우조와 판소리나 산조에 쓰인 우조가 대표적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우조는 가곡이나 풍류음악에 쓰인 우조입니다. 이 가곡의 우조는 사실 우조평조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앞에 쓰인 우조는 중심음의 높낮이를 나타내고 뒤에 쓰인 평조는 음계나 선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양음악에서 예를 들면 다장조라는 말에서 다가 중심음을 말해주고 장조가 음계를 말해주는 것과 비슷하죠. 서양음악의 장조와 단조처럼 우리 전통음악에는 평조와 개면조라는 두 가지 선법이 대표적으로 쓰여왔는데요. 그러니까 우조평조는 일단 평조 선법이 쓰인 악조고요. 그 앞에 중심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우조라는 말은 중심음이 높다는 뜻입니다. 우조에서 시옷 받침이 탈락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지겠죠? 1600년대에 발간된 악보집에만 해도 중심음이 높은 우조평조와 함께 중심음이 평양이 낮은 평조평조도 가곡의 악조로 쓰였었지만 지금은 우조평조만 남아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줄임말인 우조가 평조선법을 대표하는 악조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김월화의 노래로 여창 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곡의 악곡명을 소개할 땐 먼저 남창인지 여창인지 그 다음엔 우조인지 개면조인지를 명시하고 악곡명과 가사 첫머리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죠. 사실 우락이라는 악곡명 안에 이미 우조의 락이라는 의미가 숨어있기도 한데요. 이 우조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오늘 풍녀사전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다음 주말부터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질 특집 방송으로 인해 풍류가 좋다는 다음 한 주 쉬어갑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2주 후 토요일 풍류가 좋다에 다시 찾아올게요. 마지막 곡으로 윤윤석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요즘 AI는 못하는 게 없다지요. 명령어 몇 줄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그림이 완성되고 완벽한 문장도 뚝딱 써내려가니 말입니다. 그런데 AI가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비뚤빼뚤해도 개성이 담긴 손글씨, 한땀 한땀 온기가 느껴지는 손뜨개처럼 말이죠. 기계의 매끄러운 완벽함보다는 사람들의 땀방울과 정성에 마음이 끌리는 법인데요. 소리꾼의 목소리와 고수의 붓가락으로 완성되는 판소리야말로 가장 진한 아날로그의 결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온기와 정성이 그리워지는 가을의 길목,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 하시며 곰삭은 우리 소리 진하게 나누어 보시지요.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최판사, 오늘은 단가 신백발가로 열어보겠습니다. 이 신백발가는 어느덧 나이 든 자신을 되돌아보며 인생사가 무상하다고 하는 백발가의 정조를 이어가면서 현대적인 사설과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 등을 반영한 내용들이 나와 더욱 공감이 가는 단가입니다. 어화세상 벗님네들 나의 말을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 청춘일러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단가 신백발가 김일구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어화세상 벗님네들 나의 말을 들어보소.

해라 꿈속어 꿈이르니 가련하구나 인생이야 이놈의 백발을 내가

청 건조들고 강산 풍경 흥비도 가누고 지상 신선이 나뿐이냐 세월아 봄 한철 오면은 갈지를 얼마나

재워라 하지 마라 6.25 사변으로 부모 형제 천자가군을 남북에다 갈라두고 서로 보기 원활한 천재민 동포들이라는 건다. 또

세월아 가지 말고 거기 잠깐 머물었다. 북극 투식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너는 잠깐 머물다 조국 광명 오거들랑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세. 요새 젊은 오라 늙고 병들면 못 논하니

0: 예 바쁜 때 일을 하고 한가할 때 틈을 타서 곤고 힘써가느라 보자.
1: 오늘 첫 곡으로 김일구의 소리로 단가 신백발가 만나보셨습니다. 김일구 명창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적벽가 보유자이신데요. 6.25 전쟁 후 이산가족 문제, 태풍으로 재산을 잃은 이재민의 슬픔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신백발가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단가는 본사가인 판소리에 앞서 목을 풀고

0: 성을 조정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판소리와는 독립적으로도 부릅니다. 단가 자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신백발가 들어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느리면 느리게, 빠르면 흥겹게 분위기를 타며 소리꾼과 호흡을 맞추면 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추임새 넣어가며 판소리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청가중 범피 중류 장면으로 추임새 해보시겠는데요. 범피 중류는 배가 물 한가운데로 둥덩실 떠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판소리 심청가에서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며 주변 경치를 읊는 대목인데요. 대표 눈대목이기도 하죠. 진양조로 느리고 웅장하게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심청가중 범피 중류 소리의 조상현, 북반주에는 장종민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0: 나간다.
1: 에이, 싫어.

0: 백기어리라.
1: 아,
0: 백빈주 갈매기는 홀요하는 나라들고 삼강을 기려 수로 돌아듣나 요량한 남은 소리 여기 여기련만 걱정 인불견의 수봉만 부르 울었다.

다투고 이름이나 장사를 지내가니 가태복 간고덕 월명나수를 당노은이 불삼녀 어복 충헌 무려

0: 아니.
1: 제호 유자이기요.
0: 나
1: 궁황대를 돌아드니 감사는 발라 정천외요. 이소중분 백노주는 태벽 놀던데요. 진향강 강도하니 백낙천 일거우와 피파성이 끊어졌다. 적벽강 강도하니 소동파 놀던 풍말 구하여 있다마는 조명덕 일시 비웅 예금억 안제제월라고 제킵 분밤억 고소성의 패를 맹이 항산사 세부옥

술을 당도하니 격강상여다운 망국하늘 모르고서 열롱한수 월홍 사이에 구영화만 푸르는 누나 알양도 높은 이보 호상의 소산한 듯 무산에 돈난다른 동정호로 비춰오니 상하 부르렀다 삼협어 찬나비는 자식을 찬던 슬픈 소리 천객 소인은 눈물을 미워

0: 불어.
1: 오늘 취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심청가 중 범피 중류 대목으로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조상현, 북반주에는 장종민이었습니다. 범피 중류는 둥둥 떠나가는 뱃속에서 배의 출발과 물결치는 장면, 백빈주 갈매기와 삼강의 기러기, 노젓는 소리에서 느끼는 수심, 가태부, 구런, 최호, 이백, 백낙천, 소동파와 조조, 한산사의 종소리, 상녀들의 후정화, 소상강의 악양로 등 풍경을 보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대목은 심청이의 의연한 모습을 그리면서 우아하고 장중하게 그려지는 눈대목이지요. 조상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로 들어보셨는데 이어지는 대목은요. 한 곳을 당도하여 이비와 오자서 구런

0: 등을 만나며 그들의 억울한 한과 하소연을 듣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심청가 중 범피 중류 후반부부터 인당수 당도하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조상현, 북반주에는 장종민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한고설 당도하니 양부인이 일어나며 중임 사이로 옥폐소리 들리더니 어떠한 구사람이 선관들을 돕히소 신음거려 나오더니 여기에 가는 심소재 말을 듣고 가라 장호산북 상수차리려 축상채굴을 내가 느리라 천주와 깊은 안을 하수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되어 너를 보니 오죽이냐 흠결하느냐 요순우 기철련 지금은 천자 흔들며 오현금 땀포지를 지금까지 전우드냐 수로천리 먼 길을 조심 먹어요 차를 깎으라 이난 윤고헌이의 요녀 순처와 왕여영이라 한곳 강도헌이 광풍에 대장하고 잔기훈이 소삽더니 어떤 신이 나오나니 기는 군착이네 하되고 며녀 결혼하야 미간이 황활하고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무릎 쓰고 오르르르르르르르르 나오더니 저기에 가는 심소재야 슬픈 말을 듣고 가라 슬프다 우리 오왕 백비의 참소 듣고 총놈 딸을 기어 억질러 죽인 놓아 가죽으로 몸을 싸 이물에 던져 떠니 재앙부어 통함이야 월병금이로 허물 내일 진두훈을 빼어 동문상에다 달고 왔네 세상 나가거든 내 눈 찾아 천에 유소 눈 없는 것이 아니 것이 허련 간고 듣고 물결만 줄렁 줄렁 또한 두 신이

슬픈 통곡은 한 마리. 진나라 세김 예보 3년 무관은 고국을 바라보며 미기혼이 되었더니 방랑태성 반겨듣고 속절없는 동정딸에 허춤만춤 놀아 뒤로 오는 한 사람은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고고거니 이난 촌나라 구런이라 죽은지 수천 년의 청백이 까먹였어. 사람은 눈에 와서 보이니 이도 또한 그시련이라 내가 죽을 징조로다 배우파

나한테는 뭐 무정한 사원상을 물과 같이

섞이고 오구하기 쟁형이라 나가여 공목 제비하고 추수 공창천 일색이라 강하니 귤렁 황금이 천편 노하여풍기하니 백설이 먼연이라 신표세류 지난 잎은 만강 춥

초보가

지련이가 죽자하니 산인들이 수화지를 하고 살아 실려 가리라.

0: 마행이로구나
1: 안시구야!
0: 한곳당도흔히 인한군 인당소라 광풍이 일어나며 고령이 싸우난 해체 바다 한가군 단일코 노일코 용청주를 끊어져 안개디살 끊어져진 날 갈 길은

0: 보아도 청글 하자 천지 청망은디 토사공영자유야 황황 극가바야고사 기계를 차린다 섬살로 밥 짓고 혼소 잡고 동우수 오색 탐소 삼색 실과를 방에 찾아서 갈라놓고 삿도 잡어 금깔고 약기는 눈이 받쳐놓고 토사공 그 동바라 의관을 정지 쓰고 국채를 양손허리
1: 심청가 중 범피 종류 후반부부터 인당수 당도하는 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조상현, 북반주에는 장종민이었습니다.
2: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두

0: 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판소리 연속 감상을 쉽니다. 이번에는 창극 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김현수 도창의 창극 춘향전 중 옥중상봉 대목입니다. 이 창극 춘향전에는 김현수 외에 김소희, 박록주, 박초월, 김여란, 장영찬, 박봉선, 김경희, 남혜성, 김득수, 김동준 등 많은 명창들이 참여했는데요. 옥중상봉 대목에서는 도창의 김현수, 이몽룡의 장영찬, 월매의 박초월, 춘향의 박봉선이 소리했습니다. 북반주에는 한일섭 김득수입니다.

제노니 공론천전이라 춘향어물은 정신없이 간조했고 향단이는 바로 소리를 들으려고 대무릎에서 있다가 바로 소리 듣고

풀서고 걸린 사원은 뒤를 따로 꼭으로 내려갈 적 밤여

0: 밤새들만 부부 옥무 어디를 낭독하여 옥문 갈새 보여야고 속으로 가만 가만 춘향을 부르는구나.
1: 아가 춘향아, 아이고 저것 좀 보소. 아이고 죽었지.
2: 아, 이 사람아, 춘향을 그렇게 불러서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좀 더 크게 불러보게. 여봐라 춘향.
1: 어따 이원수야, 이게 웬일이야? 만일 본관이 알거든 엉덩배 톡톡배 부러질 줄을 모르고 왜 이래?
2: 톡대배 엉덩배는 글쎄 나중에 어느 놈이 부러지든지 좀 크게 불러보게.
1: 글쎄 가만히 좀 있어. 아가 춘향아,
3: 밖에 누구 왔소?
1: 오냐, 이미가 왔다.
3: 아이고 어머니, 이밤중에 어찌 또 오셨소?
1: 오냐, 왔더라, 왔어.
3: 오다니 누가 와요? 서방님은 옷이 없고 서울서 편히 왔소?
1: 오장 없는 년 차라리 그대로 있고 편지나 왔으면 뉘안이 좋게. 통채 왔더라, 통채 와.
3: 아이고 어머니, 통채 오다니. 날 태워가려고 가마가 왔소?
1: 너 죽으면 태워갈 들거지도 않았단 말이다.
3: 아이고 그러면 누가 와요? 답답하여 못 살겠소. 어서 말씀하오.
1: 네가 앉아도 방, 서도 방, 잠을 자도 방, 죽어가면서도 방방하던 이

0: 아베인지 두서방아인지 비런 거지가 되어왔다. 어서 만나봐라.
1: 순이야이니까 이 말을 듣고 어간이 멍멍 도로니 다 가봐요. 같이 말을 못하더니 기우정실을 쏘시마요.

0: 주냐가 고생이 어떠냐? 이것이 내 유가 아니라 모두가 내 불찰이라.
1: 서방님, 몸틈으로 손을 넣어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오.
2: 의사도 급한 마음, 옥문으로 손을 넣어 춘향 손을 잡으려 하나 서로 손이 닿지 않아 잡을 수가 없는지라.
3: 장모, 여기 어디서 자네 바꿔서 춘향 손 좀 잡으려네?
4: 아이고, 저 착것 미운 놈 똥싸감수 움죽그러더라고. 영락 없네 그려.
2: 춘향이 개운 신하야 간신히 손을 잡고 발발발 떨며 서방님을 바라보는 네 두 눈에 눈물이 덕거니 맺거니.
1: 서방님, 장가 들으셨소?
0: 장가가 무엇이냐? 나도 너를 이별하고 서울로 올라간 이후에 내 생각하느라고 그 공부 못했으니 과거나 할 수 있나? 아버지께 쫓겨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내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부원천리 내려온 즉 너는 나보다 참혹하게 되었으니 천지가 아득하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구나.
1: 향단이 깨 있느냐?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아니 별 부탁이 있겠느냐만 서방님 짐수범절 처녀 내게 매었으니 부디 서방님 공기 차례다.
5: 아가씨, 그는 조금 더 염려 마십시오.
1: 서방님.
0: 와야, 우지 마라.

0: 걱정이 뭔 편편하니 혼관이 내게 너무 걱정을 피었으니 무슨 애를 볼지 알은 중이야.
1: 준하가 내가 네게 꼭 할 말이 있다마는 지금 말 못하겠다. 내일 서로 하자.
2: 누구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가? 나 때문에 말 못해? 아, 내가 없으면 둘이 사담할 일 있는가?
1: 응? 준하가 내가 너달에 할 말은 내가 참 기맥힌다.
2: 아가 저 말 속 너 알아듣겠느냐? 서울서 여기까지 얻어 먹고 내려왔다 그 말이다.
3: 김현수 도창 창극 춘향전 중 옥중상봉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도창의 김현수, 이몽룡의 장영찬, 월매의 박초월, 춘향에는 박봉선이었고요. 북반주에는 한일섭, 김득수였습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심유나입니다. 얼씨구!
3: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덧음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중기 명창 임창학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임창학 명창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요. 조선 창극사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사람으로 헌종과 철종 양대를 올린 명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전 팔도 광대들이 모여 나라에 올렸던 공문, 갑신 완문과 정의의 소지를 보면 임춘학이란 사람이 있어 동일 인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만 해도 경기 충청 명창들이 많은 활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고수관이나 염계달 같은 분이 유명했지요. 임창학 명창은 아마 그 후배뻘쯤 되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임창학 명창은 매우 중요한 덧음을 만들어 남겼습니다. 바로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이 그의 덧음입니다. 조선 창극사에는 이동백과 정정열이 방창을 한 사설로 그 덧음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전승되고 있는 어사출도 대목과 매우 흡사하고 그 내용도 긴박감과 유머가 같이 섞여 있어 아주 절묘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특히 본관을 봉고 파직하라 이렇게 끝내고 있어 악을 처벌하는 쾌감도 주고 있습니다. 임창학 명창의 생물 연대나 활동 상황이 아직 전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런 중요한 덧음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량과 업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충청도 명창이었던 임창학이 만들었다는 덧음, 어사출도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 소리의 은희진, 복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재직하고 있는 이주훈 명창과 정준호 명고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5: 본관이 듣더니만은 그러시다니 운봉 뜻대로시오만은 저런 사람은 하인청에서나 대답할 일이지 행칭찬할 일이오. 운동이 사령들을 호령하되 이놈들 그냥만 이리 모시라. 의사도 자리를 하나 얻어서 앉았겠다. 본관이 보다 못해 젊은 것이 무식하리라 생각하고 좌중에 동을 말이소. 그란 수식 지어 만일 그를 못 짓는 자가 있으면 곤장을 쳐서 내쫓기로 옵시다. 그때 의사또도 그란수 얼른지 운봉을 주시니 그 글에 어였으되

남은 무사 징집 계택이라 하였거늘 또 대어번이 하였으되 본부 수리 각창세 진올감색 착한 회수하고 그의 명리 성명을 사직 보내의 당사라.

상을 불러서 갖고 하기제 조포서원 불러서 결정이구로 야천대 동색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가가 먹고 육개개 불러서 군소원제 피고 군방을 불러서 재물을 단소 수루를 불러서 그의 도시인 책

내고 귀에다 대고 구석은 구석은 이제 우리 남원한 철단 났다.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산대랑 맞기 쉬울 테니 어서 떠납시다. 그때 어서 왔던 님은 안겼다. 일어서며 지기를 벌끈해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이렇게 선떠도 여보 홍관장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가 오만원 좌석이 이리 섬 떠더니 원 이런다 그게 없어 우려 번과 불생 모르고 그사 또 쩐이 포항한다. 아 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더니 못 가더니 이 난리통에 신사는 무슨 놈이신가요? 예? 그사 또 그 예의 없어

맹세를 하고 해령해를 속였으와 국양군한테서 거터본 둠성 들어서 사고를 바라볼 때 그때 허사또님은 산문 밖으로 나가면서 누나를 보 번쩍 부채집 갔다 바람바 동구르니 정태엽줄이 눈치를 재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천상적을 입고 홍근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절립을 쓰고 사면을 놓으러

철도야! 두세 번 해놓은 소리 하늘이 다 싹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남도 태길 병력 진동하고 여름 나흘에 불이 붙어 가슴이다.

질근 달아날 때 문봉령 양통이 일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부사 가설 일고 백성 승호 달아라 송창운수 당근 일고 황안 쓰고 달아날 정원 임세련 감은 창어 일고 묵둥이

나와 손 잘못 하는 것도 나고 술도 취하여 다락으로 도망쳐 올라가 간 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빼라간다 지면서

저라 오강 마렵다고 좀 내려라 물 마으리 목 좀 나와 다시 벌떡 일어나 토기네 목을 부여 잡고 배를 부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이주은입니다. 얼씨구 하 좋다.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주은 명창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주은입니다.
0: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네,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시작을 해서 한 3년만 더 지나면 한 50년 정도 되는 중견 소리꾼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신영희 선생님이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왔다, 그거 하나 딱딱 못 맞히냐? 네. 그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서 우리 그 국악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신 아주 훌륭한 그 명인이시고요. 제가 그분 밑에서 소리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그리고 앞으로 그 후학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판소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우리 최혜진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 좀 재밌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할게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아유, 별 말씀.
0: 선생님의 그 네. 활기찬 에너지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가득한 것 같아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더워도 이렇게 더웠을까요? 정말 네. 와, 잠이 안 오고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 그 돈 많이 나올까 봐 겁나게 벌벌 떨면서 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에어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0: 네, 그렇죠.
1: 근데 정말로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도 막 왕창 같이 틀면서 잘 버텼죠. 요즘은 살기가 좋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행복하더라고요.
0: 네, 날씨가 선선해져서 대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요즘에 그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면서요?
0: 네.
1: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준비하고 끼고 다녀요. 제가.
0: 네. 아니 그래서 여름에 더워서 사실은 공연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또 공연도 하셨다고 들었고.
1: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 프로를 위해서 아주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온 분이 있는데 우리 그 정준호 선생님이 네. 또 고수신데요. 그 일통 김청만 선생님의 아주 큰 제자십니다.
0: 네네.
1: 이분이 완북 시리즈를 했어요.
0: 네.
1: 보통 판소리하는 사람들은 완창 시리즈가 있는데 그 고수분이 판소리 다섯 바탕을 5일 연장.
0: 네, 맞습니다.
1: 그냥 그 세상에 그 짧은 것은 한 두세 시간 되고 긴 거는 7시간 막 이러거든요.
0: 네.
1: 그거를 5일 연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5일 끝내고 난 다음에 몸살이 안 났을까?
0: 네.
1: 정말 제3자로서도 걱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긴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0: 네.
1: 고된 여정이었죠, 아주. 근데 세상에 저랑 같은 직장에 계시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탁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얼굴이 시커멓디다.
0: 네. 아니. 네. 완북과 함께 완창을 네네. 그때 하신 이주은 선생님이 근데 그때 춘향가를 또 완창을 같이 하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또. 날 더울 때 또 그때
1: 너무
0: 하셨고
1: 더웠어요.
0: 8월 그때가 23일쯤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일요일 날
0: 아니 뭐 완북이야 정준호 선생님께서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목표를 삼고 하셨지만 완창을 하셨던 선생님께서도 그때 고생 참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 그렇죠. 이제 그런 날짜 딱 잡혀.

0: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달 전부터 밥이 소화가 잘 안 돼요.
1: 네.
0: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네. 어떻게 해놔야 했을까? 어머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아 내 공연 네 공연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 소리꾼하고 고수는 그 정말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해가야 될 것인데 아따 그 오바탄 중에서도 제일 긴 소리인데 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했을까 고민했는데 은덕문화원이라고 한옥이에요. 네, 네. 한옥. 거기에서 그 최대 그 관람객 수가 50명 정도 되는데 정말 그분들은 아주 그냥 럭키했죠. 럭키했어. 나 영어 써도 될랑가 모르겠네. 네.
1: 아주 그냥 분위기도 좋았고 아주 편안하게 행사를 5일 동안 네. 마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오늘은 이주원 선생님을 모셨는데 국립국악원에 같이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짝꿍처럼 계속 궁합이 잘 맞으셨나 봐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완창 완복도 같이 하셨고 또 오늘 이주원 선생님이 이제 오시니까 또 정준호 선생님께서 같이 또 북반주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0: 제가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같이 갑시다. 그러고
1: 네. 아니 사실은 이 얘기를
0: 그러고 왔어요.
1: 네. 지금 나중에 하려고 조금 아껴놨는데
0: 아, 진짜요?
1: 미리 정준호 선생님을 소개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 예. 옆에 지금 같이 계시는데 미소를 아주 흐뭇하게 띄고 계십니다.
0: 기분 좋소?
2: 아니, 제가 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최혜진 교수님이 하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아니 오늘 기왕 이렇게 오신 김에 지난번 완복 어떻게 했나 궁금하실 청취자분들도 계시고요.
0: 그렇죠.
1: 또 그 행사를 또 같이 하신 이준 선생님도 오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 더 반갑게 들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네.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제가 주인공이어야 된디
1: 맞아요.
0: 주객이 전도될까 봐 좀 걱정은 됐습니다만.
2: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0: 네. 하지만 그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정준호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서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십시다 그랬죠.
2: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1: 네. 아니 사실은 이지원 선생님과 정준호 선생님 두 분 다 국립국악원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소리꾼과 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다른 그런 친밀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했습니다.
0: 맞습니다. 교수님. 저희 스승님께서 저기 그 신영희 선생님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정준호 선생님의 스승님도 김청만 선생님이라고 두 분 다 같은 날에 문화재 보유자, 그러니까 보유자가 되셨어요.
1: 아, 네. 그런 또 인연이.
0: 예, 있으시네요.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제가 우리 정준호 선생님하고 제 그 지금 현 문화재의 국악 세대들로서 같은 직장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또 우연찮게 또 계속 그렇게 일이 만들어지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완북 시리즈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흔쾌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갔고 또 끝내고 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고
1: 네.
0: 우리는 아주 대단한 짝꿍이에요.
1: 그날 춘향가 짝꿍. 하셨을 때 네.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0: 너무 좋았어요.
1: 네.
0: 너무. 선생님 얼른 말해봐요. 빨리.
2: 아니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좋다고 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
0: 사실은 게
2: 사실 그 우리가 네. 그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고수들이 뭐 완북을 하네 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고법 발표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왜 고법 발표회를 그동안 안 했냐면 그거는 이제 소리꾼이 완창을 하는 거지 사실 고수가 드러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사실은.
1: 네.
2: 근데 이제 그 저 스스로의 도전이기도 했고 또 기왕에 하려면 소리꾼들이 제가 생각한 개념에서는 소리꾼들이 춘향가 한바탕을 소리를 하는 것과 그만큼의 난이도 그만큼의 이 노고는 고수는 그래도 5일 동안 북을 쳐야지만이 같은 값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 네.
2: 그렇게 했던 것이고
1: 네.
2: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꾼이 드러나는 것인데 과연 이게 큰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공간이 주는 그 현장성 같은 게
1: 네.
2: 굉장히 즐거운 판이 됐고 뭐 이렇게 딱 분리돼서 누가 잘하나 보자. 누가 사설 까먹는 거 보자가 아니라
1: 네.
2: 그냥 말 그대로 재미있게 흐드러지게 놀면서
1: 네.
2: 막걸리만 없었을 뿐이지 참 즐거운 판이어서 하는 저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1: 네네.
0: 정말 좋았어요.
1: 아니 공간도 아늑하고 사실은

0: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은 북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반주를 하시지만 소리꾼들은 본인의 완창이 메인이 아니라 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즐기면서 소리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1: 아,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0: 아, 그건 않죠. 아닌가요?
1: 그럼요. 그럼요. 일단 소리 요즘 말이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이 있어도 우리 그 소리꾼의 입장에서는 소리가 주도해서 쭉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네.
1: 네. 왜냐하면 사설이 있고 네. 선율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0: 역시 소리꾼의 자존심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1: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완북 시리즈를 가지고 오바탕을 그 연행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한바탕의 소리를 통달을 해야지 북이 나오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호흡을 같이 해야 네, 되는 것 때문에 네. 이 작업이 얼마나 고됐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싶어요, 저는.
0: 네. 아니 그리고 춘향가가 사실은 제일 긴 바디잖아요. 아, 완창 시리즈 중에서도.
2: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할게요.
0: 네.
2: 그 이주훈 선생님이 3일째 하셨었는데
0: 네.
2: 사실 제가 그 전에 또 방수민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뭐 그 김태희 선생님 먼저 하셨는데 오바탕을 할 때 이 소리꾼들이 제 공연이어서 자기의 70% 80% 발휘할 줄 알았는데
0: 네.
2: 오히려 100%를 넘어서는 아~ 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했을 때 너무너무
0: 그랬군요.
2: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지금까지 북을 쳐왔지만 앞으로 소리꾼을 위해서 북을 칠 때는 그만큼의 그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네. 얻었고 특히 이주훈 선생님 공연할 때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너무나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순간 제가 아 저러다가 혹 쓰러지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의 이런 그러셨구나. 노력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다는 거를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완복을 위해서는 소리꾼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2: 네.
0: 네. 네. 사람들이 뭐 북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듣기 위해서 소리꾼이 소리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리꾼이 더 열심히 불러야 북소리가 제대로 들릴 수가 있겠다.
1: 쩌렁쩌렁하게 했고요. 은덕문화원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날.
0: 아니 저는 이지원 선생님 볼 때마다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저것만 하고 돌아가실 것처럼 저렇게 열심히 부르나
2: 그 말입니다.
0: 항상 그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른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소리하실 때.
1: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애쓰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성격이 네. 워낙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서
1: 네, 타고났어요.
0: 예, 그거는 참 그 사람의 좋은 어떤 자세다 이렇게 좀 저도 뭐랄까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싶네요.
1: 네,
0: 아니 너무 감사한 그런 공연이었어요. 사실은 두 분 다 너무 많이 애쓰셨고요. 국립국악원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이게 직장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그 예술성을 성장시키는 공간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벌써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본인도 변화한 걸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준 선생님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좀 변화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1: 예, 저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한국 음악 제가 원래는 한국 무용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0: 아, 네.
1: 6살 때 꽃바구니 들고 장충 체육관에 서서 18개국 어린이 그 있잖아요. 그 무슨 그 페스티벌 이런 데도 서고 네. 그랬었는데 판소리를 하게 태어났다라고 주변에서 어찌나 말씀을 해대시는지 이제 소리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뭐 가야금도 배우고 다른 것도 네. 배웠지만은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신영희 선생님을 만나서 왔는데 국립국악원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판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서도민요도 있고 경기민요도 있고 가야금 병창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국악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아주 그냥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다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국립국악원이라는 곳은 그 신라 음성서 때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온 우리 정악 단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정가하시는 선생님들을 또 뵙게 되고 또 창작악단에서 부르는 요즘 신 레파토아를 또 계속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음악의 폭이 확장이 된 점. 그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물

0: 선물 같은 경험입니다.
1: 네, 다양한 음악을 네. 경험하고 네. 또 거기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이런 네. 기회가 국립국악원 안에서 꾸준히 네네.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은 악장 역할을 하신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악악장이에요.
1: 네. 네,
0: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판소리 그리고 가야금 병창, 소도민요, 경기민요가 있는데 그분들의 음악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또 좀 아무래도 소통이 좀 어렵지 않겠어요?
1: 네.
0: 그래서 서도민요도 창법도 배우고 경기민요 창법도 배우고 그래서 주 레파토리를 제가 다 배우면서 그분들과 함께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서도민요를 좀 해요.
1: 아니 글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도민요 경기민요를 또 다 배우셨다고 하니 궁금해집니다. 오늘
0: 듣다 보니까 네. 그 좀 쉽게 잘 되더라고요.
1: 선생님이 부르시는 서도민요가 너무 궁금한데요.
0: 한번 해볼까요?
1: 한번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0: 예, 이거 굿이에요. 그 굿이요. 보여라오, 보여라오, 가망망 누라가 보여라오, 높은 남개는 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1: 아이고, 네.
0: 창법이요. 네. 너무 다양해가지고.
1: 맞아요.
0: 이거를 듣다 보니까 제 안에 흥이 많은가 봐요.
1: 예.
0: 그래서 판소리 창법은 제가 몇십 년 동안 다 좋은 것이 있는 것이고
1: 네.
0: 또 새로운 창법 남이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쵸?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그 가락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겁고 너가 잘하냐? 넌 판소리만 해라. 그러면 판소리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또 즐겨서 부를 수 있는 거 네, 레파토리가 네. 많아진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국립국악원에서 정말로 다양한 음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국립국악원을. 네. 서초동에 있어요.
1: 네,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에 가시면 우리 이주은 명창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국립국악원이 또 여러 군데 또 있기도 해요. 각 지역에 남원에도 있고 또 진도에도 있고 또 앞으로 뭐 서산이나 영동에도 또 설립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국립국악원에 가시면 정말 높은 명품 공연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신영희 선생님의 또 소리를 이어받은 제자로서 선생님의 장기가 또 춘향가시잖아요. 춘향가 한 대목 먼저 듣고 그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네, 사랑가 준비했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정제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주은, 북반주에는 정준호입니다.
2: 때는 전중지 가절이라. 그때요 도련님이 광활루 당도하여 사면 경치를 살펴보시난디 백백홍홍난 만중

개지바이를 아파를 세우고 온다 온다 장장 채승 큰의 줄 비늘어 진 벽도 가지 휘휘 칭칭 감옥 내고 삼삼옥 수어 번뜩 들어 양근의 줄을 갈라잡고 선뜻 올라 발굴러 한 번을 두 구르니 앞이 번뜩 높았고 두 번을 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다 머리 위에 푸른 번드럼 범을 따라서 흔들 발 밑에 나는 티끌은 바람을 쫓아서 일어나고 해당 화근을 속에 이리 가고 저리 갈지 그때요 도련님 살펴보실 점 마음이 으식 말끝 쭈빛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 들쑥날쑥 꼼짝달싹 못 오고 눈을 번히 뜨고 방자를 부르나 헌디 도련님의 혼은 벌써 춘향에게 가 있고 등신만 앉아 건성으로 방자를 부르난디 이에 방자

0: 방자야! 예이! 자기 저건 너 농림 숲속에 울긋불긋 노락가락 저것이 무엇이냐? 아 도련님 뭘 보고 그러시오?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요. 어허 이놈 이리 와서 내 부채발로 좀 보아라. 부채발아니라 미륵님 발로 보아도 안 보여요. 어허 이놈 좀 자시 좀 보아라. 아이고 자시 아니라 축시해 보아도 안 보여요. 예 방자야 내가 답답하야 못 살겠으니 네가 좀 건너가 보고 오너라.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 도련님 그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오라. 이골 퇴계월매 딸 춘향이라 하옵니다. 아니 그럼 그게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내 한번 못 불러볼까? 아이고 그러지 못하지라. 그 어찌 그렇단 말이냐? 춘향 못 부를 내력을 소인놈이 낱낱이 아래 없지요. 춘향 의서를 보아이용 남방의 유명하와 감사병사 목보사 군수현감 관장님네 보수의 보량의 장강의색과 이두어 문장이며 태산화 순심과 이비의 정절행을 흉중에다가 품었고 금천하지 절색이요 만고여중의 군자없고 어미난 기생이나 근본 양반이라 과연 호래청키 어렵나이다.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대곡과 여수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오너라. 예이. 방자 분부득 그 춘향부르로 건너간다. 뱁시 있는 저방자 대두고온 저방자 연잎봉치 누를러 쓰고 총총거리고 건너갈지 조약돌 덮어 지요 양주 완전 적괴꼬리 독처 후여쳐 날려보고 소왕모 요지연의 편지전튼 정조같이 이리 저리 건너가 춘향 추천하는 곳 다 드드드드 달려들어 안하였다 춘향아. 이것이 인연의 중매가 되어 춘향과 이도령 만난 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이 담쑥 들더니 하루는 사랑가로도 늙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마돈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랬느냐 둥글 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그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뿍 떠반가 진수로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랬느냐 당동지지로지허니 외가지 단참에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 엄마돈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와당을 주랴 엄마돈 내 사랑 식은 털털 개 살고 작은 이도령 쓰는데 먹으랬느냐 저리 가거라 뒷태를 보자 이리 오노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구두 서라 이소를 보자 엄마돈 내 사랑아
1: 춘향가중 사랑가 대목 듣고 왔습니다. 소리의 이주운 북반주에는 정준호였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짝을 잘 맞추어서 좋은 소리

0: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판소리 초대석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계시는 이주훈 명창과 함께 우리 소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북반주의 정준호 선생님께서 오늘 같이 와서 인터뷰하고 계십니다. 예, 선생님.
1: 네.
0: 사랑가 대목이 그 대중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대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앞에 안일이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더 재미있는 사랑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춘향가가 이제 만정제 춘향가고 만정 김소희 선생님한테서 배운 소리를 신영희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이어주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워낙 만정제 춘향가는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부르지만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가 혹은 신영희 선생님께 배운 춘향가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만정제 춘향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 원래 제가 소리를 입문하게 된 것은 제가 목포 태생이거든요.
0: 네.
1: 그 목포 시립국악원에서 입문할 때는 보성 소리로 시작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신영희 선생님과 10살, 그러니까 9살 때 이제 인연이 딱 되면서 너 나 따라서 서울 가자.
0: 네.
1: 하시는 동에 이제 만정 소리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그리고 제 목소리랑 잘 맞고 또 항상 그 강조하시는 것이 우아함.
0: 네.
1: 사설이 좀 속되지 않고.
0: 그렇죠.
1: 그리고 전체 스토리가 얼마큼인가. 사실 사람들이 민요랑 단가랑 판소리 구분을 잘 못하세요.
0: 맞아요.
1: 그렇죠. 네. 민요는 그냥 문학적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얼마나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판소리는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육하원칙을 따라서 서사가 아주 긴 말 그대로 소설을 노래로 하는 것이에요.
0: 네.
1: 그리고 단가는 말 그대로 소설이 아니죠. 짧은 노래.
0: 네.
1: 그래서 목을 좀 다듬기 위해서 청중들의 반응도 보고 하는 것이고 민요는 안일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만 하는 거예요.
0: 네.
1: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정을 노래하고. 그래서 이 판소리를 할 때 정말 다양한 말들 그리고 다양한 시선에서 나오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 속된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사설 정리를 한 류파가 바로 만정제라고
0: 네.
1: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설에다가 선율 자체도요. 그 내용 상황에 맞게끔 평조, 우조, 계면조를 잘 섞고 아주 정말 판이 잘 짜여져 있는 소리라서 제가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요. 다른 류파도 제가 배웠기 때문에 비교가 네, 가능한 네.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판소리 그냥 이씨 집안이 부르는 춘향가가 있고 또 김씨 집안이 부르는 춘향가가 있어 다 물론 각자의 그 매력이 있습니다만 우리 만정제 소리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편안하고 좀 대중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으실 것 같고 국립국악원에 오셔서 제 소리를 좀 들으세요.
0: 네. 아, 그게 좋은 방법이네요.
1: 네, 그러면은 그 만정제 판소리를 그냥 온몸에 느끼고 가실 수 있어요.
0: 아, 선생님께서
1: 네네.
0: 혹시 교육이나 네.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도 국악원 내에서 하시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육의 형태는 그 이국악 아카데미라고 네, 해가지고 네. 온라인 서비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팬데믹 때문에 그때부터 대면 교육이 좀 많이 축소되고
0: 네.
1: 온라인 교육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집에 가면은 항상 다른 그 온라인 수업을 듣곤 하거든요.
0: 네,
1: 줌으로
0: 네.
1: 어떤 수업을 듣는지 안 궁금하신가요?
0: 궁금합니다.
1: 네, 비밀.
0: 500원 내야 됩니까?
1: 어머머머 그렇습니다.
0: 네. 아, 선생님 이국어 아카데미에 거기에서도 하시는군요.
1: 네, 그렇죠. 제가 과거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왔어요.
0: 네.
1: 민요도 가르치고 판소리도 가르치고
0: 네.
1: 접속하시면은 제 얼굴, 제 변천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언제든지 네네. 접속이 가능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1: 네, 그렇죠.
0: 네, 이주원 선생님 궁금하시면 이국악 아카데미로 접속을 해보시는 것도
1: 네네네.
0: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아, 이 춘향가 배우실 때 그러면 신영희 선생님이 야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뭐 여기는 요것이 표목이다. 뭐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1: 네, 있죠. 그 우리는 소리를 할 때 그 소리를 길게 끌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세요.

0: 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절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네. 하시면서 개면조라고 해도 항상 질질 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네, 사람이 네. 그 순리대로 울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울다가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계속 울고 막 끝에를 길게 뺄 것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담백하게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하세요.
1: 너무 정색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 저도 지금 아까 이제 들려주신 사랑가 대목 들으면서 참 그 김소희째 춘향가가 참 바디가 좋구나. 그리고 절제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아 그런 특징을 또 많이 가르쳐 주셨군요.
0: 제가 우리 최혜진 교수님이 쓰신 만정제 소리에 대한 논문을 읽고 제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깊이 있게 글을 쓰셨는지.
1: 아, 갑자기 그 말씀을.
0: 아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저는 소리꾼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먼저 연구를 진행하셨던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만정제 소리에 대해서 한번
1: 그렇진
0: 않으시면 어떨까요?
1: 그렇진 않고요. 저도 이제 김소희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성음과 우아한 발림과 이런 것이 새로운 무대 미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소희 선생님 존경하다 보니까 그 논문을 쓰게 된 것인데요.
0: 네, 너무 너무 정말 그거는, 잘 쓰셨어요.
1: 네, 좀 약간 사심이 들어간 논문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아 김소희 선생님의 업적을 좀 많이 선양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 명창을 연구하다가 김소희 선생님을 가장 먼저 택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초월이나 박록주, 이화중선 이런 분들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긴 했으나 어쨌든 참 김소희 선생님의 업적이 크다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아유 정말 오늘은 시간이 너무 순살같이 잘 가서요. 아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을 수밖에 없네요. 국립국악원에 또 오래 계셨고 두 분 정준호 선생님과 우리 이준 선생님이 아주 그 짝꿍처럼 이렇게 서로 좋은 호흡을 자랑하고 계신데 각자 이제 또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준 선생님께서 먼저 앞으로 계획 말씀 좀 해주실까요?
0: 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창판 소리에 대한 그 가치를 이미 익히고 있고, 아, 이미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별투부를 보더라도 이게 롱폼보다는 숏폼으로 해서 뭐 1분 이상 넘어가는 거는 보지를 않고 착착착 넘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이 아름다운 전통을 대중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그거를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진호 선생님께서도 얼른 몸을 회복하시고 또 다음 계획을 실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2: 일단 그 저도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국악원에서 근무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많이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남지 않아서 그전에는 뭐 이것이 좀 불만이다 저것이 불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1: 네.
2: 좀 철이 들다 보니 제가 있는 직장이 참 그동안 참 감사한 직장이었구나라는 네. 걸 더 많이 느끼고 또 제가 열심히 뭐 잘하진 않지만 후배들한테 조금 더 모범이 돼야 됐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속 이제 직장에서는 좀 연식이 있다 보니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매사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멋져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훌륭해요.
1: 아니 직장 선배로는 이주원 선생님이 먼저 선배라고 그러시던데.
2: 아우 한참 선배님이시죠.
0: 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뜻이
2: 늦게
0: 통하고
2: 들어왔다가 먼저 나가는 제 서름을 아시겠습니까?
0: 아따 또 그렇게 포커스.
1: 네 국립국악원에 계신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과 고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만큼 그동안 노력해주신 것만큼 많은 분들이 또 국악을 사랑하고 판소리 사랑하고 하게 된 점을 정말 감사하게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주훈 선생님 오늘 이제 초대석 주인공으로 모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두 번째 곡 기대해 볼까 합니다.
0: 네.

0: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낭만적인 이 자연을 좀 즐기시고요. 우리가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사람 하나, 달빛 하나, 술한 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바람이 신선한 바람이 선선한 바람 그러면서 가을을 좀 즐기시기를 권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유를 가지고 우리 소리도 들으면서,
0: 그렇죠.
1: 네, 이렇게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헤어지기 너무 아쉽지만 두 분의 소리와 연주 하나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대목으로 들려 주실까요?
0: 예, 사랑가를 하고 나면은 이별을 하게 되고요. 이별 뒤에는 춘향이가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순환을 겪을 때는 변악도가 나오잖아요. 그 변악도가 춘향이를 이제 불러오라고 군로사령 두 명을 보내는 그 내용부터 해서 그 이도령을 그리는 춘향이의 모습까지 그 갈까부다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춘향가 중 춘향이 잡으러 가는 대목을 조금 길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이주운 북반주에는 정준호입니다. 이곡 들으시고 저희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그때여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도란 양반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욕심 많고 탐 많고 호색하는 분으로 남원의 춘향이가 천하일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밀양성마다하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를 허여 내려왔겄다. 동원에 자정하신 후에 삼행소 임례받고 육방하인 점고는 제3일로 물리치고 우선 기생점고부터 허였는디 춘향이가 불참을 허였던가 보다. 내어봐라. 너희 고을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데 점고에 불참이니 웬일이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춘향은 본디 양반의 기출로서 여염생장하옵더니 전 구간자재 이몽룡 씨와 백년 가약 맺어옵고 그 양반 가신 후에 수절하고 있었기에 대령치 못하였나이다. 그 희한한 말다 듣겠구나. 기생의 자식에게 수절이 있어? 잔말 말고 불러들여라. 예이.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수 달방거지요. 남일광다 나들어를요 날래용자를 떡 붙이고 충충충충 거덜거리고 나온다 구장댁들 어른마당 덜렁거리고 나온다 서로 부르면서 나오란디 이에 김본수야 왜 부르느냐 이에 박패드야 무엇을 하느냐 가을이었다 걸리오하게 누구가 걸리오 이에 춘향이가 걸렸다 울 다크천하 도도원년 양반 서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초리로 보고 당해만 이제 알 끌고 교만지더 많더니만 잘 되고 잘 되었다

여전히 덩그렇게 들린다. 사또 문부가지음 언니 채채 말고 나오느라. 그때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아

김진비 왔다 하면 나는 팔을 벗고 아니 수여

엔진 캐신고선 무산물

치부리짓꼬내가허가운지기다가파

정회계를 풀어 풀끈아.

청삽사리 흑삽사리 킁킁 짓고 나서 날 개미라서 남의 개를 그리지기로 문 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사령 굴로 가나왔구나 아차차차 내잊었다 온다리 기삼일 전구라더니 무슨 야단지나 보다 네가 전일로 장공방 청사령들께 인심을 과이롭더니 홈초리를 내가 부르리라 제자다리 그린 유문치우사로 머리를 퍼뜩 졸라매고 밤물치마를 떠를 차입고 사령을 두르른다고 난디 문발정 열다리고 거짓 깜짝 반기는 채 허번순의 오라버니 이번 신년길을 가요.

청방을 모시자니 자연청이 배면 헌일을 부디 섭섭이 생각마소 우수를 본듯 들어 김번수 소매를 부여잡고 좌수를 본듯 들어서 박번수 소매를 부여잡고 뒤집이라고 아니 들어오고 문 밖에 와서 주저마

0: 춘향가중 춘향이 잡으러 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주운, 북반주에는 정준호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얼마 전 춘향가 완창을 하신 국립국악원의 이주운 명창을 모시고 소리길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반주를 위해 특별히 같이 오신 정준호 명곡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2: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3: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4: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박흥보 씨의 아내분 아니세요? 흥보 씨 댁에 행운의 박 씨를 물어다 준 제비를 고소하기 위해서 오셨다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시죠?
5: 처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둥이 가정의 엄마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을 내키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살아온 박흥보 씨 안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마음씨 좋은 박간양반이요. 다리가 부러진 제비 한 마리를 돌봐줬는데요.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한 덕분인지 그냥 제비가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강남으로 돌아갔었죠. 그 제비가 은혜를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왔지 않겠어요? 참 그 선물이 기가 막혀. 이렇게 최판사님을 찾아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 황당한 일을 노래로 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흥보네가 제비가 선물로 보낸 택배 상자가 어찌나 큰지 대문이 그냥 꽉 막힐 지경이라 마누라와 자식들을 끌어모아서 다 같이 그 포장을 벗겨보는디 시리롱실건 포장이야 에이여 벗겨주소 강남 써온 택배 박스 어마무시 큰게 왔네 금들었냐 오기였냐 비단 10척 트로인다 시리렁 시리근 포장이야 상자 하나 뜯고 보니 대형 상자 또 나오고 상자 하나 뜯고 보니 뽁뽁이가 심리로다 뽁뽁이가 심리로다 뽁뽁이가 심리로다 당겨라 뜯어라 당겨라 뜯어라 비닐껍데기 쏟아진다 드디어 박스가 그냥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이 됐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내, 상자 속 빈 공간은 절반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피고 제비는 박 씨 하나를 보내면서 오중 과대 포장으로 지구 환경을 어지럽히고 흥분의 마당을 온통 쓰레기로 뒤덮었습니다. 이에 본 판사는 피고 제비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즉시 납부할 것이며 흥분의 마당에 쌓인 비닐 뽁뽁이 10만 개를 한 알도 빠짐없이 손으로 직접 터뜨리며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과유불급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택배는 마음을 실어 보내는 일이지만 마음까지 상자 크기로 부풀릴 필요는 없겠지요. 앞으로는 물건은 알차게, 포장은 알맞게, 작은 택배 하나에도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함께 담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인공지능이라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건 바로 소리꾼과 고수가 주고받던 눈빛,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진심 어린 추임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과 소리로 마음의 온기를 나눌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다음 주는 더욱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10월 첫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루

0: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인은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인은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 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채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9월 중순이 지나는가 싶더니 추석이 바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추석을 외국인에게 설명할 때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추수를 끝낸 후에 신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지만 한국의 추석은 통상 추수 전에 옵니다. 추수 후에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음력 10월 상달고사라는 게 따로 있고요. 추석은 음력 8월의 보름, 대보름의 무게가 실린 명절이라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석이 지나면 정말 가을로 접어든다고 하죠.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때가 되면 물러나니까 자연의 이치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는 추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평시조 단풍은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계절을 앞서가는 연구의 현장답게 오늘 단풍 이야기로 시작해봤고요. 노래에는 변진심이었습니다. 연구의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의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년 추석 되면 웬만하면 제가 추석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매년 새로운 학자를 모시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연구의 현장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모신 추석 연구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신 신종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신종원이라고 합니다. 저 이미 퇴임 교수입니다.
0: 아유, 퇴임 교수가 어딨어요. 학자는 평생이시죠. 지금도 너무 활발하게 연구활동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논문이 추석 명절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연구를 하신 것인지 이 추석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또 연구 방향, 또 의도, 배경 이런 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1: 예, 2, 3년 이전에 추석에 관해서 저희가 최초로 학술적인 단행본 책을 냈습니다.
0: 네.
1: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단어, 2005년도에 단어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0: 네네.
1: 과정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0: 그렇죠.
1: 중국 사람들이 단어는 우리 건데
0: 네.
1: 한자도 그게 한자로 돼 있고 이 우리의 단어를 한국에서 왜 뺏어가서 훔쳐가느냐.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상당히 두 나라 간에 아주 시끄럽고 결국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추석까지도 또 나중에 문제를 삼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아예 학술적으로 말로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아예 학술 연구를 해서 단행본을 내자. 그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0: 그게 네.
1: 예.
0: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신 거네요. 또 여러 학자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책을 또 냈다고 하니까 그 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네. 이 추석 명절의 정체성이라는 이 연구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그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여러 동아시아의 그런 나라들의 전통 명절 문헌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 추석을 이제 연구하는 방향을 잡으셨는지 개요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예, 지금 아무래도 현재 중국이 그렇게 이제 막 강하게 나왔다고 할까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0: 네.
1: 아무래도 자기들이 현재 이제 국력도 있고
0: 네.
1: 또 더군다나 자기들은 세계 뭐 1, 2위 국가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0: 세월이 흘러도 그때그때마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으니까
1: 네.
0: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다.
1: 어.
0: 그래서 역사적으로 접근하자.
1: 네, 네.
0: 그럼 모든 사료를 가지고 너희들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우리 나중에 제가 우리들이 쓴 사료를 보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우리의 그 원전도 물론 인용을 했지만
1: 네.
0: 오히려 중국 고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1: 네.
0: 이런 추석은 신라밖에 없다.
1: 어.
0: 너희 선 조상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1: 네.
0: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하려면은 그래서 역시 중국 고전 25사라고 그럽니다.
1: 예.
0: 사기에서부터 한사 쭉 어. 명사 청사까지
1: 예, 예.
0: 거기에서 저것도 옛날 삼국 신라 그다음에 고려 조선의 추석이 어떤 건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써내고 그런 사료를 밝힘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책이 나온 뒤에 중국에서 상당히 또 예. 지네들끼리도 또 싸움을 많이 했으며 자기들끼리
1: 그래요? 그래요.
0: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단어와 마찬가지로 아이 추석이란 게 한자 추석인데
1: 네, 네.
0: 무슨 신라고 있고 한국 추석이 말이 안 된다 말이
1: 네,
0: 되느냐
1: 네.
0: 했는데 자기들끼리 야 너 한국에서 그 나온 추석 책을 읽어봤냐
1: 어.
0: 그 내용을 한번 봐라 그건 부끄럽다
1: 아.
0: 원래 그거는 신라 거고
1: 예.
0: 그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미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아 이거는 한국에만 신라에만 있는 풍습이고 오. 이거는 매우 희귀하다 그랬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1: 네.
0: 앞으로도 이런 만약에 그 문화를 가지고
1: 예, 예.
0: 서로 그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할 경우는 역시 역사적인 그 접근이 가장 먼저고 기본입니다.
1: 네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학자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이미 발간하신 그 책이 중국에도 알려져서 이 갑론을박에 활용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또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 중에 이제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중국에서도 이 추석은 신라의 명절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0: 예,
1: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신라의 추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기록이 그만큼 다양하게 전해진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씩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삼국시대죠.
1: 네,
0: 거기.
1: 네.
0: 그 사람들이 이것도 괜히 그냥 풍문으로 듣고 신라에 이런 게 있다가 아니고
1: 예, 예.
0: 수나라 때에 거기에 말하자면 학자이자 외교관이 신라에 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신라의 풍물을 쭉 이 사람들이 적어놓고 보고를 합니다.
1: 네.
0: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령 수나라 역사를 쓰는 우리 말로 하면 왕조시대 같으면 조선왕조실록
1: 네.
0: 같은 책에 우리 여기서 저쪽 그 동쪽 한반도로 가면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음식은 뭐를 먹고 사람들 옷은 어떻게 입고
1: 예, 예.
0: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걸로 추석 소개를 합니다.
1: 네.
0: 이 사람들은 이거는 오직 이 나라 굉장히 규모도 크고 하다고 이거는 꼭 그 대서 특별할 것이다 그러는데 물론 중국에서 왕조가 바뀐 뒤에 수나라 이후에 그 당나라,
1: 네.
0: 그다음 속나라에서도 그게 왜냐하면 그 말이 맞고 지금도 이미 우리 한국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지만 그 풍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쭉 역사가 흘러가도 그 사람들은 새로 자기네들 역사를 쓰면서 그대로 추석 얘기는 빠지 않고 씁니다. 이거는 특이한 풍습이고 너무 재미있다.
1: 네.
0: 그런 얘기죠.
1: 네.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게 중국의 그런 학자나 외교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정말 어떤 신라만의 혹은 뭐 고려만의 그런 풍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예.
1: 네. 그 선생님 논문에 보면 이 명절의 요건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조금 소개해드려 보면 첫째, 해마다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 둘째,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한다. 셋째, 그 내용 중에 승패를 겨루는 경기가 있다. 넷째, 이날에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

0: 다섯째, 이날을 부르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이 조건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일정한 날짜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추석은 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음력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날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맞습니다. 1년에 이날이 그럼 달이 가장 크고 네. 또 그 뭐 가까이 그 보이는 날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한 그날로 아. 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전체의 그 운행에 결정된 겁니다.
0: 네, 가장 달이 큰 날.
1: 예.
0: 네.
1: 그다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참여한다 그랬는데
0: 네.
1: 중국 같으면은 한나라 때에 달 구경 하는 거를 황족이 아니면 구경을 못 합니다.
0: 네.
1: 근데 한국은 왕 이하 신하는 물론이고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임금이 있고 그 당시 이제 신문왕 임금도 와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김유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기는 그 뭐 난장이죠. 뭐 네. 온갖 사람 다 모이고 야바위꾼들이 있는데 김유신이 딱 그 군중을 보니까
0: 네.
1: 조금 하여튼 그 양반도 특이한 어떤 그 막 예리하다고 할까요?
0: 아.
1: 거기서 고구려 간첩을 오. 만났습니다.
0: 예.
1: 그래, 야, 너 신라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다. 너 여기 왜 왔느냐? 아,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훌륭하게 그 타일렀습니다.
0: 네.
1: 신라는 이렇게 잘 통치가 되고 아주 행복한 나라니까 그렇게 네. 너희들 나라에 가서 전해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막 도둑도 있고 왕 신하 별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정말 이 모든 신분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하는 축제라는 것을 그런 네. 김유신이라가 어떤 일화로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0: 네네. 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달 구경을 왕족, 황족만 한다고 친다면 우리나라의 이 추석만큼은 모두가 같이 즐기는 그런 축제다.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또 제시를 해 주신 거네요.
1: 예.
0: 다음으로는 이날을 부르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조건인 것 같은데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니까 한번 또 곱씹어 보게 돼요.
1: 예예. 예.
0: 추석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요건인 것 같은데 혹시 명칭, 추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중국에서 추석이 한자어로 쓰였는데 왜 그게 한국의 명절이냐 했다면서요.
1: 예, 예.
0: 이 명칭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좋은 질문입니다. 추석도 그 한자로 그 가을축 추자, 저녁석자입니다.
0: 네. 네네.
1: 이거를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0: 그렇죠. 네, 네네.
1: 가위는 가베 반, 그 뭐 절반이라는 것, 한 달의 절반, 그러니까 보름이죠.
0: 네네.
1: 15일이고
0: 네.
1: 한은 우리는 여기 가까이 있는 한강
0: 네네네.
1: 이런 식으로 큰 겁니다.
0: 예, 예.
1: 보름 중에서도 1년에 12번의 그 보름이 있지만
0: 네.
1: 8월 보름이 가장 큽니다.
0: 네네.
1: 그래서 한가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들은 중국에서 한자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리 한민족은 한가위라고 했다.
0: 예, 예.
1: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추석이란 것이 자기 중국에서 중국 추석에서 한국으로 신라로 갔다 그런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연구에 보면 이 옥보고라고 하는 이제 거문고 연주자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옥보고가 추석곡이라고 하는 이 악곡을 지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럼 그 당시에 어쨌든 추석이라는 말이 쓰이긴 했다는 거네요.
1: 그렇죠. 왜냐하면
0: 예.
1: 잘 알다시피 그 당시 한글이 있었으면 네. 한가위곡이라고 썼겠지만
0: 예.
1: 그 문자는 한자밖에 없으니까
0: 네.
1: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막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에야 어떤 우리 한글로 쓰겠지만 추석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한가위라고 불렀을 게 맞지만
1: 예.
0: 이제 한자

이거를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추석이라는 말로 표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그 국악 분야에서는 옥보고라는 이 인물은 정말 신라시대 검은고 대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예. 이 옥보고가 지은 그런 악곡 중에 또 추석곡이라는 것이 있다. 예, 이런 또 논문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또 소개해드려봅니다. 자, 추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건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방금 옥보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검은고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가진 회상 중에 도들이,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우아하고도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 음악 듣고 돌아왔습니다. 정대석의 거문고 연주로 가진 회상 중에 도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은 추석을 앞두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신 신종원 교수님을 모시고 추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명절이 가져야 할 요건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서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잠깐 주제를 바꿔서요. 왜 중국과의 어떤 이 학문적인 논란, 또 추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도 추석과 비견할 만한 어떤 그런 명절이 있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자꾸 이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의 추석과 관련된 기록이나 뭐 근거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
1: 예, 그 사람들도 8월 보름에는 워낙 그 다리 크고 해서
0: 예.
1: 무언가 그냥 그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근데 겨우 해봐야 어린 아이들
0: 네.
1: 이마에다가 빨간 칠을 하는 겁니다.
0: 아,
1: 그건 뭐냐
0: 네.
1: 하면 한 일종의 그 주술인데,
0: 예.
1: 이 아이가 그건 병에 걸리지 말라고,
0: 아.
1: 전염병 걸리지 말라고 해서 그 풍습밖에 없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북송시대에 와서,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입니다. 거의
0: 예.
1: 고려 10세기.
0: 네.
1: 그때 와가지고 이미 그때는 뭐 옛날 고대서부터 신라와 삼국과는 서로 교류를 했으니까 아마 한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든 간에
0: 예.
1: 10세기부터 아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 이것도 뭔가 우리 그막 명절로 하자 그랬고, 더 후대에 와서 거의 그막 명대죠. 한 13, 14세기가 되면은 우리 요즘도 국이 볼수 있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할까, 과자인데 월병이 있습니다.
0: 아, 월병.
1: 비로소
0: 네.
1: 월병을 가까운 친지들한테 선물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 너하고 우리는 그냥 뭐 서로 그뭐 모르고 사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다. 그래가지고 그그 단원절 그
0: 네.
1: 그 단란하다. 또 우리가 이런 일원이다.

0: 단원절 해가지고 사실은 추석이라는 말은 안 쓰고 단원절이라 했습니다.
1: 예.
0: 그냥 추석이란 말은 그냥 그 절기 이름일 뿐이고
1: 예.
0: 명절로서는 이 사람들은 거의 10세기에 와가지고 단원절로 쓰다가 그 다음에 점차 이제는 점점 이 중요성을 알고
1: 예.
0: 2005년도에 와가지고
1: 네.
0: 앞으로 그 단어 같은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1: 네네.
0: 자기들도 우리의 추석도 오래되고 매우 중요하다 해가지고
1: 네.
0: 법작스럽게 이걸 국가 유산 그 명절로
1: 네.
0: 정했습니다.
1: 아,
0: 매우 인위적인 거죠.
1: 예, 예. 예. 어쨌든 북송시대부터는 중국도 추석을
0: 예.
1: 이제 명절처럼 세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신라에서부터 비롯된 이 추석의 이 전통과는 조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후대의 일이다
0: 예.
1: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또 하나 흥미로운 또 내용이 교수님 그 논문 중에 일본의 승려 엔린이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뭔가 이 추석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0: 예.
1: 좀 소개 부탁드려요.
0: 엔린 일본 말로 일본 그 발음으로 엔린인데
1: 네.
0: 우리 한자로 읽으면 원인입니다.
1: 아, 원인. 네.
0: 이 엔린 스님이 중국의 이제 그 천태종 승려인데
1: 네.
0: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요즘 뭐 그 유학 가듯이 미국이나 가듯이 중국으로 불교 유학을 갑니다.
1: 네네.
0: 그래서 한 그게 1년 이상을 사는데 각가지 풍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1: 네.
0: 이 양반이 중국 가가지고 또 처음에 갈 때부터 이 사람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외국 사람이 함부로 통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때 주로 이 신라의 오늘날의 산동성인데
1: 네,
0: 적산원이라는
1: 네.
0: 절에서 몇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 일본 승려가 중국 가서 신라인들이 말하자면 신라방, 신라원 하는 그런 신라 사람들의 집 얻은 구역이죠.
1: 예, 예.
0: 거기 살면서 어느 날 그게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는 계절을 봤더니 신라 사람들은 연일 먹고 마시고 하더라.
1: 네.
0: 그래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싸웠을 때 신라가 이긴 그 날을 기념하는 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얘기는
1: 네네.
0: 자기는 이때까지 일본에서 내가 태어난 일본 스님이고
1: 네네.
0: 중국에 유학 와서 지금 몇 년째 있는데
1: 네.
0: 이런 신라 사람들의 추석에 대한 이런 식의 그 축제라고 할까 그런
1: 예.
0: 그 명절은 처음 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신라 말을 쓰고 불교 의식도 제례도 완전 신라식으로 하고
1: 네.
0: 신라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더라.
1: 예, 예.
0: 그래서 너무 아주 어떤 그 획기적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중국에서 바라본 신라의 풍습. 추석에
0: 예.
1: 대해서 기록을 남긴 거군요.
0: 예.
1: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라가 고구려를 이긴 거를 기념한다. 이 얘기는 좀 역사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0: 그렇죠. 그 당시 만약에 인터뷰를 했는데
1: 네네.
0: 또 누구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 저렇게 얘기하니까
1: 네네.
0: 그게 뭐
1: 네, 그걸 다 옳다고
0: 예.
1: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0: 예.
1: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과 또 일본 승려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 신라의 추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또 고유한 그런 행사이고 명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명절의 요건 우리 신종원 교수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다섯 가지로 돌아와 볼게요.
0: 예.
1: 해마다 일정한 날짜 있다. 그리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가 즐긴다.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했고 세 번째가 승패를 겨루는 경기가 있다 이거거든요.
0: 예.
1: 혹시 이거는 우리 추석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0: 신라 때는
1: 네네.
0: 이게 그 왕실에서 그 신라는 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1: 예예.
0: 육부를 서로 이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0: 길쌈짜기, 길쌈이죠. 옷감짜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진편은 이긴 편에 술과 떡과 이런 거를 내줍니다. 맞아자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벌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거죠.
1: 네네.
0: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회소곡입니다.
1: 아, 회소곡.
0: 예. 그런 그 말도 한자로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든 간에 매우 슬프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1: 네네.
0: 아, 그만 네덜란드 학자가 하위진가가 얘기했다시피
1: 네.
0: 우리가 놀이 하면 아유 이기도 그만 저도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
1: 네.
0: 진지합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가 네. 아이고 화투 치는가 아니면 뭘 할 때 내기를 할 때
1: 네.
0: 돈 안 내고 하면 아무도 흥미가 없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네.
0: 진지하게 돼야 되거든요.
1: 네, 네.
0: 이기는 보면 왕이 앞에 있고 지면은 몇 날 며칠을 울고 거기에 관해서 노래를 하고
1: 예.
0: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상당히 그런 어떤 축제의 요건이 맞는 거죠.
1: 아.
0: 그런 현대에 와서는 아마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게 있는지 아마 지역에 따라 있을 건데
1: 네,
0: 그건
1: 네.
0: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1: 네. 어쨌든 초기에는 그 길쌈놀이 이 어떤 승부의 세계를 아주 진지하고 치열하게
0: 예. 예,
1: 치렀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추석하면 이제 어릴 때 기억이 그때 꼭 그 장사 씨름 대회를 하는 걸 봤어요.
0: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승부입니다.
1: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항상 추석하면 씨름이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0: 그래서
1: 있는데.
0: 그 천하장사도 있고.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교수님의 요건을 보면서 저는 그 길쌈놀이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 저는 사실 씨름을 생각했답니다.
0: 아, 그리고 사실은 네. 신라에서도 승부는
1: 네.
0: 길쌈놀이 말고
1: 네.
0: 활쏘기를 합니다.
1: 아, 활쏘기.
0: 당연히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맞추고
1: 네네.
0: 거기서도 승부가 갈라지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론 노는 것 플러스 무술 연습.
1: 네네.
0: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1: 그러네요.
0: 예, 상하 나라에서는
1: 네.
0: 국력 그다음 민중은 민중대로 즐기면서
1: 예.
0: 하나하나 의미가 그 연결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저 지금 또 확 떠올랐는데 씨름이나 활쏘기도 이게 놀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뭔가 체력을
0: 예.
1: 뭔가 강인함을 보이는 거고
0: 맞습니다.
1: 길쌈놀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길쌈이라는 것이 이 옷감을 짜고 뭔가 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좀 실용성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0: 예, 그래서 그거 그 뭐 가베놀이 할 때
1: 예.
0: 길쌈놀이는 어떤 이제 고대에서 하는 분은
1: 네.
0: 이게 결국은 수공업 장려 장려고 수공업을
1: 예.
0: 일으키는 임금이 보는 데서 옷감을
1: 네.
0: 짜고 하니까
1: 예.
0: 더욱 더 좋은 물건이 나온다.
1: 그러네요.
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냥 놀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조건인데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이날에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조건입니다.
0: 예.
1: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추석 음식 하면 뭐 송편이잖아요, 교수님.
0: 예.
1: 그럼 이 송편이라는 것은 정말 언제부터 먹었는지 뭐 언제부터 기록에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0: 송편에 아직까지 좀 그 의견의 일치를 못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여기서도 그 아까 말한 그 일본 스님 엔린이라는 사람이
1: 예.
0: 이날 추석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희한한 음식을 그 먹더라.
1: 네, 네.
0: 그 박탁이라고도 하고 그 글자가 조금 혹은 박돈 옛날에 필사를 조금 이상하게 흐리게 해서 그런데 박탁
1: 네.
0: 혹은 박돈인데
1: 네네.
0: 이거는 어떤 말하자면 수제비 같기도 하고 그 만두 같기도 하다.
1: 네네.
0: 그래 이런 음식을 이날에만 먹는다 그랬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그 명절이라 하면 그날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1: 네네.
0: 이미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자마자 추석에 특별한 음식 그게 바로 송편이다 그랬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는

0: 물론 이제 저 자신도 이쪽 편인데
1: 네.
0: 그 송편이라고 그래 말을 했는데
1: 네.
0: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박돈 중국에서 할 때는 그거는 보리나 밀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송편하고는 안 맞고 보리나 밀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했죠. 이런 날 좋은 날에 음식을 먹으면 제일 좋은 걸로 먹지 않느냐. 한국 사람들이 쌀을 가장 숭상하는데 굳이 그 명절에 보리나 밀을 먹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데 아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이 그막 만두 수제비가 그런 걸로 하는 거다. 그래서 뭐그 다음에 중국 가서 이 사람 신라 사람들도 그 풍습을 따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식품의학계에서 또 식품학계에서 이거는 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상태에 있어요. 저도 오면서 오늘도 차로 타고 오면서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국에 이 쌀로 만드는 송편은 언제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그 점이 설명이 아직 안 됩니다.
1: 그렇구나. 역시 학문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박탁 혹은 박돈이 송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논리가 있어야
0: 그거
1: 되는군요.
0: 가지고 논문이 뭘또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송편은 아직은 더 연구도 필요하고 다양한 학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군요. 하지만 어쨌든 이 명절, 특히나 엔린이 바라본 신라인들의 이 추석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더라. 이 부분만큼은 분명한 것 같네요. 자, 음악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좀 흥겨운 추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호남 풍물가락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흥겨운 호남 풍물가락 듣고 돌아왔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였어요.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종원 교수님과 함께 추석의 기원, 정체성,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추석의 고유한 어떤 역사, 또 고유한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눴다면 우리가 또 다른 관점의 이런 연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 추석과 관련된 연구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뭐 이 추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좀 새로운 관점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1: 예, 중국 사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네.
1: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오봉이라 그럽니다. 봉.
0: 네.
1: 이곳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날짜도 음력 8월 보름이고,
0: 네.
1: 그리고 밤에 모여서 춤도 추고 하는 것 같은데,
0: 네, 네.
1: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로,
0: 예.
1: 전체를 음력을 없앴습니다. 아. 다 양력으로 씁니다.
0: 아, 그렇죠.
1: 천황이 지금부터 우리는 양력 쓴다 그랬어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추석을 음력 8월 보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력 8월 보름에 합니다.
0: 아, 네, 네.
1: 그러니까 추석하고 달 보름.

0: 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없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냥 그 전기불 밑에서 조명을 가지고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하는데 어떻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금 추석하면은 지금 워낙 핵가족이고 하다가 보니까 겨우 이제 뭐 이 성묘하고 고향 가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도 일본식으로 우리는 특별히 여기는 음력으로 하니까 휘영청 한밤중에 그 막 밝은 밤중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아니면 뭐 운동장 같은 데에서 군무를 했으면 좋겠다. 일본도 그 군무를 보면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예. 지역에서 어른이 있어가지고 예. 앞에서 선창이 아니라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예. 운동장을 공원을 몇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조금씩 조금씩 뭐 사회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1: 네네.
0: 그런데 한국은 지금 진도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북도 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제가 알기는 진도 말고는 다른 데서 전체적으로 가족 단위가 아니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 춤을 춘다 노래를 네. 한다는 게 없습니다.
1: 네네 강강술래 같은 거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한국은 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강강술래 같은 식으로 하든지 또 춤을 추더라도 이런 거를 좀 하면은 좋다. 그 방법은 일본 같이 인공 조명을 안 하더라도
1: 네.
0: 우리는 그냥 한밤중에
1: 네.
0: 달밤에
1: 달이 밝으니까
0: 자연스럽게 할 수 예. 있는데 이거를 해야만이 세계에서도 추석 한가위 놀이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더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우리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우리 왜 아까 명절의 요건 중에 놀이를 한다고 했는데
0: 예.
1: 저희가 좀 이제 그때 생각을 못한 게 강강술래가 있었군요.
0: 맞습니다.
1: 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라로부터 출발한 추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신라 이후로 고려, 조선 이렇게 쭉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역사가 이어왔잖아요.
0: 네.
1: 그러면 고려의 추석 혹은 뭐 조선의 추석 이런 추석들이 조금씩 변화된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있는지요?
0: 예, 저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1: 네.
0: 특히 우리 서울 같은 데는 너무나 고궁도 많고 좋은데
1: 네.
0: 추석 특히 이제 고궁에는 그 막 명절날은 한복 입고 오면은 입장료가 안 내미 입장료 안 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런데 이 추석 때 고궁에 오는 그 한복이 제대로 한복이 아닙니다. 그 중국에서 그
1: 네.
0: 만든 싸구려 한복이고
1: 예.
0: 또 한복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색깔이 뭐 그런 한복은 아닌데
1: 네네.
0: 외국인들은 한국에 온 김에 그 갓 쓰고
1: 예.
0: 그런 희한한 한복을 입어도 좋지만 우리들까지 우리 한국 사람 우리들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전통 미감 색감과 그 또 옷을 입는 매무새
1: 네.
0: 이런 거를 흐트릴 필요가 있는가 흐트려야 되는가 저는 그거를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사실 우리 신라, 조선, 신라부터 조선까지 또 아주 최근에 이 근현대까지 추석의 명절이 참 잘 올곧게 이어왔는데 이제 최근에 생긴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조금 이제 우려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0: 네네.
1: 관련해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요새 추석 새는 문화가 예전과는 달리 좀 여행을 가거나 뭔가 이제 색다른 휴식을 취하는 그런 연휴 기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0: 예, 그렇게
1: 이런
0: 맞습니다.
1: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0: 아, 세상이 바뀌어서 그 대세를
1: 네.
0: 뭐 그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나
1: 네.
0: 그 막 며느리들이 또 시집에 가서
1: 네.
0: 또 어렵게 또 이렇게 그 음식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싫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하자면 휴가식으로
1: 예, 예.
0: 관광을 하는 식으로 가는데
1: 네.
0: 어떻게 좀 그 막 새로운 바람직한
1: 네.
0: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

0: 올 것 같습니다. 제가.
1: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토록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또 이토록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였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인식하면서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들으셨나요? 평소 각자 살다가 명절 때만 보게 되는 친인척을 마주하면 딱히 화제거리가 없어서 좀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를 하면서 오늘 들으신 여러 가지 추석의 기원 또 요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건전하고 유익한 대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저는 한 주 건너서 10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 남도민요 강강수월래 준비했습니다. 남혜성 안양년 오정숙의 소리로 들으시면서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덴마크에서 온 두 청년이 기억에 남는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걸은 후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때쯤에는 무역풍이 불기 시작해 바람을 이용하여 큰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했다. 바이킹의 기질이 핏줄에 흐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김인식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에 나온 말입니다. 김인식 작가가 덴마크 청년들을 보고 바이킹을 떠올렸다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 문득 독립운동가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건이 넉넉지 않아도 옳다고 믿는 일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유난히 고맙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서도밴드의 새야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0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 독립운동가의 핏줄을 말하게 되는 걸까? 그만큼 그 일이 자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겠죠. 시키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렵지만 필요하다 하는 이유 하나로 나서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말씀 나눌 분 소개해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도우미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틈새꽃의 차종관 부대표 모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9월 6일 일요일에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려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 청년센터 김태진 센터장 이야기 듣고 또사님 문자 주셨네요. 청년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나라겠죠.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청년들이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는 사회,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또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이 좋은 어른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광주 청년센터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바로 지금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일하고 또 그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활동이 되는 거, 그게 맞습니다. 광주 청년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청년센터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도 주변에 많이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가야금 앙상블 모던큼의 아리랑 연가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남을 돕는 일에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게 마련인데요. 공익활동을 하는 많은 활동가 중에는 그렇게 애쓰다가 지쳐서 조용히 활동가의 일을 접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도우미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틈새꽃의 차종관 부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도우미 틈새꽃에서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차종관이라고 합니다.
0: 네. 우리 차종관 부대표님은 비영리 스타트업 틈새꽃을 만드셨고 또 공익 저널 프로젝트의 편집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또 뭐라고 하시면
0: 네. 또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1: 일단 이 자리에서는 틈새꽃의 네. 부대표로서 좀 오니까 이 활동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네. 기회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네. 저희가 지난 3월 7일 날 창립총회를 치르고 출범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직까지는 6개월밖에 안 된 되게 미숙한 단체인데 벌써부터 저희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영광입니다.
0: 이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너무 예뻐서 틈새꽃.
1: 그러니까 틈새꽃이라는 네. 이름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0: 네네.
1: 그 아스팔트 사이에 네. 이제 피어난 되게 가녀린 꽃 한 송이 네.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이거를 사각지대에서 활동하시는 공익활동가에 좀 비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이 사회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균열들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도 위태롭지만 뿌리를 내리고 버티면서 헌신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이 닿지 못한 변두리에서 네.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런 곳들에 이제 작은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개인 활동가분들이 어떤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틈새꽃들이 만약에 시든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부각되고 어떤 갈등 비용 이런 것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틈새꽃들에게 생명수를 주고 그리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틈새꽃이라는 단체를 직접 만들게 된 겁니다. 괜찮은 이름이죠?
0: 너무 네. 예쁜 이름이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균열이 생기고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꽃으로 메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게다가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틈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잘 돌보기는 어렵잖아요. 남 돌보다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틈도 꽃처럼 메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1: 예, 과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부족한 면들은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려고
0: 네.
1: 길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한번 쭉 소개해 주신다면

0: 일단 미션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사학지대 공익활동가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료가 되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사랑의 열매 같은 큰 기관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상근자가 한 명도 없는 비영리단체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활동가 개개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만성적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기부금 시장의 상위 5% 대형 단체가 전체 기금의 80% 이상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양극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단체, 자그마한 단체들은 사람 하나 고용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무급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일이 많아지면 생계를 메우기 위해서 엔잡을 하거나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 행정서류 작업이나 성과 증명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한다거나 지원 사업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을 방치하면 그 어떤 번아웃이 오고 경제적 빈곤을 겪으면서 조용히 현장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학지대가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틈새꽃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가 저희가 하는 일이라 볼수 있습니다.
1: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세요?
0: 어떤 개인의 경험에서 좀 많이 비롯된 것 같아요. 실은 저부터가 틈새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거의 공익활동을 40가지 이상 했거든요. 근데 활동 주제들이 다 협소했어요. 이를테면 대학 언론의 위기, 그리고 언론 자유,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배리어 프리 지도 만들기, 막 이런 식들인데 사실 대학 일반 대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런 거에 그다지 관심이 없거든요. 다행히 같이 활동한 동료를 모으기는 했지만 후원금까지 끌어모은 건좀 힘들었어요. 뭐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에 돈을 들였는데 성공보다는 당연히 실패가 많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근한 동안 스스로 먹고 살 생활비 3천만 원, 사업비 2천만 원, 합치면 5천만 원 이상을 좀 부었는데요. 당연히 고스란히 저희 부채가 됐지만 결국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 때문에 뭐할 만한 투자였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 자신의 어떤 경제 생활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저도 역시 빚을 갚기 허덕이다가 엔잡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점원이 됐다가 사인 작가가 됐다가 강의도 나갔다가 공장에도 나갔다가 이런 것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좀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기쁘고 보람찬데요. 그런데 삶이 너무 고달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거긴 한데 같은 학과 나와서 막 금융권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탄탄한 앞길 그리고 급여 이런 것들 들어봤을 때 솔직히 부럽다, 후회스럽다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활동하다 보니까 저 같은 틈새꽃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회변화를 위해 헌신한 틈새꽃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미션을 품게 됐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은 사회 공익적 활동을 하느라고 정말 좋은 활동을 했고 그 목표도 어느 정도 이루어내긴 성과를 이루어내긴 했지만 내가 나를 돕지 못했구나. 나의 경제 생활. 내가 이걸 부채를 떠안아야 됐고 엔잡러가 됐고. 그런데 내가 또 남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0: 예, 좀그 다시 남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 내가 나나 도와야지 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또 누군가를 돕겠어인데 똑같은 내 입장과 똑같은 누군가를 또 돕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0: 좀 이따가 제 사연을 말씀드릴 때가 올지
1: 아,
0: 모르겠지만
1: 네네.
0: 결국 이런 타인을 돕는 게 저를 돕는 거기도 하거든요.
1: 그건
0: 예,
1: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0: 그래서 미션이 결국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이 잘 되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혼자 하시진 않았고
0: 예.
1: 봉건우 대표님과 같이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그렇죠?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같이 일을 도모하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봉건우 대표님은 원래 청년 정치인이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감사에 앞서서 청년 단체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게 되셨는데 이때 제가 만들었던 대학 온라인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참여를 하면서 인연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0: 네.
1: 제가 이때 정책 지원 활동 워낙 열심히 했다 보니까 저희 어떤 좋은 면들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선천성 폐기형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폐 이상한 조직이 있어서 막 폐렴을 발생시키는 막 이런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어요.
0: 아,
1: 그래서
0: 부대표님이요?
1: 예.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폐를 좀 잘라낸 건데.
0: 네.
1: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 객혈이 너무 심해서 이거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쉽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봉건우 대표님께서 병원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병문안이 코로나 이후에 좀 쉽지 않아서 친구들 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서로의 미션, 비전, 경험 이런 얘기들 나누다 보니까 함께 할수 있는 일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렇게 좀 사학지대 공익활동을 돕자라는 생각에서 틈새꽃이라는 이름이 기획이 됐고, 좀몇달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치다가 올해 3월에 창립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 100명 정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0: 아니,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몸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뭔가가 비전이라든가, 뭔가 있으시니까 이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겠죠. 공익활동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1: 공익활동, 일단은 저는 공익활동을 좀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1: 본업처럼 헌신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처럼 아니면 저 이상으로 막 교과서에 나올 위인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익활동은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동네에 이런 빈틈이 있네라는 게 보이시면 그것을 좀 풀어보고자 가볍게 좀 실천하는 것들이 될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0: 네.
1: 아니면은 이제 500ml 그냥 생수 대신 이제 개인 텀블러 같은 걸 챙기고 다니는 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조깅을 하다가 동네 쓰레기를 주워서 플로깅을 한다든지, 일상 속에서
0: 네.
1: 그런 것 역시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만드는 공익활동이라 볼수 있습니다. 당장 막 단체 소속되지 않더라도
0: 네.
1: 어떤 소소한 실천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좀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게 앞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0: 부대표님이 공익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된 사연은 뭔가요?
1: 좀 아픈 과거가 하나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좀 심하게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진 무리들이 뭐 교실의 앞뒷문을 걸어 잠그고 수십 명이 구경한 가운데 저를 뭐 샌드백처럼 돌아가면서 때린다거나 뭐 짓밟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0: 네.
1: 이제 선생님들도 못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힘의 논리를 깨달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좀 저처럼 막 깁스하고 있고 막 이렇게 힘없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일종의 좀 스포츠이자 볼거리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좀 마음의 병이 생겼고, 20대 초반까지도 되게 좀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좀몇달 동안 노숙을 하게 한 적도 있었고, 되게 힘겨운 어떤 좀그좀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좀 차별 아니면 혐오 아니면 배제를 겪으면서 상처 입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대학 새내기 때 했던 공익 활동이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저한테 좀 압도적인 성취감과 기쁨을 줬고, 결국 저를, 누군가를 살리는 게 저를 살게 만든 길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 있는 좀 어떤 비극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0: 보통 깁스를 한 친구는 좀더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아닌 건가요?
1: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0: 네.
1: 이제 당시에 제가 깁스 푼지 얼마 안된 상태고 되게 몸이 약한 상태였는데,
0: 네.
1: 이제 뭐그 힘이 센 친구들한테 제가 좀 밉보였나 봐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맞았었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학교 간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0: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지현의 소금 연주 스트리트 플라워 듣겠습니다.

0: 전지현의 소금 연주 스트리트 플라워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틈새꽃 노래 같지 않으세요? 스트리트 플라워.
1: 아, 너무 노래 선곡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0: 네.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N호 틈새꽃 라는 게 눈에 띄어서 보니까 이게 1호, 2호, 3호, 4호, 5호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N호, N잡러처럼 N호 틈새꽃이라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이거 어떤 활동이에요?
1: 그러니까 사학지대 공익활동가 분들을 1호, 2호, 3호 이렇게 좀 모으고 이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서로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서로의 자원을 좀 연계해주고
0: 네.
1: 서로의 활동을 돕고 이런 어떤 품아지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틈새꽃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모아서 서로를 돕게 만드는 걸 좀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0: 네.
1: 그 직접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거로는 뭐 기업 사회공헌 기금을 좀 연계를 해드리든
0: 아.
1: 아니면 같은 활동 분야의 멘토를 연계해주든 그리고 봉사 프로그램에 이제 시민들을 모아주든 아니면 정책 제안이나 공론장 조성을 돕거나 그리고 성과를 알릴 브랜딩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무엇이 되었든 이 N호 틈새꽃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사회공익활동을 혼자 하셨던 때와 이렇게 뭔가 틈새꽃이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할 때 확실히 좀 힘을 얻으시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다른 어딘가에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임팩트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위안이 많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사실 저가 있는 세계에서 이를테면 뭐 학교 아니면 뭐 그냥 어디 지역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 찾기 참 힘들어요. 되게 외롭고요.
1: 네.
0: 저 혼자 유난인 것 같고요.
1: 네, 막 네.
0: 그런데요. 근데 다른 지역에 또 그런 그 다른 공동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마주하는 게 서로에게 되게 큰 위안이 되고 자부심과 그런 게 나 말고도 이렇게 현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네. 게 되게 좋죠.
1: 든든하고 일단 외롭지 않고 예. 그리고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0: 예.
1: 역량 품앗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이게 이렇게 좀 그냥 지원해 주는 거랑 좀 다른 거던데.
0: 예, 그러니까 대다수 재단의 지원 사업이
1: 네.
0: 정해진 금액을 계획 세워서 딱딱하게 막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일 필요한 도움을 동료로서 내어주는 걸 약간 친정집 같은 역할을 좀 하려고 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아 나의 소식을 좀 알릴 좀 유튜브 영상이 필요하다라면은 저희 쪽에 그런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영상 하나 찍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내가 이런 정책을 하고 싶은데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저희 쪽에 이제 전개 이제 좀 관련이 있는 친구가 가가지고 이제 방법 알려주거나 본인의 역량으로 또 연기를 해주거나 그런 게 될 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공익 활동가들끼리만 돕는 건 아니고 뭐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의 역량까지 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 실제로 이런 도움으로 뭔가 확 나아진 어떤 사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0: 저희가 이제 막 1호 틈새꽃을 선정을 하고
1: 네.
0: 2호 틈새꽃을 만나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아직 초창기라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1: 네네.
0: 저희 1호 틈새꽃이신 이제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께서는 저희 도움이 여러모로 좀 되게 큰 어떤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분은 9년 동안 환경 분야 활동가를 하셨고 동시에 인플루언서이시기도 한데
1: 네.
0: 생계를 유지하고 단체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뭐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니면은 대형 마트에 와인 판매 막 매대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를 만나시고 나서 여러 어떤 촬영 외주 영역을 같이 수행하면서 수익화도 좀 해내시고 그리고 환경 쪽 정책 제안도 도와드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스토리나 이런 것도 기사로 남겨드리고 조만간은 이제 유튜브에 올릴 인터뷰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선거 시즌에 벌여지는 현수막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마랫자루로 리폼을 해서 수해 지역에 모래주머니로 전달하는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런 봉사 현장들을 가서 공짜로 촬영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날 때마다 되게 반갑고 기쁜 동료 사이가 됐고 저도 앞으로도 도움 필요하면 뭐든지 나설 수 있는 공익활동 도움이가 되고자 합니다.
1: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아직 그 N호 아직은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틈새꽃 재활동을 보면 굉장히 막 반응이 뜨겁지 않은가요?
0: 저희가 반응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까지 얻지 못했고요.
1: 네.
0: 유명해지진 않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국악방송에 나왔으니까.
1: 곧 예, 전국으로.
0: 곧 유명해지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 공익저널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부대표님이 언론 쪽에 관심이 있고, 그죠?
0: 네. 실제로 기자 일을 몇 년 정도 했습니다.
1: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언론 프로젝트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건가요?
0: 그러니까 공익저널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1: 네.
0: 그 기성의 어떤 영리적인 언론들이 조회수가 되는 이슈 아니면 이제 광고를 주는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움되는 기사만 쓰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꼭 자극적인 어떤 정치권 얘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류 밖에서 사회 균형을 메꾸기 위해 분투하는 공익적인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1: 네.
0: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발췌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1: 네.
0: 데스크가 뉴스 가치가 없다면서 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활동만을 위한 매체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활동가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언론이라는 콘셉트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 구성원들이 다 본업이 있고
1: 네네.
0: 그 와중에 매체를 겸직한다는 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냈다가 바로 내리고 대신 대안적인 공익적인 저널리즘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 전반의 틈새에 대한 기사

0: 자도 쓰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이 외면하는 사학지대 공익 현장들을 기사나 영상 같은 것으로 조명하고자 해요. 그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분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조력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노틈새꽃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애노틈새꽃이란 연재명으로 기사도 연재를 오마이뉴스나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1: 저 지금 너무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말 모두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공익 채널 프로젝트라고 하면
0: 공익 채널, 예.
1: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오히려 제목은 사익 채널처럼 뭔가 자극적인 제목처럼 나쁜 제목을 붙이고 좋은 내용을 계속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요?
0: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전략이군요. 제가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1: 그냥 저는 이게 네. 정말 공익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공익이라고 앞에 내거는 순간 공익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기사 같은 거 쓸 때는 네. 되게 공익에 관심이 있든 없든 다들 이거 흥미로운데 싶을 만한 제목을 짓고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네. 좀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네.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고 열어보면 공익이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
0: 아, 그건 좀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서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네. 근데 보니까 당사자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었거든요.
0: 예.
1: 공익 저널이 당사자 언론 협의회 이런 거를 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표인 곳은 아니고요.
1: 네.
0: 다 같이 함께 그냥 서로 돕는 공동체예요.
1: 아.
0: 최근에 이제 청소년 당사자 언론이 토끼풀 여기도 여기 나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대학생 당사자 언론인 대학관리 막 이런 곳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기성 언론이 이런 시민들에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언론 활동을 하면서 어떤 대항적인 공론자를 만들게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죠.
1: 네.
0: 하지만 이분들이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충분한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근데 프로 저널리스트들은 이들을 보도 소재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1: 네네.
0: 직접 연대하면서 도울 의향은 없거든요. 선을 좀 그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당사자 언론끼리 필요할 때마다 돕고 챙기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를테면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 언론 네트워크가 청소년 언론인에게 수강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그리고 현업에 있었던 저희 공익 저널이 도제식으로 영상 촬영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1: 네.
0: 나중에는 뭐 느린이 뉴스나 마인드포스트 같은 다른 당사자 언론들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에 어떤 거 다루셨어요?
0: 그 당사자 언론으로서 말씀이세요? 아니면 공익저널에서? 공익저널에서 최근에 다룬 기사로는 방금 오늘 아침에는
1: 네.
0: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에 관한 시리즈 기사를 냈고요.
1: 네.
0: 그래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나 공교육 밖의 청소년에게 차별적인 예산 같은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애노틈새꽃 연재를 네. 통해서 사학지대 공익활동가분들의 서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청각 접근성 개선을 이뤄낸 K-POP 이제 공연장의 네. 사회공헌 성과 같은 것도 담기도 했었고요.
1: 네.
0: 그리고 AI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공론장 같은 걸 아카이브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들끼리 만든 봉사단체가 MZ 세대 사이에서 엄청 크게 흥행한 이야기 같은 것도 다룹니다.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뭐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해낸 비영리 스타트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첨예하게 가자면 올림픽 공원에서 참정권 시위라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교정 시설에서 대체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첨예한 어떤 이슈들도 다루면서 시민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네, 여기 이거 정책 배틀 청청 이거 있더라고요.
0: 예.
1: 이거 뭐예요?
0: 아, 이거는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1: 청년의 경청 요건 거군요.
0: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정책 배틀 청청이라고 하는데 네. 공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청년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정책 현안을 치열하게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0: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중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나 파티 타운홀 같은 데 참여를 하면서 투표 그리고 댓글로 의견 개진을 실시간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그 채용차별방지법, 선거권 연령 하향, 그리고 교권보호구 신설 같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이게 사회적 소통자 파티가 기획을 주도를 하시고요. 네. 대화관리가 섭외와 진행을 맡고 저희는 현장에서 라이브 스트림하고 기사화하고 그리고 뉴스 펀캐스트라는 프로덕션에서는 장소 대관과 자문을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곳이 서로 막 금전적 대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우리 좋은 거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 그렇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것도 오래 하기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그 서로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걸 만들어봐야 되는데 혼자 각자 하려면 돈 드니까 네. 서로의 역량을 모아서 하면은 돈이 안 들어.
1: 역량 품앗이로.
0: 그렇죠. 네. 품앗이죠. 이것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서로가 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1: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물론 비영리라는 건 아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든 활동비라도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나요?
0: 파티에서 네. 이제 그 섭외된 패널 분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운영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장비 대여비 정도는 좀 도와주시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외부의 지원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제 영업을 다녀야겠죠.
1: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외부의 이런 지원으로 후원으로 이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 3화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네네. 이제 4화, 5화 가면서부터는 저희가 뭐 어떤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라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뭐 어떤 미디어 디자인이나 이런 데 어필하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렇지만 그 사회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잘 탄탄하게 잘 운영되는 그런 국가를 보면 비영리 시민단체인데도 수익을 내는 곳이 있잖아요.
0: 예.
1: 뭐 모델로 하고 있는 뭐 있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좀 계획이 있으세요?
0: 일단은 저희가 갓 태어난 단체잖아요.
1: 네.
0: 가진 거라고 고유보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도 이게 본업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1: 네.
0: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원금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활동비도 각자 개인 사비로 지출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최근에는 다정한 기금이라는 사업도 따내면서 파일럿 사업을 할 숨통이 좀 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CMS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기 후원을 네.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1: 네.
0: 그러면 후원 회원도 받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네. 만약에 저희가 좀 우리 사회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네. 하시면은 함께해 주시고 이제 1년에 한번 같이 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시는 게 되게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틈새꽃을 여러분 유념해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톤의 그린애플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리딩톤의 그린 애플 들으셨고요. 함께 걷는 길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도우미로 일하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틈새꽃의 차종관 부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3월에 만들어졌지만 벌써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1: 저는 사실 틈새꽃을 만들면서 네. 이걸 본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되게 아등바등 좀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0: 네.
1: 사실 지금 미션에 부합하는 활동 방향을 찾아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0: 네.
1: 후원자를 모을 만큼 훌륭한 가치 제안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최근에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0: 네.
1: 그 점이 좀 못내 아쉽지만 언젠가는 본업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평일 저녁과 주말 짬을 내면서 그리고 활동 방향을 명확히 찾아서 좀 성과를 검증하다 보면 그리고 시민들분들께 좀 어필을 하다 보면 먼 미래에는 충분히 후원자를 모아서 좀 독립해서 인건비를 쓰는 날도 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제가 이 부대표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인터뷰에서 존버와 킵고잉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계신 건가요?
1: 사실 존버라는 단어가 이게 방송에서 탈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0: 우리 괜찮습니다. 괜찮죠, 피디님? 네, 뭐 굉장히 열심히 버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존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네, 맞죠, 대표님?
1: 아, 그렇습니다.
0: 네. 네, 네.
1: 상상하시기 나름의 네.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 의미를 좀 더 들어볼까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어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는 되게 막 길고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막 끝나지 않는 새벽에 있는 것 같고.
0: 네.
1: 하지만 열심히 끈질기게 버티다 보면
0: 네.
1: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네. 대해서만 몰두하고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면
0: 네.
1: 어느 순간 터널을 뚫어내고 나와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매일이 좀 힘겨웠고 우울했었는데
0: 네.
1: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걸 설레이면서 또 무슨 작당을 해볼까 기대하면서 좀 지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존버와 킥고잉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저라는 어떤 정신을 좀 지탱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존재는 버틴다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우리 PD님이 그러시네요. 존재는 버틴다.
1: 예.
0: 존재는 계속 간다. Keep 예. going이다.
1: 예.
0: 네.
1: 정확합니다.
0: 어떠세요? 이 공익저널 편집위원장이시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로 이 공익저널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나요? 저는 아까 대체 무슨 일이? 뭐 이렇게 좀 뭔가 자극적인 채널로 이름을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공익적인 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네, 어떤 프로젝트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나요?

0: 사실 저는 그 성우님의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 수렴하겠지만 사실 자극적인 맛보다는 약간
1: 네.
0: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1: 그렇죠.
0: 미디어도 되게 무해한 미디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1: 네, 사실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은 편집위원 한두 명이서 그냥 기사와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뉴스 같이 동감하는 더욱 많은 동료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꼭 저희의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공익활동가라면 자신의 관점을 발견한 어떤 사회의 문제나 뭐 목소리들에 대해서 기고해 주셔도 영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뉴스 가치를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의 독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런 대안적인 저널리즘 이어갈 수 있다라는
1: 네.
0: 말씀드립니다.
1: 틈새꽃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지 부대표로서의 포부도 좀 여쭤보려고요.
0: 저희 단체 비전이 엄청나게 거창합니다.
1: 네.
0: 그 임팩트 생태계 파일을 키워서 누구나 자신의 일상 속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이제 세계 어떤 지구의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이제 그걸 달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가 최종 목표예요. 지금은 정말 작고 귀여운 비영리 단체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비전 시즌에 다가올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위원 또 조만간 모집을 할 예정인데 각자의 삶을 살면서 조금씩 시간 여유가 나는 정도로만 좀 투자를 해주시면 그게 사각지대 공익활동가들에게 좀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좀 자신이 좋아하거나 전문 영역 있는 부분에서 기여해주시면 된 거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공익적인 어떤 다큐멘터리에 대한 GB를 열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뭐 내가 뭐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은 뭐그 이제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이제 급식 봉사를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1: 네.
0: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 아니면은 어떤 전문 역량, 좋아하는 거 취미 이런 것들의 공익 활동을 승화시킬 수 있으니까 저희를 좀 만나러 와주시라.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께 저희 같이 알릴 테니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그 작은 틈새에서 피어난 꽃이 어떤 바람을 타고 씨앗을 퍼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비전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혐오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리고 그런 지구를 만들 수
1: 네.
0: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1: 제가 그 편집위원장님께도 여쭤보고 부대표님께도 여쭤봤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개인으로서의 어떤 활동 방향, 삶의 방향, 아니면 이루고 싶은 것? 네. 차종관 개인으로? 네.
0: 제 10대와 20대를 돌이켜보면 사실 되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늘 그런 시기들이었는데요.
1: 네.
0: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버텨서 어떻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30대가 된 지금은 사실 되게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건강하고 현재 누리는 일상과 추구하는 가치들도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을 어찌 보면 과거의 실현에서 구해낸 것 같기도 해요. 남을 도우면서 저 자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대로 쭉 가고 싶어요. 그 미션은 물론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의 성과나 활동 방향도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공익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 변화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잔뜩 기뻐하고 보람찬 삶을 좀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뭐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죽기 직전까지 이런 공익 활동을 하면서 후회 없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우리 차종관 부대표님이 이그 인생을 아마 자신을 틈새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균열 때문이 아니라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다는 20대의 어떤 힘든 어떤 나날 속에서 뚫고 나와서 지금은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0: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사실 원래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꽃이었는데 아스팔트를 뚫고 나갈 만큼 제가 좀 많이 존버와 기꺼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 부분을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네요. 어딘가에서 혼자 애쓰는 활동가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네.
0: 사실 틈새꽃을 이 이제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 네.
0: 저희가 내년 초까지 효과적인 활동 방향을 살펴보는 파일럿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빠르게 임팩트를 키워볼 테니까 저희 소식을 계속 접해 주시고 이제 애노틈새꽃으로도 함께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시민분들께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결국 여러분의 일상

0: 세상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진할 테니 앞으로도 저희 이야기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틈새곳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사각지대에도 틈새에도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꽃은 핀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틈새꽃의 차종

밴드의 해금 연주 브리드 듣고 계십니다. 아, 사각지대에도 꽃이 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좀 생기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 힘든 환경을 버티면서 계속 가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가 사라져서 애써 버티지 않아도 온 마을에 꽃이 만발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KTX가 첫 운행을 시작한 게 2004년이었으니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죠.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도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그날 안에 돌아오는 게 당연해졌는데요. 그만큼 편해졌지만 어쩐지 기차를 타는 재미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옛날 완행 열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야 했을 땐 목적지에서가 아니라 기차 안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그러고 보면 여행의 낭만은 지나치는 길가의 풍경에 있는 것이지 어딘가에 빨리 도달해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 인생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빨리 도달하려는 조바심에 이 여행의 핵심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봐야겠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이일주의 소리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로 출발합니다.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교는 조중지 황제라 백주 점구를 맡던 것이었다. 조선에 갔던 무능제비 나오, 논나라 들어갔던 조록제비 나오, 중원에 갔던 맹맥이 나오, 조선에 갔던 현주, 조선에 갔던 제비 자리로 들어올제.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예, 제비 황제 호정어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해졌느냐? 흥부제비 여짜오대 예, 소주가 아리리다.

들었더니 아. 뜻밖의 대명이가 어미까지 모두 다 잡아먹고 다만 저 하나 남은 것이 날개 공부 심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찰칵 부러지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꺼진 흙보 턱대으로 소주 하나도 살았으니 어찌

어명을 어기면 그런 변을 당하느니라. 금년 2월 나갈 적어 그날이 을사일이라. 사불원행이기로 가지 마라 허여도 너 어미 고집으로 나가더니 뺨날 떠났기로 뺨하늘 당했구나. 그러나 흥부씨는 금세의 군자로다. 흥부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본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어라. 삼동을 다 지내고 3월 3일이 가까우니 각색 짐승들이 때를 찾아 발정할 때 다리 봉투의 흥부 제비도 황제전 숙배하니 본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어라.

이래라 나라고는 저기러기 가릴 때를 입에다 물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평산하가리기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정파상의 왕래거니 석양천이 여기로다 휴양봉을 넘어 황룡류 들어가 25년 단약으로 반죽지 쉬어 한족 두견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태궁 강자유라 황황노를 올라가니 황황일고 분부반 백운청

전에 오늘 나간 정반로 장안을 구경하고 청량문대 따라 상단문을 지내 본관을 들어가니 살비롭기 백이로다 교동 700리를 수어

어고 도봉 왕올 때 솟았구나. 눈물이 빈빈 오고 풍속이 휘휘하여 만만세제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

입에 관동을 보소 박씨를 입에다 물고 남대문 밭송 내달아 칠패 팔패 정패 배달이 애국에 흘러 넘어 동작강월 강 승방을 지내요 남태령 고개 넘어 두둑 지엽

속으로 넘는 안듯 눕국 정행의 단추를 불고 송백산에서 넘는 안듯 안으로 벌벌

가기 과연 아. 오색 당사로 가면 흔적 가리롱 하니 맞지 아니 내 집이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르냐 어르시구나 내 집이 강남은 가르지 않던지 어이허이오 다 버리고 누추헌 이내 집을 허이허이 찾아오냐 인심은 교사허요 한번 가면 짓건만 너는 오이 신경에서 내 주위를 찾아오냐 원촌 널 보내고 육향청산 문두연 소식 쩍

0: 이일주의 소리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 함께 들으면서 9월 20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푸짐한 선물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지난주 오프닝에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제리맘님, 안녕하세요. 행복은 큰 게 아니라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하루 지워진 일상, 최선을 다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보내다 보면 저절로 마음과 몸이 건강하며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면 엄청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제리맘님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제리님 말씀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하는 바로 그런 행복 우리 함께 나누실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제리맘님. 그리고 5055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지나고 나면 모두가 그리운 것뿐인데 같이 가는 인생길에 풍류가 좋다 신청곡 남도민요 육자배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5055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요? 귀한 글 보내주신 우리 5055님 다시금 감사드려요. 윤혜석 가시 듯친 붉은 장미님도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좋은 풍류 항상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055님의 신청곡 육자배기인데요.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남도 작가의 대표적인 곡인 육자배기. 진한 개명 성음의 반주와 더불어 구슬픈 명창의 소리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영이 이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육자백이었습니다. 한 곡 더 이어갈게요. 유명철 외 여러분의 연주 남원농악 판꽃 중 채꽃입니다. 남원농악은 크게 가락이 중심이 되는 전꽃과 연희가 강조되는 훅꽃이 있는데요. 채꽃은 전꽃에 포함되어 있는 연희이죠. 일제 꽃을 치고 2채, 3채 꽃 없이 4채, 5채, 6채, 7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남원농악 무형유산 예능보유자셨던 유명철 명인을 중심으로 녹음된 음원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다시 노랫말 본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두메러 꿩 사냥 보내고, 이런 사설로 시작되는 휘몰이 잡가가 있습니다. 사설 첫머리를 따 생매 잡아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사설처럼 잘 훈련된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매사냥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우리 전통 사냥 방식이죠. 하지만 이 생매 잡아라는 노래가 매사냥에 관한 노래는 아닙니다. 이 노래 사설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생매를 잡아서 잘 길들여 꿩사냥을 보내고선 하얀 말을 잘 손질해서 묶어두는 이야기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과연 뭘 하려고 매는 멀리 사냥 보내고 말은 튼튼히 묶어두는 걸까요? 바로 둘째 단락에서 본론이 나오는데요.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이렇게 온 냇가의 고기들을 나열하는 걸 보니 노래 화자는 냇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셋째 단락은 동자야 어디서 날 찾는 선 오거든 이란 말로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수다스럽게 늘어놓는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동자 내가 눈치를 보아 내칠 손님이면 쫓아버리고, 초대할 손님이면 낚시도구와 대나무 칼과 초고추장까지 챙겨서 뒷여울로 데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휘몰이 잡과 생매 잡아를 전병훈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가래길 깻묵주머니 한질방석 택깃깔 초친 고추장 가지고 뒷여울로
1: 휘몰이 잡가 생매 잡아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전병훈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제리맘님의 신청곡이었던 최소연의 소리, 정선 아리랑,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신고상 타령, 궁초댕기 듣고 잠시 후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요도 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앵비의 노래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안에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참여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노래 깔아 딩동댕. 그 다음 5055님도 보내주셨네요. 정답 노래 깔아입니다. 아이고 맞았어요. 그리고 제리맘님 정답 노래 깔아 당연 맞았어요. 그리고 8182님도 보내주셨네요. 경기민요입니다. 노래가락 참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답 사연에 힘이 납니다. 좋은 풍류 잘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자청자는 오늘자 선곡안에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먼저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박경수의 가야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김창조, 한성기에게 전수받은 가락에 독자적인 가락을 더해 약 55분 내외의 산조로 만들어진 가야금 독주곡입니다.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부터 세산조시까지 이어지는 장단 구성과 섬세한 농연, 조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박경서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새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둔 것 같은데 아이 못 찾겠구나.
1: 아버지, 부채 여기 있어요. 부채를 찾으시는 걸 보니 매우 더우셨나 봐요.
0: 그래, 아침에 가을인가 싶더니 아직 낮에는 여름이구나. 여름, 아이고 더워라.
1: 그러니까요, 우조인가 했더니 다시 계면조로 돌아가는 환계락처럼 하루에 계절이 두 개나 공존하네요.
0: 아이고 내 청아, 어거 지난주부터 왜 자꾸 우조가 어쩌고 아 계면조가 어쩌고 그러는데, 아이 도대체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 아 오늘도 풍요사전을 찾아봐야겠구나.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에는 우조와 계면조라는 두 개의 악조가 쓰이죠. 오늘은 이 중에 먼저 우조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사실 우조라는 이름은 우리 전통음악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건 가곡이나 풍류음악에 쓰인 우조와 판소리나 산조에 쓰인 우조가 대표적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우조는 가곡이나 풍류음악에 쓰인 우조입니다. 이 가곡의 우조는 사실 우조평조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앞에 쓰인 우조는 중심음의 높낮이를 나타내고 뒤에 쓰인 평조는 음계나 선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양음악에서 예를 들면 다장조라는 말에서 다가 중심음을 말해주고 장조가 음계를 말해주는 것과 비슷하죠. 서양음악의 장조와 단조처럼 우리 전통음악에는 평조와 계면조라는 두 가지 선법이 대표적으로 쓰여왔는데요. 그러니까 우조평조는 일단 평조 선법이 쓰인 악조고요. 그 앞에 중심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우조라는 말은 중심음이 높다는 뜻입니다. 우조에서 시옷 받침이 탈락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지겠죠? 1600년대에 발간된 악보집에만 해도 중심음이 높은 우조평조와 함께 중심음이 평양이 낮은 평조평조도 가곡의 악조로 쓰였었지만 지금은 우조평조만 남아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줄임말인 우조가 평조선법을 대표하는 악조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김월화의 노래로 여창 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곡의 악곡명을 소개할 땐 먼저 남창인지 여창인지 그 다음엔 우조인지 개면조인지를 명시하고 악곡명과 가사 첫머리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죠. 사실 우락이라는 악곡명 안에 이미 우조의 락이라는 의미가 숨어있기도 한데요. 이 우조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오늘 풍녀사전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다음 주말부터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질 특집 방송으로 인해 풍류가 좋다는 다음 한 주 쉬어갑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2주 후 토요일 풍류가 좋다에 다시 찾아올게요. 마지막 곡으로 윤윤석 외 여러분의 연주 꽹가리 신하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세종대의 음악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 하나가 맹사성인데요. 맹사성은 소탈하고 단정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조선시대 청백리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음률의 정통에서 음악과 관련한 중요한 일에는 늘 맹사성이 추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맹사성이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아 가게 됐는데요. 당시 영의정 하류는 맹사성이 멀리 떠나면 조선의 음악이 제대로 유지되기 힘드니 그대로 머무르게 해달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만큼 맹사성은 조선 전기, 국가의 음악을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관습도감 제조로 일하면서 국가적으로 쓰이는 음악을 관장했고요. 어지러워진 음악의 질서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이 맹사성이 연주를 잘하는 악기 중에 대금이 있는데요. 오늘 산책길은 대금 소리 들으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경풍년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연주입니다.

병풍년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조선 전기의 청백리이자 음료를 잘 아는 인물, 관습도감 제조도 지냈던 맹사성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맹사성이 적을 잘 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적은 피리적자를 쓰고 있어서 요즘 말하는 피리를 잘 불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금이란 악기를 표시할 때도 이 피리적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맹사성이 잘 불었다는 건 바로 대금이었던 건데요.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조선 전기 국가음악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맹사성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그가 연주를 잘했던 악기 대금소리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곡 감상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이아람이 연주하는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곡을 들어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 한주안으로 이어진 가락을 서용석이 이어받아 완성한 산조인데요. 명인의 음악성이 풍부한 만큼 짜임새 있는 가락이 다양한 조의 변화와 더불어 전개되고 있고요. 선율이나 장단, 리듬 구성이 충실해서 산조의 음악을 충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조입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양은 우조와 계면조로 바뀌는 조 변화의 묘미가 좋습니다. 진양만이 지닌 선율의 유장미가 청의 울림을 통해 잘 드러나고요. 또 중몰이는 곡 중간에 종지 형태가 자주 나와서 간략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중몰이의 경우 초반부에 나오는 본청 우조 부분, 이 부분이 참 호방하면서도 장엄한 그런 멋이 있고요. 작은 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드러내서 마치 시나위를 듣는 듯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자진몰이는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에서 이 판소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정박대로 차근차근 곡조를 쌓아 올려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박자를 늘어뜨려서 이완시키다가 다시 정박을 찾아가서 감상의 묘미가 있고요. 연주자도 이 부분을 연주할 때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들으실 이아람의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올해죠. 2026년 6월에 이아람의 두 번째 음반으로 발매된 음원입니다. 전체 연주 시간을 보면 진양과 중몰이가 비슷한 시간이 소요돼서 진양 16분, 중몰이 15분 정도고요. 중중몰이 10분, 자진몰이 9분 남짓돼서 전체 연주 시간 51분 48초입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 이아람의 대금, 황민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전체 51분 48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이아람의 대금, 황민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아람 서용석류 대금산조라는 이름으로 올해죠. 2026년 6월에 발매된 음원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대금 연주자 이아람은 2008년에 있었던 대금산조 다섯 유파전에서 처음으로 한범수류 대금산조 전바탕을 선보인 이후 2018년에는 국립국악원 목요풍류 무대에서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바탕과 시나위를 연주했고요. 이후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산조대전, 또 남산골 한옥 콘서트, 그리고 야기 스튜디오 공연 시리즈 이아람 살아가다 등 중요 무대에서 대금산조 전바탕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은 대금 연주자와 장구 연주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연주하는 퓨어 레코딩 방식으로 녹음된 자료였고요. 지난 2002년에 나온 황규일 체보 증보 서용석류 대금산조에 실린 악보를 바탕으로 연주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이아람의 서용석류 대금산조

먼저 전곡 들으셨고요. 전곡 감상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가야금 병창 장부가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장부는 대장부를 말하죠. 이 노랫말에 대장부 허랑허여 부귀공명을 하직하고 삼척동 일필녀로 승지강산을 유람할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장부가 부귀와 공명을 하직하고 승지강산을 유람하면서 온갖 풍류를 즐긴다 이런 내용의 음악입니다. 장부가는 단가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단가 장부가를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부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경기 신화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음이 함께하는 음악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날 경기도 도당굿의 보유자셨던 조한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악사들이 함께하는 연주입니다. 경기 신화위 듣겠습니다.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참 고풍스러우면서도 짜임새 있는 그런 시나윗가락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악기 간의 조화 그리고 구음의 멋스러움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많이 하시지도 않았지만 간간이 나오는 구음 멋스러웠죠.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서도 입창 산타령 준비했습니다. 서도 산타령은 네 곡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곡이 놀량, 둘째 곡이 앞산타령, 이 앞산타령은 사거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뒷산타령, 뒷산타령은 중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이 경발림인데요. 경발림은 자진산타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곡으로 이루어진 곡이 서도 선소리 산타령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까지 세 곡을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지숙, 신정의 오복녀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마는 가자고 내 굽을 땅기당 치는데 임은 옥수를 부여잡고 낙루 탄식만 한다. 우지를 말아라, 우지를 말아라. 내가 진정코 우지를 말아라. 너무나 울기만 하여도 정만 떨어진다. 얍산타령에 나오는 노랫말인데요. 가려고 하는 백마 그리고 이별이 아쉬운 임의 모습이 애처롭죠. 이 서도민요.

놀량, 앞산 타령, 뒷산 타령 들으셨는데요. 유지숙, 신정의 오복녀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노랫말 하나하나에 새겨볼 내용이 많습니다만 자연의 경관을 노래하는 내용, 이별의 정한과 아픔, 그리움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승무 반주음악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승무 반주 음악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조선 전기의 청백리 맹사성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그가 지은 연시조 강호사시가를 보면 가을의 한가한 풍경을 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의 가을이더니 고길리마다 살져 있다. 작은 배에 그물 실어 흘러띄워 버려두니 이 몸이 이처럼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이 고기마다 살져 있는 가을강, 그 강에 그물 실은 작은 배를 한 척 띄워두고 한가롭게 나날을 보내는 그런 한가로움, 우리 오늘 같은 일요일에도 누릴 수 있겠죠.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0: 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관가에서 노자를 주니 신봉사가 노자를 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디 신봉사 좋아라 신봉사 좋아라 을 씻구나요.

영감 속이 어찌 그렇게 속이 얕소? 네 속은 땅뚜기 같다. 영감 속 보려고 내가 그랬지. 참으로 그렇게 안 돼요. 같이 올라갑시다.

여보 뺑파 그만 일어나서 삼복도에 20-30리 걸어가다가 조반을 먹고 벌써 황성을 올라가세. 여보 주인 우리 마누라 봤소? 아, 젊은 봉사하고 벌써 떠났소. 멋이 어쩌고 어쩌 녀석? 날 보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 봉사 혹은 내오가인 줄 알았지. 영감하고 내오가인 줄 알았소.

새끼 호리나 바싹 깨물어 갈련. 예,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예, 인사불사 생각한다. 날이 차차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며 우리를 맞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젊은 직원들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식당 사장님이 가게에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일부 손님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만 너그럽게 대해주십시오. 그 안내문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스스로 자립하고자 일터에 나온 사회 초년생들이니까 혹시 실수하더라도 기성세대가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처음인 때가 있었잖아요. 초보를 몰아붙이는 사회보다 그 서툼을 배움의 시간으로 기다려주는 사회가 훨씬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이들에게 고마워요. 아유,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런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서도 작가 초로 인생입니다. 소리의 박일엽입니다.

다시 오기 어려워라. 운주유학 창자방과 동남제풍 제갈공명 경천위지 무궁조와 용찬만갑하여

집에서 병토제를 지낼 적에 어동 육서 홍동 백서 좌포에 늘어놓고 7, 8천

0: 대다.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서도 잡가 초로 인생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일엽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그 사회 초년생들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처음 사회를 배우는 이들이 많겠죠. 뭐 돈을 버는 법도 배우지만 사람을 대하는 법, 또 일터의 질서,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말을 듣고 무시당하고 작은 실수 하나로 크게 상처를 받는다면 사회라는 곳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질까요? 한 구인 구직 사이트 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 꽤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보를 다그치기보다 기다려주는 마음,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해볼 기회를 주는 넉넉함, 그런 것들이 쌓여야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보셨으면 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사회생활을 덜 외롭게, 더 씩씩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는 도들볕 우리 음악과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 다채로운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풍경 소리 그리고 세대 간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심청가 중 뺑덕인의 도망 대목입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입니다.
2: 이렇듯 울음을 우러노니 뺑디기네가 살망을 한번 펴보는디. 아이고 여보 영감, 어쩐 일인지 저 지난달부터 몸구슬이 딱 거르더니 밥맛은 도무지 없고 신금만 꼭 구미 당겨 살구 좀 사 먹은 것이 먹기서 알마나 먹었다요. 살구 쓸겁소. 물색 모르는 신봉사 그 말이는 구미 당겨 아니요 뺑디기네 저 지난달부터며. 아 그러면 그 택이 쓸라네 배.
3: 그렇지.
2: 아 그 남녀가 아니 무엇이거나 수눈먼 딸 자식이라도 그 하나 낳기만 하게.
3: 그렇지.
2: 그것이 그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원 세상이 살구 씨가 일곱 섬이라니 신걸 그렇게 많이 퍼먹고 그놈의 자석놈 나트라도 신동 모르져서 쓸까 몰라. 이리 돼요. 그 고장에서 남북구로 얻어먹을 수 없다 하고 뺑디기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가다가 주막

0: 담자를 쪼고
1: 좋다.
0: 뺑덕이네 몹쓸 여론
1: 하시고
0: 주방 근처 사는 봉사 중에 제일 젊은 황봉사는 벌써

0: 할시군.
1: 그때요 신봉사는
0: 다
1: 초전역장 훨씬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무리 만져봐도 뺑파가 없느니라. 아유 뺑득이네. 뺑파. 아이고 어디 갔는가?
0: 아 좋지.
1: 이 구석 저 구석을 쳐듬는구나.
0: 다.
1: 시.

0: 그렇지.
1: 눈먼 간장과 변장을 하면 여보내여 소신 제도가 조용히 자는 게 도리 옳지. 한밤중에 장난을

0: 아무리 더도 봐도 뺑딩이네가 없는지라. 신봉사 방주 가지고 여보 주인, 그 우리 마누라 안에 안 들어갔소? 아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자던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오?
1: 아이고.
0: 주인이 찾아줘야지. 아 같이 자던 그 여인 어떤 봉사와 새벽질 친다고 벌써 떠나던디오.
1: 좋지.
0: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쩌? 아이고 인연 같구나. 아, 아유.

0: 어쩔 거나.
1: 좋지.
0: 하하.
1: 하.
0: 땡도에게 내가 갔네 그리워.
1: 하. 하. 좋지.
0: 얘기해 전화. 은혜 없고 사정 없는 연연아.
1: 아, 좋지.
0: 당초에 네가 버릴 테면
1: 아시고
0: 있던 데서 남아다 그지.
1: 아, 좋지.
0: 수백 타양에 왔어 날 부그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었느냐 연연아. 이게 전화 몹쓸려라
1: 하시고
0: 뱀도 고무마 잘 까고라.
1: 아, 좋지.
0: 안 못 보는 이 병신이.
1: 아, 아, 좋지.
0: 항상 저희 먼 먼길을 막지 소양 어찌를 갈 거나.
1: 하시고
0: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1: 하, 좋지.
0: 순인군은 성인.

0: 그렇지.
1: 애기순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 갈려.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하고 얌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았고 출천태요 내 딸 심청 생이별도 오고 살았는데 내가 다시 인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은 쇠돌입니다.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날이 차차 밝고 오니
0: 아, 좋지.
1: 주인을 불러서 하래 닦고
0: 다 제
1: 행정을 챙겨치고 황성길을 올라간다.
0: 하시고
1: 주막 밖을 나서더니
0: 좋지.
1: 그래도 생각이 나서
0: 아치고.
1: 뺑생한 말 간고도 없고 뺑덕이 내를 부르는
0: 좋지.
1: 그 자리에 벌썩 저리 앉더니 뺑덕이네.
0: 아치고.
1: 뺑덕이네. 이게 천하 몹쓸려나. 네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이 먼 길을 어이 자주 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깊거든면 앞에는 무슨 산지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디 채채 분별한 못하는 병신이 어이 차려서 가잔 말이냐
0: 하시고
1: 새만 부르르르르르
0: 하시고 아,
1: 날아가도 뱅 그게 내 것이 모르고
0: 좋지.

0: 아, 좋지.
1: 땡득이네. 모지고도야 속헌년 눈뜬 가장 배반기도
0: 하시고
1: 사람 치고는 못 올 텐디 눈 어두운 날 버리고
0: 좋지.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1년에 발매된 지순자 심상남의 산조 병.

연주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곡, 가야금으로 연주한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이생강류와 함께 현대 대금산조의 두 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유파인데요. 이생강류는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장르고 서용석류는 남도 음악의 뿌리를 두고 가락의 짜임새를 판소리처럼 자연스럽게 엮어낸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의 감상 포인트는 바로 이 대금산조를 가야금으로 연주한다는 것인데요. 연주를 맡은 지순자 명인은 경기 무속음악의 대가인 고 지영희 선생과 가야금 명인 고 성금년 선생의 딸로 태어날 때부터 전통음악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가야금 산조를 사사하며 성금년류 가야금 산조를 계승해왔고 현재는 지영희 민속음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순자의 가야금 최희연의 장구반주로 듣습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가야금으로 연주한 서용석류 대금산조 듣고 오시죠.

차분하고 담백하게 전해졌습니다. 지순자 명인의 가야금, 최희연의 장구반주로 가야금으로 연주한 서영성류 대금산조 긴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헌천수입니다. 양금의 조유회, 단소의 최조병입니다.

헌천수 들으셨습니다. 양금의 조유회, 단소의 체조병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올해는 독감 소식이 평소보다 일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의심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더불어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8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 모임과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감염에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도 순차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접종이 시작되는 대상은 과거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한 번만 맞은 적이 있는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 75세 이상부터는 연령대별로 순서대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한 목적은요, 감염 위험을 낮추고 혹시 감염되더라도 입원이나 사망 같은 중증으로 가는 위험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접종한 후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기까지 보통 약 2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행이 더 심해지면 맞아야지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확인하고 접종하는 편이 좋겠죠. 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정이 시작되면 코로나19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 상태나 치료 중인 병이 있다면 접종 당일 의료진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요,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 가족 간의 접촉이 더 많아지는 만큼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요, 마스크를 쓰고 손도 자주 씻어주고요. 실내는 잠깐씩이라도 꼭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개면조 계락, 바람도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영기, 검은고의 이재화입니다.

0: 들려드린 곡은 개면조 계락 바람도였습니다. 노래의 김영기, 검은고의 이재화였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개넋두리 준비했는데요. 소리의 전병훈입니다.
1: 이게 뭔고 하니 개 얘기 같다.

0: 애구나 들어왔다.
1: 아 누구십니까?
0: 살아생전 갖고 사우영천 갖고
1: 아울소
0: 전하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장생불사를 헐 줄 알았더니 천명이 이뿐이든지
1: 아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0: 임형세를 허였는지 내가 네 할아버지다
1: 아울소
0: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옥천당을 보량이면
1: 아 사진을
0: 사진

0: 대다리요.
1: 옳다. 일상 출입구멍이 개구멍이요.
0: 아, 옳소.
1: 정월이라 대보름날이면 액맥이냐 물것 괜타고 그날은 누룽밥 한 술도 한이 주고 왼쪽을 굶기는구나.
0: 아, 배고파 잘 갔어.
1: 진지 잡수는 밥상 보량이면 나는 5첩반상 7첩반상 몽땅 10상 종자상 8선상이다. 먼어도 너희 할아버지 잡수는 밥상은 노름꾼들이 아느니라 골패 32짝에 채소 같은 아, 나무 기용통이 밥상이요.
0: 아,
1: 일본 요리니 정요리니 조선 요리니 양요리니 진수 성찬 고량진 미용 미봉 당이 담아넣어도 나는 보통으로 먹는 건 평생 소원이 누룽지요.
0: 아울소이다.
1: 아이 얘기 들으면 거 서럽지 않겠냐?
0: 아이!
1: 너희 할머니가 또 들어왔다.
0: 아니가 들었고 댕겨놓은 그 할머니구나.
1: 다 소명어다. 원수의 자식은 여러 남매라. 노랭이, 흰둥이, 검둥이, 바둑이, 장돌뱅이, 호박개, 하루롱이, 다루롱이.
0: 아, 그렇지.
1: 여러 남매를 박조가리에 남겨 담고 너희 여러 남매 기르느라 생일잔치집 겉목짐 갈비떼 신세도 많이 졌네.
0: 아울쏘이다.
1: 원통하고 서른지고 이내 신세 서른지고 1년 12달 과년은 13달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으니 요런 신세가 어디 있나.
0: 안녕히 가시오.
1: 아울쏘이다.

0: 들어왔다.
1: 아, 또 누구십니까?
0: 아까 들어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다.
1: 반갑습니다.
0: 1년은 12달, 과년은 16달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어. 1년 12달 더 잡으면 어느 때가 어느 때일러냐.
1: 아, 그렇지.
0: 정월이

0: 집진해 노니 왠가 짐승이 살아난다. 빈대이는 발섯을 물고 파리는 털끝마다 꿰어들 적에 날은 더운데 몸으로 벗지 못하고 온유월 삼복 중에 잠을 자면은 꿈에 호랭이만 불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승상댁 십리골 친구들이 삽가중 후려들고 대면서 쫓을 적에 행기를 나가면은 반찬가게 종파가 무섭고
1: 안 그러갔어
0: 집안에 들어오면 장독대 된장이 무섭고
1: 그렇고 말고요
0: 우리 주인님이 몇 해 기르던 공 없이 단돈양의 부관에서 서른양에 다 팔아먹었네
1: 너무 싸게 팔았어
0: 이내 몸 죽어질 적에 내 죽어도 가다는 어지
1: 아울수이다
0: 올개미를 버쩍 주면 주석골이 귀 뒤에가 붙으니 금관자또의 품 가선대부에서 돌아갔네
1: 사유영광은 지냈어?
0: 이내 몸 죽어지니 너희 여러 남매 정신 하나 왔다
1: 아울쏘
0: 첫째 자식 둘째 자식은 염색감 맡은

1부 마무리곡 개넋두리였습니다. 소리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낮에 만나는 수원 화성은 성곽을 따라 천천히 걷는 맛이 있는데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이 익숙한 성곽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한 2026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가 지난 토요일인 9월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10월 6일 화요일까지 수원 화성 화서문과 장안공원 장안문 일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주제는 새빛 동락, 수원 화성 빛으로 피어나다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 볼 곳은요, 수원 화성의 서문인 화서문입니다. 이 화서문은 성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무대가 되는데요. 수원 화성의 축성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빛과 영상, 공연이 어우러진 초대형 미디어 아트로 펼쳐집니다. 화서문 미디어 아트는 매일 저녁 7시 30분, 8시 30분, 9시 30분 이렇게 하루 세 차례 상영되고 한 회 상영 시간은 약 35분 정도입니다. 화서문에서 메인 작품을 보신 뒤에는요, 장안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안공원에는 직접 반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안문에서는 옹성을 활용한 조명과 음향, 특수 효과가 어우러져 수원 화성의 이야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립니다. 화서문에서 장안공원, 장안문까지 이어지는 길은 넉넉히 산책하듯 둘러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가을밤 데이트 코스를 찾는 분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색다른 나들이를 계획하는 분들에게도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수원 아리랑입니다. 소리의 김다미 외 여러분입니다.

수원아리랑 잘 들으셨습니까? 서리의 김다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요. 아쟁과 관현악 영원 속으로입니다. 작곡가 유은선은 공연을 준비하던 중 어머니를 떠나보낸 마음을 담아 곡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음악이 되길 바라며 영원 속으로라는 제목을 새롭게 붙였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작곡 아쟁과 관현악 영원 속으로 신현식의 아쟁 프로젝트 국악관현악단 다스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18분의 긴 호흡입니다.

신현식의 아쟁과 프로젝트 국악관현악단 다스름의 연주로 들으신 아쟁과 관현악 영원 속으로였습니다. 계속해서 꿈속에서 들려드리죠. 검은고 연주의 오경자입니다.

꿈속에서 들으셨습니다. 검은고 연주의 오경자였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한때는 스타 연예인들에게 신비주의라는 말이 꽤 중요했습니다. 무대 위에선 완벽하게 노래하고 춤추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는 뭘 먹는지 집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기 어려웠죠. 그런데 요즘 아이돌들을 보면요. 팬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대에서는 빈틈없이 멋지지만 사석에서는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고 멤버끼리 서로 놀리다가 웃음이 터지고 또 지쳐서 소파에 늘어져 있는 모습까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요즘 최고 화제인 걸그룹 리센느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거제 야호로 유명해진 리센느는 리더인 멤버 원희가 만든 동영상 채널에서 원희를 비롯한 멤버들이 평소 성격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인기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팬들이 그런 일상 영상들을 보다가 그럼 이 친구들 노래는 어떻지 하고 뒤늦게 음악을 찾아 듣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노래와 무대를 보고 그 가수가 궁금해졌다면 이제는 사람을 먼저 좋아하게 된 뒤에 노래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걸그룹 엔믹스의 멤버인 오혜원도 비슷합니다. 예쁜 표정만 보여주기보다 각종 체험 예능에서 능청스럽게 농담하고 유행하는 말도 척척 받아치고 때로는 얼굴을 한껏 망가뜨려서 웃음을 선사합니다. 예전 기준이라면 아니 아이돌이 저래도 되나 싶을 장면이 지금은 오히려 아, 저 친구 참 재밌네 하는 매력이 된 겁니다. 그럼 요즘 3, 4세대들은 왜 이렇게 빈틈없는 스타보다 털털한 모습에 열광하는 걸까요? 음악 한 곡 듣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아침의 노래입니다. 노래의 송소희입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아침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예전과는 달라진 아이돌 호감 공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돌에게 솔직함이 하나의 매력이 된 데는 우리가 SNS나 쇼폼 콘텐츠들을 통해서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음악방송 몇 분 또 예능 프로그램 한두 시간이 스타를 만나는 거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라이브 방송과 자체 영상, 짧은 영상까지 매일 쏟아집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카메라가 길게 따라다니는데 언제나 멋진 말만 하고 완벽한 표정만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팬들도 이제는 완벽함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걸그룹의 멤버는요, 무대에서 완벽한 가창력을 보여주지만 평소에는 생각나는 말을 그대로 툭툭 내놓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엉뚱함이 오히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매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감춰야 할 법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본인들이 먼저 꺼내놓으니까 멀리 있던 스타가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망가지는 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반기는 건요, 이것도 계산된 모습 아닐까 싶은 장면.

면보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싶은 자연스러운 순간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이건 아이돌만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야 단정한 모습, 좋은 인상이 먼저 들어오지만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조금 실수도 하고 또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자기답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스타를 바라보는 눈도 어쩌면 그렇게 달라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결국 사람 마음을 붙잡는 데는 사람다운 모습, 털털하고 진솔한 모습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Little Lights in Your Heart입니다. 해금 연주의 꽃별입니다.

꽃별의 해금 연주로 Little Lights in Your Heart 들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4의 문화 차이, 시각 차이를 알아보고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곡은 제3의 시간입니다. 연주의 그림, 노래의 이자람입니다.

0: 떠나지 않게.
1: 마무리 곡 제3의 시간이었습니다. 연주의 그림, 노래의 이자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오래된 극장과 골목 안 노포들, 저녁이면 불이 켜지는 포장마차까지 바로 종로 3가의 익숙한 풍경이죠. 요즘 이 종로 3가에 포장마차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골목골목으로 공방과 예쁜 가게들까지 들어서면서 또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종로 3가가 최근 세계에서

살펴온 건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새로운 걸 하나씩 더해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변화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JS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종로에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이 JS가 자매로 이루어져 있는 듀오였는데요. 저스틴, 소피아 이 두 멤버의 첫 이니셜 따가지고 JS라는 팀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영국의 여행 문화 전문 매체 타임아웃, 이 되게 유명한 잡지거든요. 주간지인데 이 타임아웃이 종로 3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골목이라서 와, 세계 1위라고? 왜? 라고 물음표가 하나 딱 그려질 수 있는데요. 이방인의 시선으로

그 동네를 한번 보자고요. 익선동, 한옥골목, 포장마차 거리, 또 종묘 앞에 들어선 공방, 작은 가게들. 그러고 보면 좀 정취가 넘치고 예쁘다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옛것은 살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걸 하나씩 더해가면서 지금의 모습 만들어가는 거, 우리 일상에서도 좀잘 살펴보면 그게 세계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도 좋아하는 골목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된 가게가 있어서 좋고, 나만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골목이어서 좋고, 뭐 그런 분위기 있는 골목들 다들 있으실 텐데, 그 이야기 오늘 나눠보죠. 오늘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내가 좋아하는 골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하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또 칸이 보일 겁니다. 반갑구나 하면서 채널 추가 꾹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듣습니다. 걸어요.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걸어요에 이어서 노래가 야금야금의 노래와 연주로, 전주 낭만 여행. 귀에 딱딱 꽂히네요. 전주, 전주에. 자, 오늘 아침에는 내가 좋아하는 골목, 어떤 골목을 여러분 떠올리실지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봅니다. 6840님, 한디, 저도 익선동 한옥 골목 참 좋아합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한옥이 보이고 카페도 있어서 옛날 서울과 요즘 서울을 같이 보는 기분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야, 여기 불 나면 어떡하나? 소방차 못 들어올 텐데. 하하, 그러네요. 그래도 다들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아, 진짜 궁금합니다. 너무 좁은 골목이라서. 빼곡히 가게들이 들어서 있어서 가게 보면서 걷는 맛이 있어요. 익선동 골목. 3197님, 좀 전에 전주 낭만 여행 노래 들려드렸는데 전주 가면 꼭 산책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향교 골목길. 한옥 담장이 둥글게 휘어지는 길이 참 예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 담장 지을 때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둥글게 예쁘게 휘어지게.

예, 담장을 쌓느라 말이죠. 전주 한옥마을 가면 국악방송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어머 여기 방송국이? 이랬는데 재작년인가 예 전주 방문하는데 뭔가 막 괜히 어깨에 힘 쫙 들어가고 뿌듯해지더라고요. 우리 방송국 여기도 있네 하면서 지나쳤지 뭡니까. 4723님 창호에 드린 햇살 골목 얘기네요. 제게는 골목의 추억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곳만 고른다면 이태원에서 보광동 버스 종점 쪽으로 내려오던 그 골목길. 버스를 타도 되지만 친구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걷다가 청화아파트 골목길에서 그네에도 앉아서 밤하늘 올려보던 기억 떠오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참 좋은 게 지금 4723님이 골목 얘기해 주시면 그 엔모 포털사이트 지도 검색하면요 그 골목길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리뷰가 되니까요. 아 여기서 추억을 이렇게 뿌리고 다니셨구나 걸어 다니셨구나 이런 마음 저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살피게 되네요. 그나저나 이제 요즘은 이 이태원에서 한남동 쭉 내려오는 이쪽에 다 그 재개발 시작했더라고요. 펜스 치고 둥땅둥땅둥땅 이렇게 땅고르기 하고 있던데 새롭게 바뀐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골목에 대한 이야기 문자로 주실 수 있습니다.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착 받아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르의 연주로 듣습니다. 가리봉 블루스.

뉴스에 이어서 노선택의 음악이었습니다. 골목아리랑 리듬은 굉장히 세련된 그루브 넘치는 리듬인데 그 아리랑 선율을 연주하는 올겐 소리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007 가방, 007 가방 이렇게 쭉 열면 그 안에 건반이 들어있는 그런 올겐이 있었는데 저는 그 올겐 소리가 딱 생각나네요. 아주 익숙하면서도 새로우면서도 또 그런 멋진 음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골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어떤 골목 얘기가 나올까요? 1468님, 한디, 대구 근대 골목 와 보셨나요? 오래된 성당, 그리고 골목길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걷다 보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기분 느낄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왜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대구 가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했는데요. 이 골목에서 놀았습니다. 아주 좋죠? 맛있는 것도 많고. 요즘 예쁜 카페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강수자님, 어릴 적, 집 뒷산, 순천 죽도봉길 생각납니다. 거기 올라가면 순천 시내가 한눈에 보여서 어린 마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아, 지금도 자주 떠올리곤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때 순천 죽도봉길 가실 여유가 어때 있으실랑가요? 가시면 또그뻥 뚫리는 기분 마음껏 느끼시길 바랍니다. 신미숙님, 동해 묵호 논담길 골목길. 야, 여기 좋습니다. 벽화 보면서 걷는 길, 그리고 정상에서 보면 아주 그림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시면서 묵호 등대마을 논골담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길의 모습, 벽 사진들 촥 보내주셨습니다. 바람의 언덕 가는 길, 뭐 이렇게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칠해져 있는 예쁜 길이네요. 예전에 우리 그 금요일 코너 박찬웅 기자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때도 이 동해 묵호 여기 길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 납니다. 일산 멋쟁이님, 우와, 지난 토요일 고베로 여행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가 수요일 돌아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육군 중사인 큰아들이 지금 토요일에 고베로 가서 수요일에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면 그럼 또 추석 연휴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그 고베도 가면 그 서양 그 집들처럼 생긴 오래된 집들이 모여 있는 길이 있어요. 기타노 이진칸이라는 길인데 아드님에게 문자 한번 보내보십시오. 기타노 이진칸 가봤어? 오늘 청호해드린 햇살에서 얘기 나왔거든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정표의 노래 듣습니다.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입니다.

이정표의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에 이어서 일산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골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0093님 학산암리 의티산골길 고즈넉한 백화산 밑에 그 시골길 눈앞에 어른거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찾아보니까 충북 영동이네요. 와 언제 한번 가야지 라고 떠올리는 그런 길들이 마음속에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죠? 3967님 오랜만에 사연 주셨습니다. 어제 매손녀 데리고 서울 승마클럽 다녀왔습니다. 말 먹이주고 말 타는 거 좋아해서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손녀딸이 타고 있는 말 너무 귀엽네요. 손녀딸도 당연히 귀엽고요. 이렇게 귀여운 말이 어디 있을까.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길의 모습도 아주 특별할 것 같아요. 길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가 높으니까요. 0853님 구로시장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마트 안 정육점에서 일합니다. 시장이 커서 골목골목 상점들이 참 많은데요. 정육점만 무려 32곳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시장 안 풍경 정겹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시장 안 풍경 사진으로도 보내주셨는데 어떡하다가 여기 정육점이 32군데나 있대요. 그거 참 궁금하고 사진 속에 와 커트 염색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이 여기 진짜예요? 진짜 염색 5,000원이라고요?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은데요. 좀 알고 계시면 내용이 어떤지 좀 저희에게 사연 여유 되실 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월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7시 39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추석이 코앞이잖아요.
0: 그러게.
1: 그래갖고 오늘은 추석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를 하나 갖고 왔어요. 노래 먼저 듣고 문제 드릴게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추석날 여럿이 손잡고 둥글게 돌면서 하는 강강술래인데요. 이제 문제 드려요. 강강술래는 노래 부르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이어가는데 그 중에는 생선 이름이 들어간 놀이도 있어요.
1: 아하.
0: 이 강강술래 놀이는 무엇일까요? 1번 오징어 썰기, 2번 청어 엮기, 3번 고등어 굽기, 4번 조기 말리기.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줄지어 몸을 엮었다가 풀어가는 놀인데 이 생선을 해풍에 말리면 과메기가 된대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오늘은 창호가 추석을 앞두고 강강술래와 관련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강강술래 하면 보통 손을 잡고 둥글게 도는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실제로는 노래와 춤을 이어가며 여러 가지 놀이를 함께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한 줄로 이어져서 몸을 차례차례 엮어가는 놀이도 있는데요. 이 놀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오징어 썰기, 2번 청어 엮기, 3번 고등어 굽기, 4번 조기 말리기입니다. 청어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습니다. 이 생선을 말리면 과메기가 된다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절대가인의 강강술래 듣습니다.
2: 밝은 나라 대낮같이 밝은 나라
3: 절대가인 들어가니 대문 활짝 열어주렴.

뜨뜨겁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어흥 어흥 어흥 야 어흥 어라디야 삼대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십

0: 절대가인의 노래 강강술래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창호의 퀴즈는 강강술래에 대한 퀴즈였습니다. 강강술래로 하는 여러 놀이 중에서 사람들이 한 줄로 이어져서 몸을 차례차례 엮어가는 놀이가 있는데 이 놀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번 오징어 썰기, 2번 청어 역 야, 진짜 답을 퍼드렸네 퍼드렸어 3번 고등어 굽기, 4번 조기 말리기,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398님 정답 2번 청어엽기. 동생 진료차 서울 왔는데요. 역시나 서울은 바쁜 도시네요. 마치 도로 위에 차들이 뱅뱅 돌고 있는 강강술래 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차선 바꾸는 차량, 끼어드는 차량들이 청어를 엮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기가 막힌 비유와 함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731님 청어엮기 처음 듣는 말인데요. 청어가 노래 듣는 동안 계속 생각나요. 드시고 싶으신가요? 3033님 정답 2번 청어엮기입니다. 청어, 꽁치, 과메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네요. 5038님 정답 2번 청어엮기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체육 수업 중에 수행평가로 이거 하더라고요. 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아, 초등학생들이 청어엮기 놀이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1176님 정답 2번 청어엮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드디어 판소리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얼씨구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 심청가 첫 소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한철이 삼촌도 좋은 소리꾼이 되어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볼까요?
1: 오늘 정답은 2번 청어엽기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음흠. 강강술래에는 청어엽기 말고도 남생이 놀이, 고사리 꺾기, 기와 밟기 등등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 거 아시죠?
0: 알죠. 추석날 밤에 다 같이 손잡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놀이도 하면서 신나게 놀았던 거잖아. 자, 근데 청호야, 너는 이번 추석 때 뭐 하고 놀 건데?
1: 아, 지는 일단 먹고 생각해 보려고요. 송편이랑 동그랑땡 먹으면 좋은 생각이 날 것 같아갖고.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그래.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7320님, 3967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1513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320, 3967 두 분께는 범장기지 떡, 1513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가 갑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꼭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딘지 알아야, 누군지 알아야 선물 드리죠.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오열의 노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0: 아리랑
1: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어들인의 쌀 2부 첫 곡, 김혜란, 이춘희 두 분의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청어들인의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공간에 내가 있냐에 따라서 예술가들은 굉장히 다른 창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부에서 골목길 얘기도 했는데 추억의 골목길 딱 가면 순식간에 그 오래전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경험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 음악 시트러스 선이라는 밴드인데요. 어떤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냐 살펴보면 굉장히 반가운 이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퓨전 재즈 그리고 애시드 재즈의 대명사 인코그니토의 리더 장폴 플루이가 이 밴드의 리더이고요. 또 영국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짐 멀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트러스 선이 태국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크라비라는 휴양지 있거든요. 거기 놀러 갔는지 뭐 공연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장면들을 보면 인코그니토의 투어 티셔츠를 멤버들이 다 입고 있는 거 보면 예, 같이 공연하러 갔다가 일정이 좀 남아가지고 크라비에서 머물면서 연주를 함께 했나 봅니다. 그때 그 연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대로 스튜디오 가서 녹음한 것이 이들의 앨범인데요. 오늘 그 앨범 수록곡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Ride Like the Wind라는 노래고요. 연주자들과 더불어 보컬리스트인 이마니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요. 이만희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이만희라는 여성 보컬리스트가 피처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허밍이 이 노래에서 축을 딱 잡게 되는데요. 따라리랍 뜨따 뜨따따랍 따라리랍 요게 핵심입니다. 가사 있는 부분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요. 따라리랏 요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시트러스 선과 이마니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Light Like the Wind 들어보죠.

퓨전 재즈 밴드 시트러스 선의 연주, 그리고 영국 출신의 가수 이마니의 피처링 보컬로 곁들였습니다. Ride Like the Wind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이광수 변호사님 만나는 날이에요. 함께 만나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알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알쏭달쏭한 법 이야기, 이광수 변호사의 그런 법이 어딨어?

0: 자, 오늘도 법인지 감수성 확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광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피부가 네. 톤업이 되신 것 같은데요.
1: 네, 화장품 발랐습니다.
0: 아, 그래서 저는 뭐 피부 어디 이렇게 좀 관리 같은 것도 받으시는지 하세요? 피부 관리 같은 거?
1: 네, 특별히 받으지는 않고요. 네, 화장품을 잘 바르고 있습니다.
0: 아, 하여튼 요즘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외모 컨디션도 아주 아주 좋아지고 계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화이팅!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변호사도 헷갈릴 수 있는 풍문들을 모아서 팩트체크해보는 진실 혹은 거짓 사탄을 준비했습니다.
0: 이야, 심지어 변호사도 헷갈릴 수 있는 팩트체크. 아, 기대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법상식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 그것도 하나 제대로 알아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1: 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0: 예.
1: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철이와 옥순이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0: 오.
1: 어느 날 옥순이가 영철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0: 예. 오빠, 나 샤땡 명품 가방 갖고 싶어. 친구 중에 나만 없어.
1: 네, 그러자 영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0: 예.
1: 그래? 내가 꼭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0: 이야, 여기까지 아주 평화로운 연애의 모습입니다.
1: 네. 이후에 영철이와 옥순이는 백화점에 갔는데
0: 백화점 갔어요. 요거 사줄 모양인가 본데요.
1: 네. 영철이가 실제 샤땡 가방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 옥순아, 미안한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 내 석 달치 월급이야. 못 사주겠어.
0: 아...
1: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0: 이때 옥순이가 이렇게 말하죠. 어, 뭐야. 분명 사준다고 했잖아. 약속했으니까 사줘.
1: 이때 옥순이는 영철이에게 샤땡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0: 이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 약속을 했고 백화점 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주겠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요거 사줘야 되는 걸까요? 안 사줘도 되는 걸까요? 법적인 관점에서 네 바라보는 얘기인데요. 에휴, 그 말로 한 약속이니까 뭐 안 사줘도 되겠죠.
1: 네, 정답은 사줄 필요가 없다. 거짓입니다.
0: 오!
1: 네.
0: 사줄 필요가 없다고요?
1: 네.
0: 안 사줘도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요? 네. 오, 제가 맞춘 거네요.
1: 네. 법적으로 논리 구성을 해볼게요.
0: 예.
1: 영철이가 옥순이에게 샤땡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법률 용어로 증여라고 증여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그리고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종이에 각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로 약속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0: 아, 잠깐만. 구두로 약속해도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줘야 된다.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꼭 사줘야 되는 거네요.
1: 네, 꼭 각서를 안 써든다 하더라도 예. 말로써 선물해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증여의 법적 구성력이 있기 때문에 영철이는 옥순이에게 샤땡 명품 가방을 선물해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0: 발생했어요. 네. 사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1: 네. 그래서 이제 옥순이는 영철이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0: 잠깐만요. 근데 제가 맞췄다면서요.
1: 네.
0: 안 사줘도 된다.
1: 네.
0: 라는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떤 또 다만이 있는 거군요.
1: 네. 또 다만이 또 붙어 다만. 있습니다.
0: 다만.
1: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0: 예.
1: 각서를 쓰지 않고 말로써 증여의 의사 표시는 언제든지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0: 아, 글로 썼어야 되는 거네요.
1: 네. 그 민법에서는 서면에 예. 의하지 않는 말로써만 한 증여는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서를 쓰지 않고 말로써만 한 증여 의사 표시는 네. 나중에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 아...
1: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한디님께 한디님 제가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데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말로 약속했습니다.
0: 그럼 법적 효력이 생겼어요.
1: 네. 이러면 한디님은 저한테 황금 송아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0: 예.
1: 저는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데
0: 아, 예예.
1: 그 다음에 제가 와서 한디님 죄송한데 황금 송아지 못 주겠어요. 한마디 하면 또 이제 끝나는 겁니다.
0: 아.
1: 해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0: 예.
1: 제가 말로만 하고 각서를 안 썼기 때문에 말로서만 한 증여 의사 표시는 해제하면서 이제 효력이 상실됩니다.
0: 와, 그러면 극적 구성인데 여자친구하고 아까 샷된 거기 매장 갔어요.
1: 네.
0: 사줄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마지막에 카드 꺼내야 되는 순간에 취소 이러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 한마디.

0: 법적으로만 봤을 때.
1: 네, 법적 이제 의무가 사라지는데 네. 그 여자친구랑 관계도 끝나겠죠. 이제.
0: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요. 아,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해제, 언제든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1: 네, 영철이가 백화점에서 옥순아 미안한데 가방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주겠다라고 한 것은 증여 약속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 있고
1: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가방을 사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0: 아, 그러면 옥순 씨가 가방을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썼어야 된다.
1: 네.
0: 서면으로 썼어야 된다 이거네요.
1: 네. 영철이가 가방을 사줄게라고 했을 때 옥순이는 가방 선물 약속을 말만 하지 말고 여기 종이에 적어줘 네. 라고 해야 나중에 영철이에게 가방을 사줄 법적 권리가 있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0: 우와.
1: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선물 약속은 말만 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야 확실하다는 사실을요.
0: 근데 종이에 적는데 한 일곱 글자로 가방 사줄 거임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잖아요. 뭐 요건이 있을까요?
1: 그냥 이제 뭐 영철이는 옥순이에게 가방을 사줄게 하고 그냥 2026년 9월 21일 이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0: 어, 그래요? 네. 재미나네요.
1: 증여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가방은 사줄게.
0: 의사만 표현되면 되니까 네. 뭐 형식 구애 받지 말고 이렇게 써두시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줬을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1: 네.
0: 요 정도만 쓰면 됩니까? 네. 아하,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1: 네. 영철이가 가방을 안 사주자 옥순이는 삐졌습니다.
0: 아, 이어지네요. 앞에 네. 스토리가.
1: 네. 그래서 영철이는 600만 원짜리 샤땡 명품 가방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해서 선물을 사줬습니다.
0: 아, 결국 사줬군요.
1: 네.
0: 근데 600만 원 훨씬 이상 난 것 같은데.
1: 네.
0: 네. 그랬어요.
1: 그런데 가방을 선물한 후 2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둘은 헤어졌고
0: 와!
1: 영철이는 신용카드 할부 대금을 매달 받게 되자 옥순이에게 가방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0: 예.
1: 이때 옥순이는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0: 와, 근데 2주 만에 끝나버리니까 이 관계는 이미 뭐 파토가 났고 근데 할부는 12개월이잖아요. 그럼 1년 내내 내가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방값을 내야 된다는 건데
1: 네.
0: 이건 와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영철 씨 입장에서는.
1: 네. 이때 옥순이는 가방을 돌려주지 그래도 않아도 된다는 게 진실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는 종이에 각서를 쓰지 않고 말로써만 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 예.
1: 그래서 영철이는 옥순이에게 각서를 쓰지 않고 말만 하였기 때문에 가방 선물을 해준다는 약속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런데 영철이가 옥순이에게 그 옥순이가 삐지자 결국 가방을 선물하였고 이제 문제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0: 오.
1: 민법에서는 예. 증여는 이행이 완료되면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0: 아하, 이행이 완료됐군요. 사서 줬으니까.
1: 네, 즉 영철이가 가방을 선물하기 전에는 가방 선물하기로 한 약속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영철이가 진짜 가방을 선물한 이후에는 그 가방을 돌려달라고 이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0: 야, 사랑은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이미 준 가방은 안 돌아오는 거군요.
1: 네. 간혹 연인이 헤어진 후에 상대방에게 한 선물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은 선물을 준 경우에는 다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가 진실입니다.
0: 와. 다만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1: 네.
0: 다만 이게 다만 때문에 이게 법 공부가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0: 다만.
1: 네. 원칙적으로는 선물 준 경우에는 다시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0: 예.
1: 즉 선물을 이미 했어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0: 오, 돌려받을 수도 있겠네요. 선물을.
1: 네.
0: 영철 씨 화이팅입니다.
1: 네. 첫째, 혼인 또는 약혼 시 예물 예단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이때 파혼이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준 예단의 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아~
1: 이유는 뭐냐면 이때의 선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준 선물이기 때문에
0: 네.
1: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 불성취로 그 준 예물 예단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0: 아, 그냥 선물이 아니라 조건이 걸려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 네.
0: 오.
1: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 당사자가 진실한 교제 의사 없이
0: 예.
1: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제를 한 경우에는 선물 준 사람은 사기로 재물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0: 예.
1: 이미 선물을 준 경우에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선물을 받은

0: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아하, 자 정리하자면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다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혼을 조건으로 준 예물이라든지, 그래서 파혼해서 또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처음부터 상대가 선물만 노리고 접근한 경우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0: 네, 만약에 영철이가 이 사례에서 둘째 사례에 해당한다면, 네. 만약에 옥순이가 영철이랑 사귈 의사도 없이 그냥 가방을 받기 위해서 사귀는 척해서 이제 가방을 받았다. 이때는 사기로 이제 그 가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와,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옥순이 입장에서는 저 정말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막 우길 건데.
0: 네, 내심의 의사를 좀 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사기로 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자자자자자자자 돌발 퀴즈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문제 주시죠.
0: 네, 영철인 옥순이에게 가방을 사주겠다고 각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을 한 후에 실제로 가방을 사줬습니다.
1: 사줬습니다.
0: 네, 영철이는 증여의 의사 표시는 서면에 각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영철이는 가방 선물 취소하고 가방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1: 아, 이미 사준 이후입니다. 1번 진실, 2번 거짓.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철이는 옥순이에게 가방을 사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뒤에 실제로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가방은 건너갔어요. 서면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1번 아니면 2번이니까요. 한번 진짜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찍어보셔도 정답 맞히실 수 있는 확률은 50%입니다. 문자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정답자 이분께는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장서윤, 이상화, 김봉현, 한웅원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끼리끼리 사랑가 들어보죠.

지훈아, 나 정말 너랑 헤어지기 싫다. 난 고은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고은아, 우리 결혼할래?

0: 오, 사랑가가 저기 멀리 카리브해까지 간 느낌입니다. 장서윤, 이상화, 김봉영, 한웅원 여러분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끼리끼리 사랑가 함께 들어봤어요. 자,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또 자,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법상식에 대한 이야기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음악 듣기 전에 돌발 퀴즈 우리 함께 얘기했었잖아요, 변호사님.
1: 네.
0: 문제 다시 한번 주실래요?
1: 네. 영철이는 옥순이에게 가방을 사주겠다고 각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을 한 후에
0: 네.
1: 실제로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0: 사줬습니다.
1: 영철이는 증여 의사 표시는 서면에 각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영철이는 가방 선물을 취소하고 가방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0: 회수할 수 있다 혹은 없다. 1번 진실, 2번 거짓인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3350님 정답 2번 거짓입니다. 단 심증적으로는 뺏어서 돌려주세요라고 하셨고요. 1176님 정답 거짓 2번입니다. 서귀포 아침 햇살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와, 부럽습니다. 그 아침 햇살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2857님 첫 사연 주셨는데요. 정답 1번. 1번이요. 1번, 1번 돌려받을 수 있다? 아하. 여기 샷된 가방을 선물 받고 결혼까지 골인해서 14년간 행복하게 사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예요. 오, 잘하셨네요. 해피엔딩이네요. 5784님, 진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 1번과 2번이 막 뒤섞여 있네요. 3100님도 1번 돌려받을 수 있다 쪽으로 보내주셨고, 0200님, 2667님은 2번 거짓 돌려받을 수 없다로 오늘 굉장히 혼선을 보이고 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지요.
1: 네, 정답은 2번 거짓인데요. 돌려받을 수 없다
0: 돌려받을 수
1: 이건데
0: 없다.
1: 민법에서는 증여 의사 표시는 서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0: 네.
1: 그러나
0: 그러나.
1: 이미 선물 이행이 완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아하.
1: 그러므로 선물을 이미 주었다면 헤어졌다고 해서 영철이가 더 이상 선물을 돌려달라고 할수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셨으니까요. 그 마음을 다한 것으로 네,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또 더불어 듭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1176님 유산균 선물 두둥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그런 법이 어딨어? 오늘은 진실 혹은 거짓 사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보죠.
1: 네, 다음 사례입니다. 철수는 아침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갔는데 자기 차 앞에 다른 차가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0: 이게 뭐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1: 네, 철수는 이중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0: 예.
1: 회사 출근이 늦을까 봐 이중 주차한 차량을 손으로 살짝 밀었는데
0: 오호.
1: 글쎄 이중 주차한 차량이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중 주차한 차량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0: 자,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놓고 이중 주차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보니까 이중 주차에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결론은 이중 주차한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중 주차의 불법성 여부를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데요.
0: 오.
1: 이면 도로에 이중 주차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이중 주차하는 경우까지 모두 불법으로 간주는 하진 않습니다.
0: 아, 그러면 주차장에 워낙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깊은 밤에는 이중 주차할 수밖에 없어. 주차해도 된다까지는

0: 적법한 거네요.
1: 네, 불법은 아니지만.
0: 불법은 아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남의 차를 건드리다 사고를 났으니 당연히 차를 민 사람이 잘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0: 잘못이 있죠, 그 사람도.
1: 네. 그러나 직접 차를 민 사람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이중주차 차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0: 우와, 그래요?
1: 네.
0: 그럼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1: 네.
0: 혹시 뭐 책임의 뭐 퍼센트? 과실 비율 이런 게 있을까요?
1: 네,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차를 민 사람이 70에서 이제 80% 책임을 지고 이중 주차한 차주도 20에서 3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0: 와, 차를 민 사람이 7, 80%, 이중 주차한 차주도 20, 30%. 와, 이중 주차한 차주는 아닌 밤에 홍두깨 뭐 이런 기분일 것 같긴 한데.
1: 네, 그래도
0: 원인 제공자라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호. 자, 근데 이게 보험 처리도 어렵다고요?
1: 네, 차를 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0: 예.
1: 그러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됐다면 이를 통해서 배상 처리가 가능하고 이중 주차한 차주의 경우에는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상 이제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0: 아, 그래도 이중 주차한 차주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 밀어야 할 때 급하더라도 꼭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차주에게 연락해서 차주가 직접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1: 네, 다음 사례입니다. 영수는 단독 주택에 사는데 이웃집의 나뭇가지가 담장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0: 오.
1: 영수는 그 나뭇가지를 곧바로 잘라도 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0: 예전에 비슷한 얘기 한 적 있는데 옆집 과일 나무에 그 가지가 넘어와서 과일이 우리 담장 너머로 넘어와도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운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아하.
1: 이 사례의 경우에도 이웃집 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자르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웃집 나무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0: 예.
1: 가지를 잘라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고
0: 오호.
1: 이후에 이웃집 나무의 소유자가 상당 기간 지난 후에도 가지를 잘라주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서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0: 아, 순서가 있는 거네요. 먼저 가지 좀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 잘라주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때는 내가 자를 수 있다라는 거네요.
1: 네, 예외적으로 이웃집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내 소유물에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0: 네.
1: 바로 나뭇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0: 오.
1: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웃집에게 알리거나 또는 사진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또 안전합니다.
0: 아,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넘겨놓고 지금 위험합니다. 가지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한쪽이 부러져서 저희 가족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메모 남겨놓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1: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집 감나무가 우리 집에 넘어와서
0: 예.
1: 감을 따먹는 경우는 절도죄로 처벌되고 만약에 이웃집 감나무에서 우리 집으로 감이 떨어진 경우에는
0: 예.
1: 그 떨어진 감을 먹는 경우에는 점유이탈 횡령죄로 또 처벌됩니다.
0: 와, 왠지 그냥 떨어지는 거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낙장불입이잖아요.
1: 네.
0: 그게 아니군요. 네. 법적으로는. 와, 내가 직접 따먹으면 절도죄, 떨어진 걸 먹으면 점유이탈 횡령죄. 이거 막 길거리에서 돈 주운 거
1: 네,
0: 내가
1: 맞습니다.
0: 쓰면 이 점유이탈 횡령죄 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길거리에서 뭐 물건 주웠다고 해서 이거 그냥 가지시면 안 됩니다. 워낙 요즘에 CCTV가 워낙 이렇게 많아서
0: 그죠.
1: 다 추적합니다.
0: 와하.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볼까요?
1: 네. 상인은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친구끼리 차용증까지 쓸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차용증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친구가 잠수를 탔고 상인은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깨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로도 차용증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0: 오, 이거 진실일 것 같은데 앞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웃집 나무 그거 가지 자를 때 뭐 메시지로라도 사진으로라도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 그거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빠밤.
1: 차용증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깨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에서 나 100만 원 빌렸는데 갚을게 라는 내용이 있으면
0: 예.
1: 차용증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0: 오.
1: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증거로서

0: 개통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그 캡처본을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1: 아, 문자도 잘만 남겨두면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건데요.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고 아, 차용증 쓰자.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가까운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거 쓰라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돈 빌려준 거, 돈 갚겠다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0: 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빌려줄 때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또 가장 좋습니다.
1: 가장 일단은. 좋습니다.
0: 나 못 믿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차용증 이야기를 꺼내지 어려우신 분이 많은데요.
1: 아, 있는데 저도. 아, 진짜 300만 원 못 받고 있는데. 어떠세요? 변호사님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그런 경우 이게 워낙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셔서 없을 것 같긴 한데.
0: 저는 그 가족이나 지인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개톡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절대 돈을 안 빌려줍니다, 저는.
1: 아, 진짜. 네.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날수록 돈 얘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남이가 내 못 믿나 이런 말을 하더라도 믿는데 그래도 차용증은 막 간략하게라도 남겨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남겨두는 게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도 진짜 필요한 그런 법률 상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말씀해 주셔야죠.
0: 네. 부모 자식 사이라 하더라도 돈 거래할 때는 차용증을 꼭 쓰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선곡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0: 네, 오늘은 연인 사이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하면서 함께 들으면 좋은 곡입니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선곡하였습니다.
1: 우와! 10cm 노래 중에서 뭐 네가 돈만 갚으면 뭐 이런 노래 그런 노래 선곡하실 줄 알았는데 엄청 달달한 노래로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하면서 함께 듣는 노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혹시 요즘 사랑...
0: 네,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1: 우와,
0: 네.
1: 우와 좋은 일 있군요.
0: 감사합니다.
1: 우와, 저희 지금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한 지 만 3년이 됐습니다. 꼭 만 3년이 됐는데요. 그래, 제가 요즘 톤업된 피부라든지 헤어스타일, 의상, 체중 감량 이게 진짜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0: 네.
1: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빌드업을 했습니다.
1: 와, 와, 정말 잘 됐군요. 예쁜 사랑 하셔가지고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요. 그런 마음 듬뿍 담아가지고 신여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뵙죠.
0: 네, 감사합니다.

자, 신여범의 노래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고 이렇게 광대승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됐습니다. 이광수 변호사님의 이야기와 함께 노래 들어봤고요. 자, 오늘 끝인사 드리면서 저도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완과 케빈이 함께 연주하고 부른 노래 편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희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희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 애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보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이나 악단이나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나 그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채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전통의 흥과 멋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립국악원이 추석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지는 휘영청 둥근 달인데요. 이번 공연은 먼저 힘찬 대취타로 무대의 문을 열고요. 달맞이와 8월가, 방아타령을 엮은 민요 연곡으로 추석의 흥을 더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이자 춤인 강강술래와 줄타기, 그리고 장구춤이 더해진 신명나는 판국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뿐 아니라 추석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됩니다. 예약당 앞 잔디광장에서는요. 떡매치기와 고추장 만들기, 귤칩 쌀강정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할 때 체험권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도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엽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상 운영하고요. 신나는 한가위 프로그램에선 전시를 관람한 뒤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국립국악원의 추석 특별 공연 휘영청 둥근 달과 함께 달처럼 풍성하고 흥겨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윈 날만 같아라.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신명나는 놀이가 함께하는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엔 옛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마당극 한 편 만나보시죠.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펼쳐지는 2016 추석특별공연 마당극 대동장터입니다. 대동장터는 진도의 오일장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흥정을 나누고 또 함께 웃고 즐겼던 장터의 모습을 마당극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놀았던 우리 세시 풍속의 정서를 진도의 전통 민속 예술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도 국악인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지역의 전통과 풍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김지훈 연출과 이고은 작곡,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 무대를 완성합니다. 전선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진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옛 장터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흥과 정을 나누며 함께 웃었던 것처럼 이번 추석엔 가족과 함께 대동장터에서 우리 전통의 흥과 정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00년 전 한 폭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네 남자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추석을 맞아 광주의 역사와 풍류를 담은 창작음악극이 부산을 찾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학당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추석 초청공연 광주특별시립장극단의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희경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400년 전 그림 속에 담긴

0: 낀 네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네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갈등과 이별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림 밖으로 인물들이 걸어 나온 것처럼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데요.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속기악과 전통무용, 연희, 창작음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로 방해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조급해져 가고 있다 하는 생각 가끔 하는데요. 무언가 지긋하게 혹은 느긋하게 기다리고 결과를 지켜보기보다는 급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도 가끔 갖게 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라서 더욱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급히 서둘러서 되는 게 있고 일이 돌아가는 걸 자연스럽게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는 건데요. 열매가 빨리 익으라 하고 햇볕을 한꺼번에 당겨 쓸 수는 없는 일이겠죠. 우리 선조들이 느긋한 마음으로 절로절로라고 하던 그 정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노래의 정신 어떤가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여창가고 계면조 계락 청산도를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